에서 가져온 건데요. 스콜레라는 말은 원래 여가, 멈춤 혹은 쉼이란 의미였고요. 사유와 배움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란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의 의미보다는 특별한 시간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여가, 쉼이라 해서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가장 높은 행복이 스콜레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스콜레의 시간은 이처럼 사유와 배움,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배우고 예술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시간이었던 스콜레가 오늘날의 스쿨로 바뀐 건데요. 지금의 스쿨은 예전의 스콜레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6월을 보내는 날 우리 학교의 현장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대 그리스의 스콜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종묘제례악 중에서 음악 들려드립니다. 정대엽 중에 소무, 독경, 영관 세 곡인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종묘제례학의 정대엽 중에서 소무, 독경, 영관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학교라는 단어, 스쿨의 어원을 이루는 말, 그리스어 스콜레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학교라는 장소는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란 책에서 병원이라든지 감옥과 같은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장소로 규정할 정도로 그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원래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쿨의 어원을 이루는 스콜레라는 말은 원래 여가, 멈춤, 쉼, 사유와 배움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과 같은 특별한 시간을 뜻했습니다. 여가, 쉼이라는 게 그저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한다던가 또 인격을 수양하거나 사유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책을 읽고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가장 높은 행복이 스콜레 속에서 이루어진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스쿨은 그 본래 의미와의 거리가 참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쿨의 어원을 이루는 스쿨데이의 의미에 대해서 이 6월을 마감하는 즈음, 1년의 절반 즈음을 보내는 무렵의 산책길에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금 독주 우조 이수대엽 골랐습니다. 지난날 대금의 신선이란 호칭을 얻었던 대금의 명인 김계선의 문화에서 대금 정악을 배우셨던 분이죠. 김성진의 대금 연주 우조 이수대엽 감상하시겠습니다.

참 그윽한 대금 소리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죠.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우조 이수대엽 들으셨는데요. 김성진의 대금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성진 명의는 이왕직 아학부원 양성소 출신으로서 국립국악원 국악사와 지도위원 또 원로사범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략 보유자, 대금정악 보유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김성진 명인이 예전에 원서동에 사셨는데요. 사시던 곳이 창덕궁이 잘 보이는 곳이라서 내 정원과 같은 창덕궁을 버릴 수 없어서 이사를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그 오늘날 스쿨의 어원을 이루는 스쿨의 의미 오늘 그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학생입니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스쿨의 원래 의미대로 우리가 학생처럼 배우면 우리 삶이 참 풍요롭겠다 하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6944님께서 지혜와 지식, 삶의 터전을 물려주신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며 올리는 종묘제례와 제례음악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듣습니다. 산책지기님,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역금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마치 포수의 상도? 이 포수에게 상도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바로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 음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포수에게 온갖 짐승을 다 사냥한다 하더라도 짝을 잃고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쏘지 말라 당부하는데요. 포수들이 말하길 종장에서 이렇게 답해요.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여서 사냥 포수로 살지만 그런 외기러기는 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하죠. 이 곡에서 쏜다는 표현을 놓는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날에는 총이나 대포를 쏘는 걸 놓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무지하여 사냥 포술망정 아니 놓는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또 이 곡 감상의 묘미는 온갖 짐승들의 종류를 나열할 때 마치 잡가처럼 일정한 삼박 계열의 박자로 노래합니다. 시조의 경우 5박과 8박이 교대하면서 부르지만 이렇게 3박 계열의 장단을 쭉 늘어놓는 부분이 나오는 시조라서 더욱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주는 곡이 역금지름시조입니다. 오늘 들으실 역금지름시조는 여창으로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중하예를 이준하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른 산중하에 조총대 둘러매고 솔랑솔랑 날아오는 저 포수야. 내 조총대로 길짐승 날벌어지 날짐승 길벌어지 너시 진경이 두루미 황새 촉새 장기 까투리 노루 사슴 토끼 이리 승냥이 범 내 조총대로 함부로 다 놔 잡을지라도 새벽달 서리치고 지새는 날 밤에 동력 동다희로 홀로 짝을 잃

않고 게으름 게으름 울고 가는 외기러기 행여나 내 놓을세라. 우리도 아무리 부지하여 사냥 포술망정 아니 놓습네. 여금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였고요.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석장의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복분자 산딸기하고 어제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여자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유혜란 선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침 출근길 복분자 산딸기가 보이네요. 어제 LPGA 우승 유혜란 저의 고향 면 아랫동네 출신입니다. 유 선수 경하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29일이었죠. 미네소타에서 열렸던 여자 PGA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죠. 상금이 거의 한 30억에 달하는 그런 상금 받았던데요. 저도 축하합니다. 또 봄봄님께서 오늘 산책길은 특별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어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현악 영산회상을 4도 아래 낮추어 연주하는 음악 평조회상 중에 골랐습니다. 평조회상 중에 끝에 세 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오늘은 조촐하면서도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하는 편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김중섭의 단소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 중에서 끝에 세 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김중섭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과 단소의 어울림 특별하죠. 둘 다 맑고 다소 높은 음역대를 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편 현악기와 관악기 특유의 어우러짐이 좋은 그런 음색과 연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혜성님 오늘도 출석해 주셔서 반갑고요. 글동무님께서 회사에 제출할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받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들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책 보느라고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었더니 목이 잠을 잘못 잔 듯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글동무님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책길 가족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질 높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을 초대하는 음악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무용단이 7월 3일 금요일과 4일 토요일 이틀 동안 7시 반과 4시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도당 춤 드라마 귀귀 내력 세상 모든

귀한 것들의 내력이란 이름의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귀귀 내력의 귀자는 귀할 귀자를 쓰는데요. 세상 모든 귀한 존재들의 내력을 춤과 음악으로 올립니다. 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공연

인데요. 경기도 무용단과 함께 우리 국악방송 오후 2시에 바투의 상사 디아 진행자인 이상화와 소리꾼 박인혜가 장승으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춤도 있고 드라마, 음악이 두루 어우러져서 볼거리, 들을거리가 있는 공연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경기도 무용단과 김경숙 예술감독, 조현산 연출의 경기도당 춤 드라마 귀귀 내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인당 2매씩 초대할 수 있는데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우리 그 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연이고요.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창가곡의 첫 곡으로 부르는 노래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준비했습니다. 시조 동창이는 우리가 모두 암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조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시조시를 노래하는 경우에는 노랫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사 붙임새가 어떤지, 선율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요. 유심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노랫말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전주격인 대여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초장은 동창이 밝았느냐, 2장은 노고질이 우지진다, 3장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 아니 이렇느냐, 그리고 간주격인 중여음이 들어가고요. 4장 제너머, 5장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이 시조시의 장별 구분도 생각하고 시조시의 가사 붙임새와 선율 진행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를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오늘 가야금 반주로 고요한 풍경 함께 나누셨죠.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지난주에 최상묵의 승무를 보았습니다. 문하의 여러 학생들이 이젠 거의 다 선생님이십니다. 객석은 거의 문하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무대가 마치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걸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잘 보셨군요. 네, 그리고 공연 초대 받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무용단의 귀귀 내려 공연을 원하시는 분 7월 3일인지 4일인지 원하는 날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초대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징을 치고 다니는 직업, 굴뚝 청소부.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에 만나기 힘든 직업이죠. 사라진 직업, 굴뚝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예전에 징을 치고 다니거나 뚫어 뚫어 이렇게 외치고 다니던 분들 바로 굴뚝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저 징만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가끔은 거기에 더해 뚫어 이렇게 외치며 다니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굴뚝이 막혔을 때 이들을 부르면 막힌 굴뚝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료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는 폐병 환자가 많았는데요. 온갖 그을음을 다 마시고 다니다 보니 직업병이 됐던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라진 직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용 읽어보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 소개된 굴뚝 청소부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가끔 포함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에 67살인 신태형 노인은 30년 동안의 굴뚝 청소부 생활을 폐병 때문에 끝냈고 3년 전에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와 약 한 첩 제대로 못 먹고 한양 누웠다가 앉았다가 하고 있다. 신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처음 서울로 올라갔을 때인 해방 직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에 징을 치고 다니며 굴뚝 청소를 하는 사람이 100명쯤은 있었다. 석탄 난로를 떼는 사무실이나 음식점이나 다방 같은 것이 많은 명동에는 새벽 4시만 넘어서면 간장장수의

당구 소리와 함께 굴뚝 청소부의 징소리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울려 퍼졌다고 한다. 수없이 두드려대는 징이나 장구 소리 때문에 새벽잠을 설쳐야 했던 명동 사람들이 명동에 드나드는 간장 장수와 굴뚝 청소부의 수효를 제한해 달라고 시청에 진정서를 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아직도 굴뚝 일을 하고 있는 올해 59살인 신만용의 짐작에 따르면 요즘에는 굴뚝 청소부가 서울에 20명쯤이 남아있고 부산과 그 밖의 큰 지방 도시에 모두 연남은 명쯤이 남아있다. 이처럼 제법 희귀한 직종이 되어가는 굴뚝 청소는 실제로 별로 눈여겨봄직한 일이 못 된다. 다만 그 일을 하는 이들이 다른 날품파리꾼들처럼 자신이 하는 일을 외치고 다니지 않고 제법 운치 있게 징을 치고 다니는 것이 이색적일 뿐이다. 이를테면 굴뚝이나 방골에 쑤셔 하고 외치지 않아도 징만 점잖게 한번 쳐주면 그 소리를 듣고 웬만한 도회지 사람은 굴뚝 청소부가 지나가는 줄 알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굴뚝 청소부가 특별히 징을 두드리게 된 까닭에 대해서는 신노인도 신통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우리 선배들한테 들어도 징을 쳐야만 굴뚝을 쑤시는 뱁이라고만 얘기였지 뚝 부러지게 갈쳐주지는 않았어요 라고만 했다. 굴뚝 청소부가 징을 치는 유래가 분명치 않듯이 이 나라에 굴뚝 청소부가 생긴 때도 확실치 않다. 사람들이 아궁이에 푸나무를 떼서 굴뚝으로 구름과 연기를 뽑아낼 줄 알던 시절부터 굴뚝 청소는 필요했겠으나 그때부터 그것을 생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렵다. 외정 때부턴 들어왔을 거요. 알았음은 그이가 한 80 됐을 터인디 나 모양으로다 폐병으로 죽은 우리 선배 김대식 씨 말이 일본 사람이 난로를 갖고 들어옴서부턴 굴뚝쟁이가 생겼다대요. 그 전에사 자기금, 지갑금, 자작으로다 사는 시상이라서 저거 집 굴뚝은 저거 손으로 쓰셨대요. 양반집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돈 있는 것들은 하인배 놓아서 쓰셨지. 굴뚝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들 않았다더문요. 이처럼 노인의 선배는 이 땅에 난로가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굴뚝 청소부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석탄 난로가 민가에 널리 보급됨에 따라 징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해졌다. 또 한옥의 굴뚝은 별로 길지 않아 집에서 적당히 쑤실 수가 있었으나 난로의 연통은 가늘고 길어서 아무나 선뜻 손을 대려 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그것을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신노인은 고향에서 별 수입이 없어 서울로가 굴뚝 청소를 배웠고 얼마 안가 혼자 힘으로 징을 치고 다니면서 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굴뚝 청소부는 모두 시골 사람이었는데 그런 데에는 까닭이 있다. 굴뚝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줄잡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데 바로 그때가 농한기이기 때문이다. 현금을 만지기 힘든 시골 농부들이 농사를 끝내놓고 겨울 한 철을 부업 삼아 굴뚝 일을 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 사람들의 근거지는 주로 서울에 이사와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하숙을 하며 서로 친해져서 일거리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고 더 좋은 하숙을 얻어 나가기도 했다. 서울 노동자들이 마다하는 굴뚝 청소는 큰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한 노동이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는 대를 적절히 쪼개 휘일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끝에 둥근 솔을 단 솔대, 작은 솔, 정, 망치, 나사 돌리개, 펜치, 몽키 스패너, 흑손, 마대들이다. 솔대는 감아서 한쪽 어깨에 걸고 나머지 연장이 든 가방은 또 다른 어깨에 메고 징을 치며 다닌다.

징수리의 여운이 한참 가죠. 김덕수 사물놀이배의 연주 호남 농악가락 들으셨습니다. 앞부분부터 징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라서 골랐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징을 치고 다녔던 직업 굴뚝 청소부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찾기 어려운 직업이 됐는데요. 굴뚝 청소부들이 왜 징을 치고 다녔던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간장장수는 장구를 치며 다녔다고 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에 징을 치고 다니며 굴뚝 청소를 하는 사람이 100명쯤은 있었다 했고요. 또 간장장수는 장구를 두드리며 다녔다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음식점 다방 같은 것이 많은 명동에는 새벽 4시만 넘어서면 간장장수의 장구 소리와 함께 굴뚝 청소부의 징 소리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울려 퍼져서 새벽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명동 사람들은 간장장수와 굴뚝 청소부의 수효를 제안해 달라 하는 진정을 시청에 내기도 했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음이겠지만 그 시절에는 나름의 낭만이 있었던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들이 왜 장구를 치고 징을 치고 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특별한 서울 문화의 분위기를 이루었음에 분명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징을 치며 다니던 굴뚝 청소부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이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자 주셨어요. 80년대 초까지도 굴뚝 청소부 있었어요. 80년대 초쯤에 보았는데 끝에 분 모양 털솜이 달려있고 쪼개진 대나무로 말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무 떼는 구들장은 방독을 뜯어야 하는데 고래구멍이라고 했으며 저도 구들장을 뜯어서 놓아봤어요. 선친과 함께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서울에 굴뚝 청소부들이 징을 치고 다녔던 것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까만 옷을 입고 뭔가 얼굴도 시커멓고 둘러매고서 징을 치고 다닌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서 저게 뭘까 궁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초실님께서는 80년대 초까지 굴뚝 청소부를 보셨군요. 산 역사의 증인이시네요. 또 5745님께서 더위가 시작이군요.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멀리서나마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멀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잘 들리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가야금 산조 골랐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골랐는데요. 김죽파류는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인 김창조의 손녀따님 김죽파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가락을 할아버지 제자 한성기를 통해 전해받은 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더해서 완성한 음악입니다. 김죽파 명인이 9살 때에 할아버지가 타계하셔서 아주 어린 시절에 잠시 할아버지에게 배웠지만 마침내는 그 제자를 통해서 할아버지에게 직접 배우지 못한 가락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0: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양승희의 가야금연주였고요. 오늘은 아쟁의 명인 윤윤석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윤혜성님께서 앞에서 굴뚝청소부 이야기해드렸더니 그때 찰떡장수와 메밀묵장수도 많았죠. 화장실 청소부도 있었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밤마다 외치던 찹쌀떡 장사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런 장사들에게 밤에 출출할 때 찹쌀떡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소리가 기억납니다. 제가 해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메밀묵 할 때 단 3도 음정으로 올라갔고요. 약간 꺾어서 묵 이렇게 내고 다시 단 3도 내려가서 찹쌀떡 이렇게 아주 정겹게 냈던 소리 요즘엔 듣기 어렵죠. 이 서울의 찹쌀떡 장사가 외치는 소리가 이런 음정이었는데 지방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나 궁금해지고요. 또 있다면 서울의 찹쌀떡 장사하고 같은 선율을 노래하진 않았을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또 화장실 청소부는 푸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참 오랜 시절의 이야기 나누게 되네요. 또 1007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조자룡 활 쏘는 대목입니다. 오늘 들으실 이 대목은 보성소리로 적벽가 중에 조자룡 활 쏘는 대목으로 골랐습니다. 이 대목 특유의 극적인 긴장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주로 동편소리로 많이 들려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보성소리 적벽가로 그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적벽가 중에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정권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공명이 완보로 다놓을라 분의 현자거고 단하의 교제하야 조용히 앙쳐 남추거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쇄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서 수레방으로 깃발이 벌벌 바람을 얻은지라. 이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머리 풀고 밟은 자 학생이를

다는 내려 장막뒤로 가만 가만 남영산 내려갈 때 내 마치 오경시라 강천은 오락

가룡은 군사 백명을 배우실고 오가우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곡명오나 그동무 반겨뛰어 내려와 공경전제하야 여짜오되 선생은 유방친중 평화지 다녀오시니까 곡명 또한 반이허적 자룡손길을 덥쑥 잡더니 현주의 제국체의 평화 나옵시면 최대한 군졸이 부사화

이때 오나라 주준한 노숙달의 말씀어대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융동 때의 동남풍이 어찌 있을 소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봐도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의 어찌 헌을 허우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이 말이 지든 마든 말이 맞지 못하야 일시의 동난풍이 두루루루루 수유대경 단식과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귀신도 난책이라. 만일 우리 두었다난 통화우 화근이라. 일찍 죽여 옳다고 서성정붕장장을 불러도 이대로 남병산 빨리 올라가 공명을 보고 들랑 붙도 말고 대가리 목을 댕그렁대오라. 서성정궁 양양수 장장대금을 벗겨들고 피신상마하야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관대 없고 기자분 군사들만 다 나이가 서있거라. 여봐라 군사야니 공명이 어디로 가든고 저 군사여짜오되 선생이 지내고 바람으로 둔 우원벌이 풀고 밟은 자 요놈으로 가더니다. 옳다 그거지 공명일다. 남병사 빨리 내려 호강어구를 당도하니 헌근 장파 물결이 와르르르르 둘렁둘렁 수조리 서있건 알려봐라 수조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든고 오나라 수조리 한나라 공명을 알 수 있소. 많은 유표한 일이 있소. 무슨 일이니 자일일모시 자일일모시 강가는 배인데 야냥 강수 맑은 물고기 낙등 어선 진리장강 백파상 왕래 어두운 거루선 동강의 제일 탈업 자령 낙십해 오상전을 야의 음상공우 가는 데인지 만단을 심으러였더니 만단을 심으러였더니 늦박이 걷던 사람 빗발도 손을 내려오니 강하는 데인데 이런 대장이 나오나니 누난 서상강 불결 같고 이늘이 고무팔에 서부렁섭정 나르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흐이가이 하시더니 그 배를 발

달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거지 공매일다. 강변은 내려가 야바라 사공하니 니 배를 더디저 공명 담배 못 잡으면 대중아 내 문안에 대가리니 묵을 등으렁 배의 물에 붕도 들이치면 어복고원이 될 것이니 어서급히 배질하라. 사공이 그 볼래요 닭강 도지를 얼지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유괴라 유괴라 유괴라 유괴라 살가지 떠나갈지 심리 단강 떠난 공명 담배가 붙는 그날 저희 기간은 공명선생 가지 말고 배 마음으로 우리 도둑 전려 공명이 하웃고 자룡불러는 말이 동호구 주도둑이 나를 해으려고 서성정봉 장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이럴러이어리 자룡이 말 듣고 선생은 아무 염려 마사이다. 저기고는 서성정봉아 의도독 살의 마음 내 힘 와랐으니 후일 보자 해보아라. 우리 선생도 본제주 너그 나라 들어가기여 성공하고 오시는 니 무슨 일로 해야 한다.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양구 가치는 생각의 죽이도 나지 허련이와 내 수단이라니 보아라. 천일은 못 들었나 장판교 큰 싸움은 맹덕팔진 반병 발공산 종목비듯 일전을 다 해려가 조막하지려 변조 내의 그 저돌이 배가치를 쓰고 배락을 박아진 내그 화살을 못 박으리라. 장궁철전 내겨들고 비정비빠르 흉어복실하여 하삼지도도 주고 주민이 툭터지게 족통을 깍지고 압두김이 노잔게 대뻔 머리 숙여 깍빛선 졸라 때려니 반개 같은 빠른 살이 살때 해상은 수루루루루루루루루루 떠들어 가 서상 단계 돗대 질끈 거꾸로 물에 퉁 또 한 개 소환 오니

0: 한가히 가는지라. 서성정봉 혼이 없어 겁주하여 돌아와서 그 사연을 회포하니 주의 듣고 탄식어되 천지동 무신보다 주의를 내셨거든 공명을 내지 않거나 공명을 내셨거든 주의를 내지 않거나 한천하의 영웅을 이리 내 계시니 허허이로로 이올고 지리 탄식어다 아서라 조조를 먼저 치고 한나라를 후번치어자.
1: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빈 후에 오광변으로 내려가니까 조자룡이 군사 100여 명을 데리고 선생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제갈공명은 이후에 벌어질 일을 대비해서 활을 잘 쏘는 조자룡에게 미리 대비하도록 한 거였고요. 그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적벽가 중에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보성술의 명인이시죠. 정권진의 술이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주로 동편제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보성술의 그 섬세함으로 듣는 조자룡 활 쏘는 대목 오히려 특별하게 들리지 않았나 합니다. 솔개님께서 제가 들어본 활 쏘는 대목 중에 제일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도란도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오전에 듣기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남도 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으리라. 살 때 가고 젖 때 우니 그리 나니 붓대로구나. 어이타 가고 울고 그리 난 그 대를 심어 무삼할 거나. 대를 안 심겠다는 그 마음 한편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최명희의 소설 혼뿔에서도 육자백이의 이 부분을 인용해서 쓰기도 했죠.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삼사는 발락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왠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계절이란 붙드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월을 남김없이 잘 보내야 7월이 또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오늘 이 6월을 시원하게 놓아주고 이젠 7월의 향기에 자리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이야기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요.

봄이고요. 저는 내일 7월의 신선한 향기 머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의 향기 가득 품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 음악을 듣고 또 듣는 일이 따분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음악이 품고 있는 소리의 두께가 묵직해서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만큼 벅차다. 깊이 듣기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음악학자 박수인의 책 사랑하는 듣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네, 첫 곡으로 칠리 곤잘레스의 연주로 마르몽 오버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음악의 힘은 참 경이롭죠. 오늘 오프닝 곡으로 함께 들은 곡도 왠지 내가 잘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 줄 것만 같은 곡처럼 들렸습니다. 여행을 부르는 곡이랄까요?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벅참을 안겨주는 음악. 들을 때마다 새로운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혹시 있으실까요? 추천해 주신다면 저도 꼭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합니다. 오늘은 에이콜앱 건축사사무소 정이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건축이 건물을 짓는 일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선입견을 깨뜨려줄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함께 들을까요? 솔솔의 노래입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솔솔의 노래 민들레는 민들레 함께 들었습니다. 3289번 쓰시는 분께서 문화시대 덕분에 새롭고 깊이 있는 노래 많이 알아간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흔히 건축을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건축가들이 이런 한계를 넘어 공간, 시간, 역사를 아우르곤 합니다. 오래된 건물을 되살려 현재에 살아 숨쉬게 하고 또 새로운 건물에 먼 미래의 시간을 미리 담기도 하죠. 오늘 모실 분은 건축의 외연을 무한하게 확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에이코랩 건축사 사무소 정이삭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제가 소개를 정이삭 건축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통 다른 곳에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그냥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냥 건축가와 건축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1: 건축가 하면 왠지 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 같고.
0: 근데 아.
1: 그리고 건축이 보통 건축가 하면 건물 짓는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많아서. 근데 건축이라는 게 건물 아닌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그냥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
0: 아, 그러면 보통 네. 일반적으로 진짜 건축이라 하면은 건물을 네. 떠올리고 네. 그 건물을 짓고 뭔가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정의하는 네. 건축은 어떤 개념일까요?
1: 사실 그거를 이제 참 정의한다는 건 너무 오만한 일이긴 한데요. 그냥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뭐 어떤 다양한 어떤 기술과 재료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무언가를 같이 만들고 뭐 생각하고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는.
0: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형체의 건물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 혹은 네. 그런 기술의 조합.
1: 그런 걸 조율하기도 하고
0: 네.
1: 또 역시 재료도 조율해야 되고
0: 조율하는 일
1: 그런 역할이 좀 커요.
0: 아 네. 조율을
1: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건 없는데 조율은 하는.
0: 네. 네.
1: 그럴 수 있죠.
0: 겸손하게 네.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현재.

0: 건축사 사무소 거기 이름이 에이코랩이네요. 여기 네. 대표를 맡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런 그 건축사 사무소 만들 때는 뭐 건축하는 사람들만의 각각의 철학이 다 다를 테니까요.
1: 네.
0: 그런 것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1: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유사한데요.
0: 네.
1: A가 아키텍처고 코가 함께라는 의미고 랩은 연구라는 뜻이니까
0: 네.
1: 그냥 건축을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재료, 뭐 다양한 맥락, 뭐 다양성, 함께 연구하듯이 하자 네. 이런 의미로 시작했어요. 뭐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0: 네.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요?
1: 만으로 13년, 지금 여름이니까 13년, 딱 만 13년 됐네요.
0: 네. 건축을 함께 연구하자는 의미로 에이코랩입니다.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그동안에 뭐 작업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세 가지 해시태그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 빌딩, 해시태그 스페이스, 또 해시태그 비욘드 이렇게 있던데 이게 어떤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1: 말 그대로 빌딩은 빌딩이고요.
0: 네.
1: 스페이스는 저희가 이제 건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공간을 좀 중심으로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공간 작업들을 스페이스라고 주로 얘기했고
0: 네.
1: 비욘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건물 공간 디자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인 아트도 할 때가 있고 뭐 공연을 기획을 같이 할 때도 있고
0: 그런가요?
1: 예.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걔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비욘드로 하자.
0: 오, 낭만적인데요? 건축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일.
1: 그렇죠. 일반적인 네. 통념의 건축을 조금 넘어서의 일들은 그냥 얘로 통칭을 하자.
0: 네.
1: 이렇게 됐던
0: 비욘드.
1: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지금 그 이제 보통 이제 건축을 이야기할 때는 그동안 하셨던 작업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조금 더 몰입이 쉬울 것 같긴 한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작업을 하셨던 시흥 하수처리 시설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독특하게 빌딩과 비욘드 두 개 해시태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프로젝트명이 소설 같아요. 잊기에 앞서.
1: 네.
0: Before이거든요.
1: 네.
0: 어떤 프로젝트였기에 이렇게 의미를 담으셨을까요?
1: 이게 일단 그 왜 해시태그가 두 개냐.
0: 네.
1: 그건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분명히 건축은 건물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그 활용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선구자 같은 사람들이 파인아트 아티스트들이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있지 않나 여기는 뭐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0: 하수처리 시설에
1: 네,
0: 새롭게 리모델링된
1: 리모델링한
0: 바로 그 공간에
1: 그 공간이.
0: 네.
1: 예. 그래서 그렇게 붙였었고 실제로 여기가 이제 before라고 정한 건 비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for는 그 앞에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 무언가 존재하기 이전에
0: 네.
1: 나는 그냥 배경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태도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었죠.
0: 네.
1: 그래서 무언가 있기에 앞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이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0: 와, 이런 건 누가 정하나요? 대표님이 하시나요?
1: 제가 정하죠.
0: 아, 이런 그러면 사무소에 같은 직원들을 약간 설득하는 네. 과정도 좀 필요할 것 네. 같긴 해요.
1: 그래서 공감을 네.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0: 네.
1: 네. 네.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공감해 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진짜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그게 리모델링화해서 변화가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핏 그러니까 부감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금 네. 리모델링된 이 공간을 살펴보면 글쎄 그 뭐라고 하죠. 약간 그 몽골의

0: 게르.
1: 게르 같이. 예. 근데 파란색 게르가 굉장히 멋지게 지금 자리하고 아.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0: 네, 그 예. 굉장히 해석 좋은 해석인
1: 아, 그런가요?
0: 것 같습니다.
1: 네. 네. 심지어 아름답습니다. 아, 이 네. 굴곡이나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뭔가를 그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은 디저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 크림을 만들 때 이 굴곡 곡선을 이렇게 아, 네. 연출하잖아요.
0: 네. 케이크 같기도 하네요.
1: 그렇죠. 네. 아 만드시면서는 네. 그런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0: 아, 그 생각은 못했는데요. 네. 그 게르랑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린 건 맞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 문화적인 유목민들이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여기가 원래 그 슬러지,
1: 예.
0: 그 더러운 물에 농축된 슬러지가 차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 이제 정말 깨끗한 물과 문화적인 선구자들이 여기서 뭔가 채워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계속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유목 적인 태도도 있고 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 네.
0: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1: 오, 연결이
0: 찰떡이다.
1: 찰떡이다.
0: 네. 나중에 잘. 한번 써먹겠습니다. 게르.
1: 마음껏.
0: 아, 게르 네. 좋네요.
1: 네네. 네. 아니 네. 그래서 궁금한 건 그럼 진짜 이 공간에 그런 의도를 담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0: 네.
1: 리모델링 이후에 그런 문화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유목민처럼 어느 공간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아트를 하는 그런 분들의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게 있었었나요?
0: 네, 꽤 많았었어요.
1: 아,
0: 뭐 영화 촬영도 하고,
1: 네.
0: 패션 촬영도 하고 뭐 이제 했지만 뭐 플리마켓부터 뭐 페어 작은 페어,
1: 네.
0: 뭐 그리고 공연, 전시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죠.
1: 아, 뿌듯한
0: 시흥 안에서.
1: 시흥 안에서.
0: 예, 근데 이제 네. 시흥에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1: 네.
0: 그런 류의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인 중심 같은 게 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크죠. 뭐 그걸 서울 사람들이 가서 보진 않았겠지만 좀 그 자체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서.
1: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점들은 이런 작업을 진행하실 때 아무래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테지만 늘 계획은 깨지라고 있는 법이라
0: 아, 네.
1: 순간순간 현장에서 새로운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0: 그런 거에 제가 잘 당황을 안 하는 편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일상에서도 당황을 잘 안 하거든요.
1: 맷집이 좀 있으시군요.
0: 왜냐하면
1: 네.
0: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발표할 때 왜 당황하냐. 저 사람들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
1: 네.
0: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1: 그 말은 참 슬프기도 하면서 위로가 네. 되고 용기가
0: 네,
1: 되는
0: 맞습니다.
1: 말이죠.
0: 네. 근데 그만큼 세상은 나한테 무관심하기도 하고 근데 또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 또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는 거니까
1: 네.
0: 그때그때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도 똑같았어요. 예산이 갑자기 네. 40몇억에서 한 10억으로 4분의 1이 줄었거든요.
1: 그렇게 많이 줄면 네.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는 상황일
0: 그러니까요.
1: 텐데요.
0: 이 네. 해당되는 이끼 앞서기 작업이.
1: 네.
0: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시흥에서는. 근데 괜찮다. 뭐
1: 네.
0: 이거 어차피 뭐 대단한 거 만들려고 한 거냐. 10억만 있어도 할 거 다 할 수 있다.
1: 와, 아, 오히려 네. 설득을 하신 거네요.
0: 그렇죠.
1: 시흥
0: 그래서
1: 쪽에.
0: 대신 설계비만 10억에 맞춰서 다시 줘라.
1: 네.
0: 그래서
1: 와.
0: 다시 했고요. 그래서 원안을 꼭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축가의 유형이 있거든요.
1: 네, 네, 네.
0: 무조건 타협이 안 되는. 저는 그
1: 좀
0: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키 아이디어가 유지만 된다면.
1: 네.
0: 그게 어떤 형상을 꼭 고집할 필요도 없고 어떤 규모가 고집될 필요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1: 그 이야기는 그때그때 그 환경과 조건에 맞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0: 네.
1: 창출하면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더 빛나는 무엇인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0: 그게 더 현실적인 것이 되기도 하죠.
1: 현실적인 것이기도
0: 네, 일반적으로는.
1: 하고.
0: 일반적으로는. 네.
1: 그러네요.
0: 네.
1: 그 이전에도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이런 것도 그렇지만 철거를 완전히 한 이후에 새로 짓는 것을 훨씬 쉽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0: 자본주의 사회에서 훨씬 뭐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모델링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말씀하신 대로 그 무언가를 이렇게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더 쉬워요. 쉽고 그게 더 편한 일인데, 굳이 이제 불편한 일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기존 것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0: 그렇죠.
1: 우리가. 근데 그 기존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과 뭐 형성의 과정과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텐데, 그것들을 이렇게 지우고 또 새로 만들고 지우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게그 순간에는 편할 수는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면서 사는 행위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 버겁고 힘들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걸좀 어떻게든 좀 끌어안고 좀 사는 방향? 하지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런 걸 그냥 제 인생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작업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거 되게 좋네요. 멋지고. 그러니까 그한 사람으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한 사람의 인생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는데 이게 총체적인 게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도 마치 건물이나 공간도 같은 이야기일 텐데 기존에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 결, 그걸 그냥 배제하거나 삭제하거나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 조금 현재의 모습을 조금 새롭게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구상한 걸 조금 더 입혀서 이런 방식이라면 그 공간이 굉장히 역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1: 그렇죠. 그거를 이제 두고 약간 살짝 투명한 종이를 얹어 놓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것 같은 비슷한 행위라고.
0: 실제로 설계를 하실 때도
1: 실제 설계도 그렇게 하죠.
0: 그렇게 해요. 기존에 있었던
1: 그렇죠.
0: 설계도 위에 투명한
1: 그렇죠.
0: 종이를 올리고 그 위에 덧입히는 식으로.
1: 그러니까 그 행위도 비슷해요. 기존 것 위에서 그전 것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새걸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이 그런 면에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특히 배우는 과정에서도 그걸 버릴 수는 없겠죠. 그게 좋았던 거니까.
0: 이건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방금 시간의 흔적에 관한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실제로 취미가 골동품 모으기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맞나요?
1: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한 골동품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골동품 전문가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0: 그럼 뭘 모으시나요?
1: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장소도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곳들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골동품도 골동품 같지도 않은 걸좀 모아요. 그래서
0: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1: 뭐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그 슈퍼에 있는 장난감 같은 거. 근데 너무 오래돼서 가격표도 다 떨어져서 한 20년, 30년 된것 같은 장난감. 뭐 그런 거 있으면 하나 가져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동네, 그 슈퍼, 바다, 그 철진한 바다부터 다 생각나잖아요. 그 하나를
0: 그러네요.
1: 보면.
0: 그러네요.
1: 이제
0: 그런 데는 마트가 아니고 반드시 슈퍼니까, 동네
1: 그렇죠.
0: 슈퍼니까요.
1: 그런 것도 있고, 그 할머니도 생각나고, 막 이게 다 생각나잖아요. 그 하나만 봐도. 그런 식의 기억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집품을 모으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0: 진품명품 나갈 만한 그런 건
1: 그런
0: 아니라는 거죠.
1: 고작이 뭐 있고, 뭐 그런
0: 감정가 막 이런 거 나오는
1: 조금도
0: 그런
1: 아니.
0: 건 아니고 그럼 꽤 많이 모으셨어요? 그래도
1: 그래서
0: 이런
1: 많이
0: 것들이?
1: 좀,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0: 별로 원치
1: 아내분께서
0: 않은
1: 원치 않은 정도는 아닌데 너무 많다. 그래서
0: 많다.
1: 좀 격리가 좀돼 있죠.
0: 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런 거 봤습니다. 이 문장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부자들의 이익보다 대중의 이익을.

0: 평소에 1%가 아닌 99%를 위한 건축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네, 것 같아서요.
1: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0: 네.
1: 그 이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학교의 그 교장이기도 했던 그 힐베르 자이머라는 건축가가 한 말인데
0: 네.
1: 사실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중을 위해서 살았던가 싶긴 한데
0: 네.
1: 어쨌든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뤘든 이뤄지 못했든.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친구가 이제 출장 갔다가 사와서 선물해 준 가방에 이제 써 있는 말이기도 했는데
0: 네. 네.
1: 뭐 이왕 건축을 한다면 그 건축이 이렇게 소수의 뭐 부자들을 위한 작업보다는 되게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술이든 뭐 태도든 형상이든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래서 좀 좋아하는 말이죠.
0: 이 문장이 지금 운영하시는 건축사 사무소의 철학 같다고 느껴도 될까요?
1: 아,
0: 지향하는
1: 뭐 네.
0: 지향하는
1: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까 하는데요. 이 곡은 우리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라고
1: 아, 예.
0: 슬쩍 들었습니다.
1: 아, 네.
0: 네. 그럼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대표님이 한번 선곡.
1: 보물이 그건가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1: 김민기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 네. 네.
1: 그 이 노래를 이제 신혼여행 중에 들었거든요.
0: 아.
1: 네. 네. 그냥 그 사람의 삶 같았어요, 이 노래가. 그 봉우리라는 노래가 이렇게
0: 네.
1: 뭐 오르려고 했던 그 산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고갯마루였고 뭐 그런 얘기들.
0: 네. 네.
1: 그게 인생의 선배가 이렇게 해주는 말 같아서 되게 좋았고 원래 좋아하는 음악이었고
0: 네, 네.
1: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신혼여행 중에 그 굉장한
0: 아, 그거 되게
1: 깊은 감정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0: 굉장한 곡인데요. 네. 신혼이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에 네. 수많은 보물이가 있겠으나 네. 다 넘을 수 있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1: 네. 의미를 되게 잘 해석하시는데
0: 자 그런... 진짜 아니, 제 해석이 네. 맞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김민기의 봉우리를 다시 한번 그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에게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에 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0: 김민기의 봉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대표님 우시는 건 아니죠?
1: 아까 사연 얘기할 때 울 뻔했어요.
0: 아, 진짜요?
1: 사실은 진짜.
0: 아이고, 그러니까요.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A콜앱 건축사 사무소 정의삭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 청취해주고 계신 분 중에 3849 쓰시는 분께서 아까 대표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좋아한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시흥에도 꼭 가보시겠대요. 네.
1: 거기가 찾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 맑은 물 상상 누리라고 네. 검색하시면 네, 갈 수 있습니다. 맑은 물 상상 누리.
0: 네.
1: 그리고 가서 네, 보러 왔다.
0: 네.
1: 비포어 보러 왔다.
0: 네. 네
1: 그렇게 바리케이트가 있어가지고.
0: 아, 자세하게 또 네.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녀오신다면 저희 또 방송에 사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앞서서는 우리 건축가님의 건축 철학 그리고 또 어떤 문장들을 좋아하면서 또 어떤 공간과 건물을 지어가시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0: 지난 2025년에 에이콜랩 대표가 지금 대표님 말고 또한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젊은 건축가상과 목조공간대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둘다 N작가 주택으로 수상한 것이라고 하던데 어떤 걸까요? 소개해 주세요.
1: N작가 주택이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0: 네.
1: 이 상들도 너무 훌륭한 좋은 상들이지만은 그 한국 우리나라 건축상 중에 유일하게 지원할 수 없는 상이 있거든요.
0: 그래요?
1: 한국 건축 역사학회 작품상이라고.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0: 지원할 수 없다는 건 뭘까요?
1: 그분들이 알아서 주는 거죠. 그냥 한 해에 딱한
0: 아,
1: 개.
0: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주는
1: 예,
0: 상이에요.
1: 자체적으로
0: 예.
1: 1년에 한 개만.
0: 아,
1: 그래서
0: 네.
1: 그걸 제 엔작가 주택이 받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집을
0: 네.
1: 그냥 고친 건데,
0: 네.
1: 근데 이런 상을 왜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달라졌나? 그러니까 이 집은 한 50년 정도 넘은
0: 네.
1: 50년 넘, 이게 1971년인가 준공된, 70년인가 그때 준공된 거니까요.
0: 아, 네.
1: 그래서 그런 집을 고친 거고요.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셨었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삶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서 고친 그런 집이죠. 그래서
0: 아, 네.
1: 이렇게 작가 부분, 두 분이 이렇게, 작가 부부예요. 화가 부부 두
0: 네.
1: 분이 사시는 집이고, 그랬던 집입니다. 네.
0: 70년대 초반에 준공했으니까 50년이 가까이 된 구옥을
1: 50 넘었죠.
0: 넘었네요. 넘었네요.
1: 55년.
0: 그
1: 네.
0: 구옥을 리모델링 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 가셨을 때 아예 고쳐지지 않은 50여 년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1: 아,
0: 네.
1: 아니요. 그러니까 50몇 년 됐는데
0: 네.
1: 그동안 그 집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0: 그렇죠.
1: 네,
0: 조금씩.
1: 뭐
0: 아.
1: 별의별 것들이 다 붙어 있었죠. 단열도 뭐 붙어 있고, 뭐 지붕도 좀 연장돼 있고, 뭐 이렇게 덕지덕지.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 이 집이 살아온 과정을 이제 또 보는 일이기도 해서
0: 그렇죠.
1: 그런 건좀 재밌어 하고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읽고 이제 고치면 될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0: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 주실 때 설계를 보통 할때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주변 지형도 살피고 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상의를 하고 뭐 본격적인 설계하기 전에 조율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을 해가는 그 설계 과정이 보통 어떻게 될까요?
1: 뭐다 비슷할 겁니다. 건축가들이 우선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듣고, 그리고 땅을 보고
0: 네.
1: 주변도 보고, 그런 걸 이제 보통 컨텍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읽고, 그러면 이제 그 바탕 안에서 요구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면서
0: 가능한지 아닌지.
1: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형상으로 그려가고, 그래서 만들면 또 클라이언트랑 그걸 갖고 의논하고 또 수정하고, 아, 오해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누구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걸몇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나오면 그걸 이제 짓는 거죠.
0: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N작가 주택의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시간을 사실 그대로 살려야 되는 큰 뭐랄까요? 큰 목표가 있잖아요.
1: 네.
0: 그걸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들을 그럼 가장 신경 쓰셨어요?
1: 기존에 그분들이 10년 동안 살았던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부분은 좋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힘들었는지
0: 네.
1: 그런 걸 듣죠.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삶의 방식은 유지를 하면서 좀그형그 삶의 방식을 이렇게 새로운 형상으로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뭐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분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자면

0: 그분들이 1, 2층, 2개층 건물이거든요.
1: 네.
0: 근데 한 층은 작업실이고 한 층은 집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근데 그 건물 안에 계단이 없었어요.
1: 그럼 어떻게 올라가죠?
0: 그러면
1: 2층이?
0: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2층을 올라가는 거죠.
1: 아,
0: 근데 이제
1: 외부에 있었군요.
0: 네, 외부의 계단, 외부 공공 계단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 출퇴근 같은 개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지를 했어요. 그래야 집 안에서 계단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리모델링 방식이겠지만 뭐 그런 거는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넓게 쓰고 뭐그 가로 그 공공의 길이 또 어떻게 집 안의 길처럼 느껴지게 계획할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거죠.
1: 이 N자가 주택은 대부분 보니까 목조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콘크리트 건축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목조 건축이 콘크리트 건축보다 좀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점이 그런가요?
0: 까다롭다는 표현보다는 저희한테 익숙하지가 않죠. 예, 그 콘크리트 건축이 더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거에 익숙해 있는 거고 사실 목조가 익숙하지 않을 뿐 어려운 건축은 아니죠. 사실 뭐 그게 이제 우리 건축가들이 다 근대 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이어서 그런데 사실 한옥 목수에게는 나무가 훨씬 편하지
1: 그렇죠.
0: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목조 건축이었던 나라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기술이나 이런 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그렇진 않습니다.
1: 그이 부분은 좀 궁금한 게, 이제 건축을 하실 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른 세 가지, 예를 들면 미적인 부분, 그리고 생활의 편리성, 그리고 예산,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를 큰 덩어리로 놓고 본다면 끝까지 사수하시는 부분이 어느 파트일까요?
0: 예산이랑
1: 네,
0: 미적인
1: 미적
0: 부분이랑
1: 감각과 생활감, 편리함.
0: 생활감, 생활 아닐까요?
1: 특히 주택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0: 돈은 없다가도 있고
1: 네.
0: 있다가도 없는 거. 그래서 삶을 위해서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해서라도 삶을 위한 집을 좀더
1: 네.
0: 낮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한 거는 부족한 대로 계획을 하면 되기 때문에
1: 네.
0: 많은 대로 그게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삶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1: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작업 하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0: 네,
1: 뭐,
0: 어렵네요.
1: 매 작품마다, 아, 이건 정말 공을 들였고, 정말 최고야라는 생각도 스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0: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떤 포인트로 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지도 잘 판가름이 안날때 그만큼 일이 없었겠죠.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그 연평도에 도서관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폭역 사건 이후였고 직후였고 그래서 거기 도서관 만들 때 공사비 단돈 1억으로 문광부에서 지원해 줬던 그 돈으로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미션이었는데 그게 되게 챌린징하면서 동시에 그때 에너지가 정말 많았으니까요.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뜨거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좀
1: 기억에.
0: 기억은 더 많이 나는 것
1: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건축에 관한 이야기, 그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 이 이외에 아까 해시태그 비욘드의
0: 같아요.
1: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서울시립미술관, 또 아르코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같은 곳에서 전시를 진행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건축과 전시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어떤 얽힘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0: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환경이고 조건이니까요.
1: 그렇죠.
0: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생각들을 건물로도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코어 같은 생각들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1: 그러네요.
0: 원칙 같은 거, 프린시펄 같은 거.
1: 네.
0: 그런 순수한 원형 같은 거는 사실 파인아트랑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건물 아닌 그 무엇으로 좀 표현해서 뭐 그게 좀더 대중한테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건물은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1: 네.
0: 그런 생각이나 작업은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공유할 수 있으니까.
0: 그런
1: 네.
0: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전시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다르지 않고요. 파인아트 작가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네.
0: 작업의 결과물 자체는. 다만 그것이 좀더 건축의 생각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5년에는 서울의 공동기획자로 참여도 했고, 16년에는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 공동 큐레이터이자 작가로 활약도 하셨고, 18년도에는 수원 화성의 공간 조직과 건축 구법에 착안한 독특한 설치 작업, 적층의 벽을 또 선보인 적이 있고요. 20년에는 우란문화재단과 진행한 화이트 랩소디 전시도 있었고, 꾸준히 이 작업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이거 이외에도 공연 창작자로 함께한 작품도 있더라고요. 2019년에 두산 아트센터에서 진행한 포스트 아파트라는 제목인데 어떤 작품일까요?
0: 일단은 이게 참 드문 케이스인데요.
1: 네.
0: 두산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기획하면 공연 연출자를 먼저 섭외를 해야 되는데 건축가를 먼저 섭외를 했어요.
1: 네, 와.
0: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존경합니다, 진짜. 두산아트센터 참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 네.
0: 거기에 계신 PD님들, 기획자들 다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1: 네.
0: 그 태도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건축과 관련된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그 공연 연출도 음악도 전문이 아니니 그런 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섭외하자고 말씀드렸고 누구 하나 이게 한 명의 창작물이 아니니까 함께가 중요한 거니까
1: 그렇죠.
0: 공동 창작물로 이제 크레딧도 그렇게 가자.
1: 네.
0: 우열 없이 뭐 연출이 위에서 막 시키면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했던 공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자료조사 같이 하고 회의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도 같이 하고 그리고 사이트도 막 찾아다니고
1: 네.
0: 그 무대라고 하는 공간은 너무 이렇게
1: 한정돼
0: 블랙박스는
1: 있고,
0: 한정돼 있으니까
1: 네.
0: 그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구체성을 좀 끌고 오려고 이제 여러 사이트를 찾아서 영상 작업을 많이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연 중에 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되게 실험적인 작업이었어요.
1: 그 제목, 프로젝트의 제목 자체가 포스트 아파트니까 그 한정된 공연 공간 안에 뭔가 구형이 된 것들은 아파트의 모습인 건가요? 미래에?
0: 아파트가 해체된 모습이었어요.
1: 해체된 모습?
0: 그러니까
1: 예.
0: 공연장이 작은 도시 같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땅처럼 지형이 있었고
1: 아.
0: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샤워부스, 풀, 흙, 뭐 이런 평상, 뭐
1: 네.
0: 툇마루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산계되어 있고 누가 공연자인지 누가 관객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세팅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1: 굉장히 실험적인
0: 매우
1: 진짜
0: 실험적이었고
1: 작품이었네요.
0: 매우 힘드셨을 겁니다. 무대 감독님 포함해서 그 진행하시는 스태프분들이.
1: 네.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정희석
0: 예,
1: 대표님이
0: 같이
1: 내셨.
0: 했죠. 같이 만든
1: 네.
0: 거죠. 네.
1: 함께.
0: 예.
1: 아, 그렇군요. 이런 전시나 공연을 기획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은 이 건물을 짓는 것과는 조금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0: 건물로 다 드러낼 수 없는 생각들이 많으니까요. 건물은 굉장히 은유적이.

0: 그렇죠.
1: 방식이고
0: 네. 네.
1: 그래서 그걸 좀 더 디렉트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들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걸로 이렇게 그게 또 건축에 영향을
0: 미치기도 하고
1: 네. 긍정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그 독특한 건축 뭐 이런 거대 담론 같은 것보다 방금 꾸준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계속 유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런 미시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주목하시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요.
1: 제가 속해 있기도 하고
0: 네.
1: 또 제가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세상이 여기에 있는데
0: 네.
1: 제가 그 계속 그 우리의 삶하고 좀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기념비적인 작업들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거는 그것에 필요한 건축가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된 건 아니었으니까
0: 네.
1: 어쨌든 그래서 이 보통의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보통의 것에 너무 또 빠져들면 안 되고 좀 더 바깥에 나와서 때로는 뭐가 문제고 뭐가 좋은 걸까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고
0: 네.
1: 또 역사책에 나오는 거랑 비교해 가면서
0: 네.
1: 아 얘는 이런 건 확실히 좋은 거다라고 느끼면서 이걸 좀 참조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0: 네, 네.
1: 그런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평범한 것들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평범한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균형을 좀 갖자는 의미일 뿐이고요.
0: 네, 네,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사실 또 계획하고 계신 혹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1: 현재 하고 있는 작업.
0: 네.
1: 최근에 끝난 게 이제 뭐 색동집이라고.
0: 색동집.
1: 예.
0: 네.
1: 그 색동집이 말 그대로 색동
0: 컬러의
1: 의미입니다.
0: 네.
1: 색은 컬러도 좀 있어요. 근데 색동의 의미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붙여진 펠트 방식의 그런 천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런 태도로 건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그게 최근 작업이고 오늘 이제. 작가님 사진 작가님이 사진 찍고 계실 거예요 지금.
0: 네.
1: 공간도 기록 사진을 찍거든요.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작은 근생 건물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게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두 개 작업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까 색동집은 연희동에?
1: 네, 두 개 다 연희동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이 꿈꾸는 앞으로의 뭐 목표. 그런 거 건축가로서도 그렇고 개인 정의사로서 예, 목표를 여쭙고 싶습니다.
1: 드디어 올 질문이 왔네요. 모든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모르겠어요. 그 좀 다르게 답을 해보 늘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좀 다르게 얘기해보고 싶은데.
0: 네, 네.
1: 색동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0: 네.
1: 색동집 정말 좋아하는 결과물이고. 그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그저께인가 탈고를 한 에세이집도 있는데
0: 네.
1: 거기에도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다르게 그 존재하는 것들을 다르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0: 네.
1: 얘기를 거기에다가 일부 썼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0: 네.
1: 참 부끄러운 말인데 말하고 보니까 더 부끄럽네요.
0: 아니요,
1: 하여튼
0: 참 좋은데요. 예.
1: 그래서 그 우리가 되게 다 다른데 이렇게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답을 가질 수 있다고 믿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전지전능함이 있다고 인간 스스로 오만을 갖는데 그냥 그렇게 부분 부분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드는 것에도 좀 만족을 하고 그게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 나라가 아니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에 네.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0: 네.
1: 아니, 뭐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0: 아,
1: 너무 모호하지만.
0: 아주 네. 아주 좋았습니다.

0: 각각은 모두 색동과 같잖아요. 그
1: 네.
0: 색동이 그대로서 존재하는 걸 인정하고 색동들이 모였을 때또그 색동 집 자체가 되게 어우러짐이 있는
1: 그렇죠.
0: 그런 삶이길, 네, 그리고 그런 건축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정의사 건축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상 가능한 행복한 꿈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어 얻은 절충점을 내놓는 것도 건축가의 역할입니다. 정의삭 건축가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사물놀이 땀띠의 이어 달리기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그 옛날 여름철 양반들에게 더위를 피하는 정자가 있었다면 백성들에게는 모정이 있었어요. 모정은 들판 한가운데나 마을 들머리에 지붕을 이고 마루로만 지어놓은 작은 초가를 말하는데요. 땡볕 아래서 온종일 논일을 하던 백성들이 잠시 땀을 식히면서 숨을 고르던 고마운 쉼터였죠. 비록 화려한 기와지붕이나 멋들어진 풍악은 없었지만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에 육제백이 한 자락 곁들이면서 서로의 고단함을 보듬던 정겨운 공간이었던 거죠. 지친 걸음을 무심히 품어주던 그 모정 마루처럼 오늘 이 시간 편안한 그늘 하나 만들어두고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플리망상불의 연주로 숨겨진 폭포,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마음만은 폭포수를 맞은 듯 시원하네요. 우리네 옛 들녘, 어디서나 마주할 수 있었던 모정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세요? 그때 그 시절 모정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마을의 온갖 이야기가 모이고 퍼지던 소통의 광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마다 다 땀 흘려서 일하다가도 모정 마루에 걸터앉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면서 식구가 됐으니까요. 사방이 다 트여있는 곳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막걸리 한잔 나누는 그 시간 얼마나 평화롭고 즐거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거기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흥을 돋우던 부,

황홀장단, 또 육자배기 한 자락이야말로 우리 서민들이 더위를 이겨내던 지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절박한 노동요 속에서 피어난 인정, 또 삶을 위로하던 그 따뜻한 노래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풍류가 아니었을까요? 마침 또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이 찾아오잖아요. 옛 선조들이 모정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혔듯이 오늘 2시간 동안 흐르게 될 우리 소리 안에서 여러분도 잠시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른한 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모정 같은 시간,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 곡 들으시면서 좀 더 시원함 느껴보시죠. 김성경 작곡의 대밭소리 솔바람 준비했는데요. 밝은 달을 촛불 삼고 또한 벗으로 삼아보세. 흰 구름으로 자리를 깔고 병풍을 세워보자. 대밭소리와 솔바람 모두 한 가지로 시원하여 좋구나. 맑고 찬 기운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구나. 이제는 저 흰 구름과 밝은 달을 손님으로 청하니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구나. 이 풍경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음악 감상해보시죠. 박민희의 노래 이경섭의 여러분의 연주로 대밭소리 솔바람 전해드립니다.

대밧소리 솔바람 듣고 오셨는데요. 박민희의 노래 이경서부의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김인설님께서 12시 음악의 쉼터 흐르는 마루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하고 찾아와 주셨고요. 윤에서 가시돋친 붉은장님 장미님께서 오늘 모정 얘기했잖아요. 모정, 전라도에서는 모정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각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정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정이라는 게 사실 뭐 지역 사투리는 아닌데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농경 문화 유산이래요. 그래서 전라도에 이제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시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산각, 농청, 농정, 동각, 양청,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집이나 억새로 지붕을 이은 마을의 정자. 아, 이것을 이제 모정이라고도 하고 뭐 정각, 뭐 다양한 그 외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6642님께서 6월의 끝날 화끈한 여름의 7월이 내일입니다. 아 진짜 얼마나 화끈해질지 좀 겁나기도 하네요. 지난 시절 산자락 및 수박밭에 바람 시원한 원두막이 그립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원두막도 있네요. 또 원두막하고 모정하고는 무슨 차이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원두막은 그렇잖아요. 그 밭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쉬기도 하지만 그래서 밭 그 부의 근처에 이제 지어져 있는 게 원두막이었고 저도 이제 어린 때 저희 이제 이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시골 가면은 그 마을 입구 무렵에 입구쯤에 모정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동네 약간 사랑방 같은 느낌. 마을 어르신들 모여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수다도 떠시고

했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뭐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참 그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딱 그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또 떠올라서 참 요즘에는 모정에 앉아서 뭐 이야기하고 그럴 만한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아니면.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 여름에 앉아있으면 시원한 바람 불어서 기분 좋았던 저도 그런 모정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또 추억들도 떠올리면서 좋은 음악 감상해 볼 수 있는 시간 2시간 가득 채워갈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종택의 그리움을 안고 떠나온 길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풍경, 또 함께한 시간의 추억, 이별 이후의 그리움을 담은 여행 에세이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하품은 왜 전염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나 판소리의 사설을 가사로 부르는 남도 작가 가운데 하나 준비해봤어요. 개고리 타령 만나실 텐데요. 육자배기에 이어서 모음곡으로 많이 불리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검은고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로 개고리 타령 만나보시죠.

시원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검은 고연주 두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이재하의 검은 고연주로 개고리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청취해 주시면 되겠어요. FM 라디오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아, 6월 한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7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덥지만 목소리 들으니까 더위가 사라져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오늘로써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내일부터 하반기. 하반기라고 하니까 거의 뭐 끝무렵으로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하반기라기보다는 3분기 시작이다. 우리가 마무리, 끝마무리다라는 거하고 어디 지점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하반기라기보다는 3분기 시작이다. 아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뭔가를 또 계획 세우고 해나가는 그런 좀 희망? 마음의 어떤 그 들뜸? 기분 좋음? 이런 걸로 좀 채워놓고 싶네요. 물론 이제 7월 덥겠지만요. 더우면서도 또 그 틈틈이 느낄 수 있는 시원함, 청량감이 있으니까 또 잘 이겨내보도록 해요. 안숙선우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인데요. 남도민요 산타령 전해드립니다.

단옥 찻집. 카트만두 공항은 우리나라의 작은 지방 공항보다도 비좁아 보였다. 입국 비자를 받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해 난처해하는 분을 도와 함께 수속을 밟았다. 다행히 그분도 무사히 통과하셨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느리고 불편한 절차 때문에 일행 모두가 비자를 받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낯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작은 도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 여행의 가장 소중한 첫 기억이 되었다. 밖으로 나오니 거무스름한 피부의 안내자가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따라 차에 타고 보니 일행은 총 16명이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수속을 마치고 와서 탑승해 계셨다. 네팔 및 인도 전 일정을 안내할

사람은 인도인 산토스라고 했다. 네팔에서는 네팔인 현지 안내원이 한 사람 더 동행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공항을 출발했다. 거리는 남루하고 초라했다. 수도라기보다는 빛바랜 촌동네 같은 느낌이었다. 차들은 일본처럼 왼쪽으로 통행하고 있었고 전력 부족으로 신호등이 전혀 없었다. 사람과 차가 뒤죽박죽 섞여 적당히 눈치껏 길을 건넜고 간혹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할 뿐이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부다나트 사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원형 돔 형식의 사찰이었다. 건물의 조각들은 예술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다소 조악해 보였지만 메리골드 생활을 목걸이처럼 엮어 사원 벽을 장식한 풍경은 이채로웠다. 인도인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네팔에는 눈과 기차가 없다고 한다. 눈은 히말라야 정상에만 있을 뿐 평지에는 전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네팔인들이 비록 가난해 보일지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다녀오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또한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서울을 경험한 후부터 비로소 현실의 불만을 품고 불행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고백이었다. 바깥 세상을 모를 때는 자기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데 더 나은 다른 세상을 보고 나면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깨닫게 되어 불행해진다는 논리였다.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아니면 부족함을 알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행복일까?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순례자는 아니더라도 이번 여행을 통해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깨닫고 싶었다. 인생의 답을 얻고 싶었으나 첫날부터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바람고재 연주로 바람의 여행자 전해드렸는데요. 인도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에요.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 뭔가 자유롭게 논이는 느낌을 대금과 전자음악으로 그린 곡이었어요. 고요함 속에서 전해지는 어떤 자유로움을 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원종택의 그리움을 안고 떠나온 길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원종택 작가는요, 히말라야 그리고 갠지스강을 지나면서 화려한 풍경보다는 그곳에 깃든 사람들의 노동이나 슬픔, 또 그리움의 결을 먼저 바라보는데요. 특히 서울에 다녀오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현지 가이드의 고백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늘 더 나은 삶, 더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소소한 평화나 행복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 비교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 자체로서는 너무나 행복한데 말이에요. 여행은 어쩌면 먼 곳으로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낯선 길 위에서 내 삶을 가만히 되묻는 성찰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의 명쾌한 답을 한 번에 얻을 순 없겠지만요. 복잡해진 머릿속을 가만히 가라앉히다 보면 나만의 행복의 기준도 조금씩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하루도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실속 있고 알찬 시간들로 가득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원종택의 그리움을 안고 떠나온 길 함께 해봤습니다. 수군가 가운데 고고천변을 소재로 한 곡 만나보실까요?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전해드릴 텐데요. 유태평양의 피처링 박주원의 기타 연주입니다.

유태평양의 피처링 박주원의 기타 연주로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전해드렸습니다. 0582님께서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들었는데 내용이 골목길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자분이 부르셨는데 음색이 너무 훌륭해서 다시 듣고 싶어요. 국악방송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곡이 아닐까 싶어요. 이 곡 일부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로의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Cheers.

2부 첫 곡으로 이정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조이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두꺼비님께서 오늘은 시원한 마루에서 쉬면서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셔서 조이 이 신청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2부 시작하는 시그널 음악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아 그런가요? 또 신선함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0582님께서 국악방송 최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마든지 신청곡 1부 마지막 곡으로 모퉁이 돌면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인사 전해주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7740님께서 자전거 얘기해 주셨는데 아 자전거를 또 자장구라고도 하네요. 찾아보니까 강원도 사투리로 자전거를 자장구라고 한대요.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셨던 그때 추억을 얘기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타이어 바퀴 구멍 나면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또 자전거 타고 다니셨던 그 추억을 전해주셨네요. 아, 충북에서도 자장구라고도 한대요. 자장구, 자잔구. 아, 이렇게 또 자전거가 지역마다도 사투리가 이렇게 있는 거는 아, 그러고 보니까 자전차라고 했던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 이것도 사투리인가요? 자전차. 참 다양한 그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게 참 알고 보면 재밌기도 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순서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하품하면 옆 사람까지 괜히 따라하게 되잖아요. 하품은 왜 전염되는지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류형선 작사 작곡의 좋은 길 더듬어 전해드릴게요. 10달 동안 잘 지내다가 만나자는 부모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강은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좋은 길 더듬어 전해드리죠.

0: 강은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좋은 길 더듬어 전해드렸습니다. 아우,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다면 이런 노래 들으면 아무래도 아이에게도 좋은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아기가 찾아오면 좋은 음악도 듣고 예쁜 생각도 하면서 정성껏 태교를 하시죠. 그런데 아주 오랜 옛날 조선시대에도요, 지금 못지않게 태교에 진심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충북 청주 출신의 여성학자 사주당이신데요. 이분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태교 전문서가 있어요. 태교신기가 무려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 곁으로 새롭게 돌아왔어요. 그동안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던 것을 최근에요, 한 대학 교수님이 아주 꼼꼼하게 한글로 풀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알기 쉬운 책으로 다시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흔히 옛날 태교라고 하면 이거는 먹지 말아라, 모양 안 예쁘고 안 좋은 거 먹지 말아라, 또 저런 거 하지 말아라, 아, 이렇게 행동만 조심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강조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어머니의 마음가짐입니다. 엄마가 마음을 평온하게 쓰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지혜로운 태교고 이것이 곧 아이의 인격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재밌는 건 조선 최고의 언어학자로 꼽히는 유희라는 학자가 바로 이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문으로 책을 쓰자 아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한글로 번역해 널리 읽히도록 도왔다고 하네요. 인간의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선조들의 깊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대답 들어있는 거죠. 아기를 품은 열 달의 시간은 한 생명과 온 마음으로 교감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걸 다시금 전해주는 것 같네요. 태몽을 꾼 후에 아이를 열 달 동안 품에 안고 조심하며 태교를 해서 심청을 순산하는 대목, 긴 호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남상일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심청가 가운데 양주몽사에서 둥둥 내 딸이야까지 감상해보시죠.
1: 양주몽사 은은허니 둘이 꿈이 같은지라. 마음이 희락하여 그날 밤에 어찌 되었든지 그날부터 택이 있을 적에 곽씨부인 착한 마음 십삭을 꼭 이렇게 채우던 것이었다. 석보정보자 활보정불식 이불정음성 목불시약색 희불피하며 와불치거여 십삭이 점점 잔년 후에 하루 난 해복기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여 진봉사 거동을 보소 이르면은 반갑고 이르면은 거불래요. 밖으로 우르르 나가면서 아이고 뒷째 귀덕어머니 우리 마누라 해복김이 있어. 어서 좀 와보시오. 귀덕어머니가 들어온다. 귀덕어머니가 들어오며 아이고 봉사님 어찌 소문도 없이 아이를 낳았소. 아 진정 날 보고 그런 말씀이라도 좀 하시지 그랬었소. 집자리를 들여 깔고 정화수를 세수 반에 받쳐놓고 좌불 안서 급한 마음 분산허기를 기다릴지 강취가 진동하며 어색가 한계 두르더니 혼미 중에 탄생하니 서린옥년 딸이라. 신봉사 그지야 숨을 푹 내쉬며 그거 차라리 내가 낳고 말지 차마 어찌 보겠다고. 귀구덕 어머니는 아이 받아 쌈갈라 뉘어놓고 적국밥 지러 나갔겠다.

신봉사 만심하여든 자에 곽시부인 정신 차려 순사는 어였으나 남녀간음 후어시오. 신봉사 대소며 기가 막힐 일이오. 아, 부인들 욕심이란 다 저렇단 말이오. 아, 그렇게 욕을 보고도 그도 그럴 터였다. 그러나 귀덕어머니가 문 닫단 말도 않고 나갔으니 내가 알 수가 있는가? 에라, 내 손으로 만져볼 수밖에 수가 없다. 신봉사 갓난아이를 아래턱 밑에서 내려 더듬난데 이런 가관이 없지. 가만히 있자. 이것은 명뼈고 이것은 배꼽이고 인자 이 밑에 가서 일이 있는디. 아차, 내 손에 아무 거침새 없이 미끄러고 지내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났나 보오.

신봉사 이 말 듣고 마누라 그 말 마고 첫째 손사노였으니 천천만만 다행이요. 딸 자식이 아들 반은 모두 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 두면 요급 서정 오는 것이요. 딸이라도 잘만 두면 못된 아들 바꾸겠소. 우리 딸 보이길로 예절 먼저 가르치고 김선방적 다 시키오. 요조 송녀 초은 매필 군자 호구잘 가리오. 금실로 제절 거금과 총사우 진진 오면 손봉사 못어릴까 그런 말을 허지기마오. 그때요 귀덕 어머니는 척국밥을 얼른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신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아 그 내가 어찌 빈다요 귀덕 어머니가 좋게 빌어주시오. 아 그 내가 어찌 빈다요 봉사님이 잘 좀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좀 빌어볼까? 신봉사 의관을 정제하고 투손 합장 피는 뒤 눈뜬 사람 가거드면 명과 복을 많이 태워주시라고 착실히 빌렸마는 봉사라 맹성이 있어 뚝성으로 비는 뒤 남 듣기에는 삼신인내와 꼭 싸모듯 빌던 것이었다. 삼십삼천 도술장 삼신지 왕님네 하위 동심어여 타구버 보험소사 사시무어점지헌 달 한 달 두 달 이슬 비주 허거 석 달이 비열이고 넉 달이 인형 삼경 다섯 달이 호포 받고 여섯 달이 육정다 일곱 달이 칠구 삼경 여덟 달이 삼만 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이 구구열여 열 달이 금강문 하달문 고이여러 순산 허여 주옵시니 삼신인 넓으신 너 백굴란 막이 들이까 다만 동녀 딸이오나 동방사계 명을 주고 대임마 덕행이며 대순 죽냐 효행이며 기댕거처 절행이며 반이오 재질이며 석성업폭을 주어 매웃듯 달붙듯 잔병없이 잘 가꾸어 일치월장억에 허옵소사. 빌기를 다한 후에 돈국밥 떠다 놓고 산모를 먹인 후에 신봉사 기쁜 마음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옆에 앉아 우르난 뒤 꼭 눈으로 보나 다름없이 어르던 것이었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동. 구멍을 좋은 들들을 사며 곡 준들을 살까.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삼겨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운이다 봉턴기 구름 속사요 부진강 속향이 니가 되어서 환생 은하수진 여성이 니가 되어서 내려와 남전 폭답을 장하는 늘 둔둔 허기간호 같으며 산호진 요로로 든들 반갑기노 같을거나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천정이 광활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눈꺼풀이 삼십풀 진 것이나 양미 펌퍼지름한 것이나 귓밥이 촉 처진 것이나 콧날이고 똥한 것이나 입술이 앵두같이 붉은 거나 아래톡 두리박금한 것이나 어째 그리

심청가 가운데 양주몽사부터 둥둥 내따리아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남상일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아, 심봉사가 요즘 말로 하면 딸바보네요. 딸의 어떤 모습도 다 예뻐 보이는 그야말로 딸바보 아버지라는 그런 또 생각이 났네요. 이번에는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헤이요 전해드릴 텐데요. 아이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담은 곡이에요. 태어나서 고맙고 앞으로의 세상을 재미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다짐과 약속이 담긴 파워풀한 곡입니다. 헤이요 만나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지루한 회의 시간이나 나른한 오후, 나도 모르게 입이 쩍 벌어지는 하품.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하품하셨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대체 하품은 왜 나오고 왜 남의 하품은 없는 걸까요? 먼저 하품은 왜 나오는지부터 알아볼까요? 흔히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서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단순한 산소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흐트러진 각성 상태를 조절하거나 과열된 뇌의 온도를 식히기 위한 생리적 반응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뇌를 식히는 생리 반응일 뿐인 이 하품이 왜 남을 보기만 해도 똑같이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단순한 피로를 넘어선 사회적, 인지적 비밀이 숨어 있어요. 뇌과학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울 신경세포가 우리 뇌 속에 있대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모방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품의 전염성은 상대방과의 친밀도, 그러니까 감정적 거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 하품을 했을 때 2분 이내에 연쇄적으로 하품이 따라 일어난 비율을 보니까요, 배우자나 직계가족 같은 친한 관계에서는 80% 이상이었지만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는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친하고 유대감이 깊은 사이일수록 서로의 하품이 더 잘 옮는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이 100%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뇌가 타인의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일종의 사회적 반응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결국 하품은 몸의 반응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반응이기도 한 셈이죠.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가이아의 노래와 연주로 낮잠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의 하품을 무심코 따라했다면 그건 내 몸이 피곤해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상대방의 상태에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품 전염은 그냥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요.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뇌의 어떤 작은 신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하품에 대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미국 대륙 검은 메새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 이런 그 일부 동물들도요. 무리가 이동하기 직전에 집단으로 하품을 한다고 하네요. 오. 서로의 하품을 전염시키면서 이제 다 같이 집중해서 움직이자라는 일종의 신호를 집단 전체에 보내는 거죠.

동물들의 하품이 생존을 위한 단결의 신호라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하품 전염은 서로의 고단함과 나른함을 보듬는 어떤 따뜻한 공감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하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루해하는 거야? 이렇게 타박하기보다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위로의 눈빛을 한번 보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 전해드렸고요. 김인설님께서 배부르면 하품 나오더라고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기도 해요. 이게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과열된 에너지를 살짝 식히는 차원에서 또 하품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살짝 졸립고 하품이 나온다 그러면 낮잠 살짝, 낮잠 길게 자면 또 저녁잠 못 자니까요. 그냥 진짜 눈 살짝 감았다 뜨는 정도. 그 사이에 꿀잠 자는 게 이게 진짜 최고의 낮잠이라고 하죠. 이 낮잠 즐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잠자는 아기 볼프강 준비해봤어요. 한 4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이 곡과 함께 잠깐 쉼 가져보실까요? 숙명가야금 연주단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숙명 가야금 연주단 후에 여러분의 연주로 잠자는 아기 볼프강 전해드렸어요. 낮잠 한숨 청하기 딱 좋은 곡이었죠. 저도 어제 오후에 잠깐 집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한 10분 정도 졸았어요. 그렇게 눈 붙이고 나니까 와, 한결 낫더라고요. 꿀 같은 낮잠 잠깐 즐기고 나서 또다시 활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이 곡으로 여러분의 낮잠을 좀 깨워드려야겠네요. 고래아의 노래와 연주로 박수쳐 듣고 옵니다.

고래아이의 노래와 연주로 박수쳐 전해드렸습니다. 2379님께서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상반기 모두 고생하셨어요. 하반기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라고 또 인사 전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끝곡은 아라연의 연주곡 준비해봤어요. 히히낙낙 끝곡으로 만나보시죠.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진다는 뉴스 요즘 자주 듣게 되는데요. 지금 유럽은요 40도가 넘는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지구 저편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어쩐지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지구가 보내오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치기보다는 오늘 하루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하나 뽑아두기처럼 지구를 향한 작은 실천 하나 보태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작은 마음과 이런 손길들이 모여서 지구의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예술 치유 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열린 콘서트가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대치동 C스퀘어에서 열립니다. 하바해는 하늘, 바람, 햇살의 앞글자를 따 만든 이름인데요. 장애 아동 가족들에게 위로와 쉼을 전하고자 결성된 예술 치유 그룹입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배드사이드 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하바의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장애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인데요. 공연에선 하늘이가 햇살 누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하는 바람의 이야기가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배우 이한이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음악 낭독극을 함께 꾸미며 무대에 특별한 감동을 더하고요. 따뜻하고 친근한 음악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은 여름밤, 음악이 건네는 작은 위로를 하바해의 콘서트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온 국악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레퍼토리 국악극 대청여관 2가 7월 3일과 4일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대청여관 2는 6.25 전쟁 당시 피라한 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갈 곳을 잃은 국악인들이 부산 대청동의 작은 여관에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전통예술을 이어갔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리와 춤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삶, 그리고 예술로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데요. 특히 경기민요와 정가,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성악이 극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국악의 매력은 물론 인물들의 감정까지 더욱 깊이 있게 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예술을 지켜낸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 그리고 전통 예술이 가진 위로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대청여관 2, 올여름 부산에서 우리 예술의 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정재만 추모 12주기 공연,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이 7월 12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이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고 정재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연인데요. 명무 한성준, 한영숙, 정재만으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벽사 전통춤 보존회가 준비했습니다. 공연 제목도 참 인상적이죠.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 무거운 바윗돌을 발에 매단 듯이 춤을 추라. 생전 정재만 선생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같아요. 이번 무대는요, 그 가르침과 예술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재만 선생이 생전에 아끼고 사랑했던 대표 전통춤들이 무대에 올라 선생의 춤을 이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깊은 예술 세계를 관객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춤이란 게 동작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신까지 함께 이어지는 예술이잖아요.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춤의 계보와 전통춤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혁입니다. 어유,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났어요. 유럽이 41도가 기본이라면서요.
1: 와, 지금 열도 현상이 서유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전 유럽이 살인적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1: 우리나라도 어제 올해 처음 서울과 수도권, 충청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2: 그렇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건데요.
1: 네.
2: 7월을 하루 앞두고 폭염주의보가 떴습니다.
1: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7월 시작이니까 이 덥고 후덥지근했던 6월 한 달 진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네. 다른 누구도 아닌 한 달 내내 애쓴 나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1: 맞아요.
2: 에? 그런 인정과 존중의 응원을 해주는 것도 7월을 위한 좋은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1: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6월에 화요일이고요. 블랙스트링의 동해 듣고 왔습니다.
1: 와 벌써 상반기 끝이에요?
0: 끝났습니다. 올해 절반이 날아갔다? 갔습니다. 아니, 날아간 건 아니고.
1: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있죠?
2: 그러게요.
1: 와.
0: 뭐 하셨어요 상반기 동안?
1: 나 지금 뭐하고 살았지?
0: 아마 우리 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1: 아니 뭐 하루하루는
0: 열심히 산 것 같은데
1: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뭐 공연 뭐 하고 뭐 이래저래 뭘 했는데
0: 네. 손에 잡혀 있는 건 없네. 뭐가 남았지?
1: 아무튼 오늘이면은 2026년 상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0: 네.
1: 여러분들은 올 상반기 어떻게 잘 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결산 한번 갈까요?
1: 그럴까요?
0: 상반기 결산.
1: 아니
0: 결산조차 안 하면요.
1: 아니 결산을 하는데 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답변이 왠지 좀 있을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이제 더듬어 봐야죠. 더듬어 보면서 뭐였지? 아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고
1: 나에게 있어서
0: 그렇죠.
1: 이 사회 말고 나에게 있어서
0: 네. 그냥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건 없지만 네. 생각해보면 아, 나 열심히 살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1: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1월부터 6월까지 2026년도 돌이켜보면서 이거는 잘했다.
0: 잘했다.
1: 요거는 보람되다.
0: 좋다. 예.
1: 요거는 너 진짜 고생했다. 혹은 요거는 진짜 힘들었다.
0: 좋네요.
1: 요런 식으로.
0: 좋아요.
1: 예, 예. 예. 일단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그쵸. 드려본 겁니다.
0: 그래요. 상반기에 있었던 일들,
1: 예.
0: 들었던 마음들,
1: 예.
0: 이런 거 상반기 결산 차원에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결산하면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하반기 더 좋아지나요?
0: 아니죠. 한번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1: 되새김.
0: 예.
1: 아하. 좋습니다.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여러분들의 뭐 3월의 봄날을 회상하셔도 좋고 아프셨다거나 괴로웠던 이야기들 혹은 뭐 이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1: 그것도 큰 이벤트니까. 네.
0: 이삿날 이야기도 좋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가족들과 나눴던 대화들. 이런 거 결산 안 하면 진짜 내가 뭐 하고 사는지 몰라요. 결산 한번 해봐야 됩니다.
1: 좋습니다.
0: 문자로 다양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0: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0: 시오트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1: 아, 음악 좋네요, 진짜.
0: 그러게요. 잔잔하니.
1: 네네네.
0: 파도가 잔잔한 파도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잘 듣고 왔습니다.
0: 자, 상반기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나 이거 진짜 잘했다, 보람이 있었다, 혹은 아 이건 진짜 고생했어, 힘들었다 하는 등등의 여러분들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일단 김영기님께서 인사해 주셨네요.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아유, 또 얘기해 주셨고요.
1: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네. 살아내시느라고. 네. 9151님께서 우리 남편이 말투가 다정하게 변했어요.
0: 오호.
1: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올해 75 되셨다고.
0: 아, 철 들었다.
1: 말투가 다정하게.
0: 네.
1: 사람이 변하는 시기는 진짜 언제일지 모르는 것 같아요.
0: 어허.
1: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안 변하기도 하고.
1: 네네.
0: 변함이 없기도 하고요.
1: 그래도 지금이라도 따뜻한 네. 어떤 말투로 변.

0: 했다니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1: 생각해보면 네. 진짜 서로한테 기대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0: 그래. 따뜻한 말, 뭐 그쵸. 정서, 뭐 이런 거잖아요.
1: 맞아요. 그죠? 공감, 이해 이런 정도인데 그걸 또 내가 다 받고 싶어하니까 또 남한테 주지 못하는 게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요.
0: 맞습니다.
1: 9151님, 설명드렸고 2755님, 하반기 결산 마음을 비우고 옷 정리도 하고 베풀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0: 정리하면서 옷 정리하면서 또
1: 상반기 결산하셨어요.
0: 괜찮은 것들 또 나눠주시고
1: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0: 그러니까
1: 베풀고 사는 게 이게 말이 쉽지?
0: 아 쉽지 않죠.
1: 쉽지 않아요.
0: 네, 이게 여건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뭐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1: 그렇죠. 이제 크기를 떠나서 양을 떠나서 베푼다.
0: 네네.
1: 이거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0: 그렇죠.
1: 이게 하려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0: 마음을 내는 거.
1: 네. 누군가한테 이게 필요하겠지. 아 이게 필요할 거야. 이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대단하신 겁니다.
0: 네. 6855님께서 바투님들 6월을 보내면서 지난 9일에 아리랑 한 곡 불러본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며 잊을 수 없는 멋진 추억입니다.
1: 네.
0: 기억납니다. 그때 또 노래도 짧게 불러주셨지만 네.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서 좋았던 것 같고요.
1: 그럼요.
0: 그리고 저희가 또 선물로 김치를 보내드렸었었죠.
1: 중요한 거는 소리를 얼마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길냐 짧냐.
0: 맞아요.
1: 이게 아니라 소통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만남이에요. 만남.
0: 맞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2부에서도 역시 청국장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1: 네.
0: 자리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신청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슬쩍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막 소리나 민요를 배우신 분들도 완전 환영이고요.
0: 네네.
1: 그냥 뭐 라디오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익혀졌어.
0: 네네네.
1: 이런 소리도 불러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0: 네네.
1: 적극 환영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아는 만큼 이산 저산.
0: 네, 감사합니다.
1: 여기까지입니다. 해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대환영이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3548님께서 부끄럽지만 6월에 잘한 건 남들보다 빨리 냉면 게시한 겁니다.
1: 네.
0: 콩국수도 게시했다는 거요. 하반기에는 진짜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하시면서.
1: 저도 오늘 점심 냉면 먹고.
0: 진짜요?
1: 네.
0: 너무
1: 맛있습니다 냉면.
0: 저도 안 그래도 어제 애들한테 저는 막 냉면을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1: 예. 이가 시려서.
0: 그거는 아니고 예. 약간 사이드 메뉴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1: 이게 이제 주식이 아니라. 될 수는 네. 없구나.
0: 사이드 메뉴예요. 그런데 예. 어제
1: 그러니까 다 먹고 있으면 더 먹고.
0: 그런데
1: 네.
0: 아이들한테 숯불고기에 냉면이 네. 너무 먹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언제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본인들이 산다고.
1: 보통은 그 어? 아 아이들이 산다고?
0: 아빠 내가 살 테니까 가자.
1: 이제는 뭐 아이들한테도 네. 이렇게 사줘 이건가요?
0: 네네네. 적으면은 게 제법 되거든요.
1: 네. 착실하네요.
0: 그래서 알겠다고 네. 그랬었죠.
1: 잘 얻어먹을게.
0: 고마워.
1: 아빠가 얻어먹는 날도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그러면
0: 네, 웃자고 하는 얘기죠.
1: 맞아요. 네. 5925님 새 결심이 운동하기였습니다. 이제 상반기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2kg 쪘습니다.
0: 또 이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1: 예.
0: 상반기 때는 찌우고.
1: 네.
0: 하반기 때 더 빼는 거죠. 그렇죠.
1: 더 찌지 않을까요?
0: 홍경 씨, 정신 차려. 2026년은
1: 네.
0: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겁니다.
1: 반전이나 남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반전의 그 드라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1: 그래도 2kg 쪘으면 별로 안 쪘네요.
0: 아이, 2kg는 뭐 애교죠, 애교.
1: 운동하기였지만 운동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그런데 2kg 쪘다. 뭐 그
0: 정도야 뭐.
1: 운동하면 2kg 금방 빠져요, 진짜.
0: 일주일이면 2kg 그냥 빼지 않나요?
1: 일주일이면 3kg 가능하죠.
0: 그렇습니다. 금방해요.
1: 음식만 잘 조절해서 드셔도 금방
0: 맞습니다,
1: 빠져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2059님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는 게 속상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그냥 흘려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화살 같다는 말 명언이네요 하셨어요.
0: 빨리 가죠.
1: 진짜 빨리 가죠.
0: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시간이.
1: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느려. 진짜 시간 안 가네.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시간이 매일매일이 정신없는 것 같고.
1: 근데

0: 또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렸다는 거는 매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뜻 아닐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진짜.
0: 시간 가는 거 초시계 한번 보고 있어봐요. 시간 엄청 안 가지. 10분이 엄청 길죠. 왜 이렇게 안 가?
1: 1분도 안 가.
0: 네, 근데 뭔가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후루룩 가는 게 시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몰입하셨다는 얘기죠.
1: 그리고 지금 조금 따분하신 분들, 뭐 뭔가 좀 심심하고 재밌는 이벤트가 필요하신 분들. 청국장 신청해요.
0: 그렇죠.
1: 너무 재밌지. 그죠?
0: 돈 안 들어가죠. 비용 어쨌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한 뭐 10분만 내면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추억거리 이벤트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 더불어서 뭐 김치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상반기 결산 여러분들의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자로 남겨 주시면서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서윤의 실버들 띄워 드릴게요.

0: 장서연의 실버들 듣고 왔습니다.
1: 아, 그나저나 생각해보니까 장서연 씨가 지금
0: 육아
1: 엄마가 됐어요.
0: 지금 몇 개월 됐죠?
1: 몇 개월 됐을 거예요.
0: 제일 지금 상반기 완전 큰 변화네요.
1: 큰 일을.
0: 지금 제일 또 정신없을 텐데.
1: 에, 아이 잘 크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0: 근황 연락 한번 해보세요.
1: 아, 바쁠까 봐 이제 전화를.
0: 하긴 또 낮밤도 바뀌고 입맛도 없고 그럴 텐데.
1: 그러니까요. 엄마가 된 장소연도 한번 보고 싶네요.
0: 그러게요.
1: 나중에 조금 애 키워놓고 또 저희 방송도 한번 나와야죠. 서윤 씨.
0: 네네네.
1: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반기 결산. 2984님. 봄에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 지나니까 이제 혼자 등하교를 합니다. 다 컸어요.
0: 벌써요?
1: 가능합니까? 1학년인데?
0: 1학년이면은 보통 그렇게는 못하...
1: 가깝나 보다. 학교와 집이.
0: 진짜 엎어지면 코다울 때인가요?
1: 가까울 곳인가 봐요.
0: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1: 그렇죠.
0: 1학년까지는 보통 다 이렇게 데려다주고.
1: 자립심이 엄청나게 상당한 아이인가 봐요.
0: 스파르타식으로 키우신 것 같아요.
1: 저희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그냥 저 한 1km 정도 됐었는데 저 혼자 걸어 다녔거든요.
0: 저도요.
1: 네.
0: 저도 그냥... 아니다. 저 차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귀하게 자랐나요?
0: 그런
1: 귀하게 자라셨어요.
0: 그런 반응 나오실 줄 알았어요.
1: 아, 예, 귀하게 자란 거죠.
0: 네, 네. 네. 그랬던 거 아니에요?
1: 귀에 보여요. 아, 아니, 귀에 보인다니까.
2: 근데 그 약간의 점점점은 뭘까요?
1: 네?
2: 귀에 보여요. 이건 뭘까요?
1: 그 어미가 제가 그랬습니까? 아, 오해 소지가 있었네요.
0: 2984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쉽게 해주십시오.
0: 361호님께서 올해는 이상하게 감기가 자주 걸렸어요. 제가 아프니까 식구들도 다들 감기에 걸려서 엄청 미안했어요. 하반기에는 감기 안 걸리게 면역력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고야, 무슨 뭐 좀 무슨 이상이 있으실까? 아니면 너무 체력적으로 고되고 면역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기도 하네요 지금.
1: 몸의 체력이 떨어지면 아플 수밖에 없죠.
0: 그러니까요.
1: 운동을 해야 되는 건 꼭 그러니까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진짜 면역력도 올리고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서
0: 네.
1: 확실히 운동하면 좀 덜 아픈 것 같긴 합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일단은 361호님 건강 챙기시라고 저희가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맛있게 하세요.
0: 잘 드셔보세요. 네.
1: 상반기 금연을 실패했어요. 3445님. 7월에 꼭 금연하려고 합니다. 방송에 전파타려면 실천해야겠지요. 하셨어요.
0: 그래. 그 뭐 도움을 받으면 또 되지 않습니까? 뭐 패치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1: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금연이라는 게.
0: 네네네.
1: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면 다 받아야죠.
0: 그래도 그 끊으시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건
1: 마음만으로 대단하죠.
0: 좋은 것 같고 보건소 일단 한번 가셔가지고 금연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1: 2242님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3개월, 4, 5, 6월에 단기 일자리가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0: 아,
1: 그래도 자전거로 출근하며 자연과 했으니 벗삼았으니 행복했습니다.
0: 아이고,
1: 자전거로 또 출퇴근하셨구나.
0: 네네네. 오. 지금 저 올라온 사진이 다른 사진이군요. 아무튼 그래도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1: 단기 알바 뭐였을까요?
0: 조금 쉬시면서 또 다음 일자리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3개월 단기 알바가 뭐가 있죠?
0: 글쎄요. 또 뭐 업무마다 또 다르니까.
1: 고생 많으셨습니다. 7413님. 나이 들면 근육 1kg가 1300만 원이라고 하길래 올해는 진짜 근육 좀 늘리고 싶어서 근력 운동 부지런히 했습니다. 체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하셨어요.
0: 근력.
1: 자산이죠.
0: 그렇죠. 팔굽혀펴기 뭐 이런 거 집에서라도 이게 홈 집에서 이렇게 좀
1: 트레이닝
0: 하는 거
1: 뭐 막 근육질의 몸매 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삶에 필요한 정말 필수적 근력을 갖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사실. 대단하십니다. 1300만 원 버셨네요.
0: 부자시네.
1: 부자네 부자야.
0: 8409님께서 봄에 이사를 했는데요 아직도 정리 중이에요. 이사하는 것도 이제 지쳐요 하시면서.
1: 아우 많으시네요.
0: 이게 이사를 한번 하면 아무리 포장 이사를 해도 사실 의미는 없는 거고
1: 손이 다 가죠.
0: 빨라야 한 달?
1: 네.
0: 그런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
1: 그래요.
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왜 또?
1: 꼭 정리를 다 해야 되나요?
0: 아,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사, 만약에 혼자 산다.
1: 네.
0: 고 한다면은 사실 뭐 일주일이 뭐야.
1: 보세요 여러분들.
0: 며칠이면 끝나지.
1: 지배 구조를 잘 보시면요. 네. 침실이 있죠.
0: 지배 구조요?
1: 집.
0: 아, 집.
1: 집 구조를 보면.
0: 구조.
1: 네, 네. 침실이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쓰는 거실이라는 공동 공간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다?
0: 주방?
1: 베란다.
0: 베란다.
1: 베란다의 존재 이유는 쌓아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쌓아뒀다가
0: 쟁여놔요.
1: 네.
0: 일단
1: 필요할 때 그때 이제 꺼내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맞습니다.
1: 베란다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0: 없죠.
1: 그거 다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0: 그리고 혹시라든지 손님이 온다든지 네. 시어머니가 오신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1: 문 다 닫고 커튼 다 쓰면 됩니다.
0: 그렇죠.
1: 커튼이라고 있는 게 커튼이에요.
0: 파티션.
1: 그렇죠.
0: 네. 이렇게
1: 공간 분리는 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0: 아니면 나가서 건재상 가서 합판을 네. 하나 사오세요.
1: 그래도 되고요.
0: 가에 네. 벽을 세우세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너무 인생 깨끗하고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피곤합니다.
0: 네. 네,
1: 조금씩 쌓아둘 건 쌓아놓고 그러고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0: 되게 꼼꼼하시고
1: 그런 것 같아요.
0: 그 약간 인테리어 약간 이런 쪽으로도 네. 신경 쓰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시는 것 같은데
1: 이런 분들이 또 청소도 전담으로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0: 체력 안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꽈배기님께서 물가가 올라서 올해부터 남편과 저의 점심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하면서 내일 도시락 준비를 같이 해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남편이 싸는 도시락은 햄 그리고 케찹이지만 저는 건강하게 주먹밥도 만들고 합니다.
1: 주먹밥 좋죠.
0: 아, 따로 싸시나 보다.
1: 그런가 봐요.
0: 본인이 원하는 취향이 있으니까
1: 입맛이 달라서.
0: 에, 에, 에. 이건 현명하시네.
1: 그렇죠.
0: 괜히 뭐 해줘. 그렇게 하고선 나 불만이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 네.
0: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1: 그리고 점심값이 비싸요. 이게 한 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0: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1: 그 사이라고 봐야죠.
0: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1: 네.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다섯 끼면 얼마예요?
0: 그렇죠.
1: 돈 10만 원인데
0: 그냥 우습죠.
1: 그렇죠.
0: 뭐 커피 한 잔 또 사 먹고.
1: 네. 월로 따져 보면 꽤 큰 돈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 그것만 아껴도 진짜 큰 돈 아끼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뭐 노트북이 고장 나신 분들은 노트북을 중고로
1: 바꿀 수도 있고,
0: 예, 한 150만 원짜리 한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1: 네. 네.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0: 이제 아는 후배 있어 내가.
1: 아, 이뻐하는. 저랑 같네요. 에이. 저도 이번에 중고로.
0: 아, 그래요?
1: 예, 노트북을 교체를 했거든요.
0: 전혀 몰랐네요.
1: 네. A사의 지금 가격 정책.
0: 그렇다면서요?
1: 반도체 때문에
0: 값이 올라가지고
1: 갑자기 지금 훅 뛰어가지고
0: 70만원에서 80만원 올랐다고
1: 많이 이제. 올랐어요 제품에 따라서.
0: 네.
1: 그래서 저도 노트북이 필수템인데 네. 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 빨리 바꾸자. 더 뭐 그 반영되기 전에 빨리 바꾸자 해가지고 불이 나게
0: 잘하셨네.
1: 새 거 같은 중고
0: 아이고,
1: 샀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그 얘기를 굳이 해야겠습니까 방송에서?
0: 아니
1: 그거를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네.
0: 청취자분들의 알 권리를 알 권리
1: 무슨 알 권리 알고 싶어야 알 권리지.
0: 알 권리
1: 필요한 정보여야 알 권리죠.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정가 앙상블 이플의 꽃이 피었네 듣겠습니다.

0: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5: 노래하고 싶다.
6: 이것저것
7: 이놈 저놈
8: 묻지마
9: 따지지마
1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11: 파투의 상사리야.
12: 향숙이, 향숙이 예쁘다.
13: 내 말에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12: 누구세요?
0: 나 송강호야. 여름에 타이어, 여름에 타이어 공기압 누가 낮추라고 했어?
12: 아,
0: 어?
12: 타이어 여름철엔 공기압 다들 낮추라고들 했는데, 어 그리고 우리나라 K타이어 수출도 많이 하고 좋은데 왜?
0: 아니야. 내가 너 착한 놈인가 아는데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0: 타이어 펑크 사고가 평소보다 66% 급증한다고. 어? 아무리 좋은 K타이어라도 여름에 타이어 공기압 빼면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생기는 거야.
1: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뭘까?
0: 타이어 공기압이 결핍된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타이어가 지면과 닿는 접지면이 넓어져가지고 어? 웨이브, 어?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심한 굴곡이 일어난다 이거야. 근데 그 변형이 회복되기 전에 다음 회전이 이어지면서 표면에 물결 모양의 주름이 잡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거야.
1: 이야, 정보 전달은 확실하다. 완전 내려놨구나. 와, 그러면은 더울 때는 아스팔트 복사열이 더해져서 타이어가 파열될 수도 있겠네.
0: 그렇지. 그래서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면은 파열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대비 12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야.
1: 아, 그러면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대로 한다?
0: 그렇지. 여름철일수록 타이어 공기압은 차량 매뉴얼대로 적정 공기압으로 엄격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거야.
1: 와, 공기압 아 빼지 마. K 타이어라도 여름엔 적정 공기압

0: 잘 타네요. 박다불의 검은고,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자진몰이 듣고 왔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만든 K타이어. K타이어 굉장히 또 좋지 않아요?
0: 좋아요. 저도 꼭 K타이어 맞습니다.
1: 네, 네. 제품이 좋은 건 뭐 유명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0: 네.
1: 한데 아무리 좋은 K타이어라고 하더라도 예, 여름철에 공기압을 낮추면 파열 사고 위험이 1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름에도 매뉴얼대로 적정 공기압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오히려 공기압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0: 네. 네. 근데 더울 때는 공기압이 좀 올라가고,
1: 그렇습니다.
0: 추울 때는 공기압이 좀 더 떨어지죠.
1: 그래서 이제 체크해서 이제 항상 집어넣어주고.
0: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 안에 메뉴가 있잖아요. 네.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
1: 네네.
0: 그런 거 보시면서 좀 공기압이 낮네. 그럼 좀 채워놓고. 그리고 뭐 그런 공기압 넣는 기계 같은 거
1: 얼마 안 비싸요?
0: 진짜 싸요.
1: 네, 네.
0: 한 2, 3만 원이면 사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그거 사면은 진짜 아무 때고라도 맞습니다. 필요할 때 주입할 수가 있고요.
1: 뭐 공기압도 넣어주고 점프도 되는 혼용되는 애들이 예. 얼마 안 비쌉니다.
0: 맞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차에 딱 비치해 놓고 네. 필요할 때마다 넣으시면 좋고요.
1: 맞습니다.
0: 그나저나 누구 따라 하신 거였어요? 아까
1: 송강호.
0: 어디를 봐서 송강호?
1: 내 마음
0: 중간에 아예 내려놓으시던데요?
1: 제 마음 속에
0: 완전 그냥 이상하던데 처음에 네네 너 터터터터 하다가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려놔버리더라고.
1: 아니 이게
0: 와
1: 이게 도저히
0: 그 자신감에 저는 오히려 감복했습니다.
1: 저는 그 전우치에서의 네. 강동원 씨를 상상했어요. 우리 봉영 씨가 그때도 네. 봉영 씨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로 하겠다.
0: 꼭 그걸 또 날 끌고 들어가네.
1: 아니, 그러니까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예. 되고.
0: 근데 이제 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성대모사 하기에 특이점 이런 예. 것들이 좀 덜하잖아요.
1: 어렵죠.
0: 비성이 좀 있는 정도.
1: 예.
0: 근데 송강호 씨는 많은 분들이 성대모사를 한단 말이죠.
1: 그러니까 넘버3에서의 캐릭터는 그래도 좀 따라갈
0: 예.
1: 것 같은데.
0: 예.
1: 아, 이거 살인의 추억 캐릭터.
0: 오늘은 일단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거고요.
1: 네.
0: 다음에. 좀 더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1: 다음이 또 있군요.
0: 이제 시작이죠.
1: 아 그렇죠.
0: 저도 그러다가 얼마나 좋아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시작인 거예요.
1: 배신 배반영.
0: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전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유료 문자입니다. 이쪽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짧다 갈게요. 자 다음 중 자동차세를 내는 달이 아닌 것은 언제일까요?
1: 1번 2월 2번 6월 3번 12월
0: 너무 쉽네요.
1: 근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0: 예. 근데 뭐 요즘에 다 자동차 거의 그쵸. 보급이 보급률이 엄청나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저는 좀 한 번에 낸
0: 저도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1: 왜냐면 10% 또
0: 네.
1: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0: 그거 가지고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1: 네네네.
0: 예, 한 번에 그냥 내버리는 게 속 편한...

0: 그렇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또 네. 가산세 붙고 막 이러니까. 네. 자, 자동차세 내는 달이 아닌 것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맞다는 얘기겠죠?
1: 네.
0: 1번 2월, 2번 6월, 3번 12월.

0: Vanguard이야, 그죠?
1: 그러네요. 그것도 네. 적절한 것 같고요. 저의 성.
2: 그렇죠. 네, 네, 네. 저 생일이 이 달입니다.
1: 어! 그렇습니다.
2: 근데 누가 알겠어요?
1: 동일해요, 숫자가. 그래서 외우기가 예. 되게 좋습니다.
2: 네. 네. 저는 이 숫자가 세 개가 반복되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2: 근데 절대 기억 못 하죠, 사람들. 지금 모르실 거 아니에요.
1: 뭐 그렇죠. 네. 다 잊고 사니까.
2: 그렇죠. 네. 자, 그래도 힌트가 지금 몇 개 나갔습니다.
1: 네.
2: 저희는 밧땡이죠, 밧땡. 밧땡의 상사디아.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네. 상화 씨의 성. 네. 네, 요거. 저는 김 씨고요. 상화 씨는 성 씨가 뭘까요? 너무 네. 쉽죠?
1: 그렇습니다.
2: 네. 요 달은 이 정답인 달은 자동차세를 내는 달이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자, 정답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답도 들어오네요.
2: 알겠습니다. 8376님.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편하게 바투의 상사디아를 듣고 있습니다. 늘 운전 중에 듣게 되다 보니까 문자 참여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참여를 했고요. 우리 상화 씨, 네.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상화 씨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1: 8376님,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봐요. 진짜. 네.
2: 상화 씨가 열심히 사는 건 어떻게 아시지?
1: 그냥 이 말 자체, 성음 자체가 아, 느껴지잖아요.
2: 고생을 많이 한 성음.
1: 아, 뭐 이렇게.
2: 아, 이렇게.
1: 예. 예.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이 스탠스
2: 그래요. 그렇죠. 아 송강호 아 송강호
1: 씨래
2: 성대모사 예예예 예, 예. 예.
1: 못하지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2: 네, 네.
1: 감사합니다.
2: 훈두모매님은 제 생일을 또 기억을 하시네요.
1: 외우기 쉬워요.
2: 오 네. 와
1: 피리부는 그 제 후배 또 조현 씨도 같은 날이에요.
2: 맞아요.
1: 연도만 다르죠.
2: 김조현 씨.
1: 예.
2: 예. 저랑 생일이 조현 씨랑 같은데 예. 한 번도 서로 이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한 그러니까. 적이 없습니다.
1: 한 분은 83022이고 한 분은 85022이고
2: 네.
1: 아 88022.
2: 정답 발표를 하시네요. 자연스럽게.
1: 그렇습니다.
2: 예.
1: 정답 발표. 정답 발표.
2: 그럴 줄 알고 이미 미리 커피를 사셨죠.
1: 미리 샀죠.
2: 예. 네. 정답은 2월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2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달이 아니고요. 6월과 12일 이렇게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아니면 연초에 싹 내버리던지.
2: 네. 10%. 연납도 가능하고요.
1: 네.
2: 자, 떡 선물은 2579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2: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2: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왜 웃으세요, 성우 씨?
1: 아니.
2: 죄송합니다. 아니 북이 네네. 요 못이 박혀 있잖아요.
1: 네네.
2: 치다 보면 이게 좀 나오거든요.
1: 나오니까.
2: 그래서 요즘 집어넣느라고 네. 다른 소리를 좀 내봤습니다.
1: 엇박자도 갖고 약간 예. 싱코페이션도 하고.
2: 약간 그랬습니다.
1: 뮤지션입니다.
2: 자,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두 번째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자, 제주도 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오늘 30일부터 7월 26일까지 박물관 갤러리에서 제주 관모 제작소 특별전을 엽니다. 제주 여성들이 오랜 기간 이어온 전통 관모 제작 기술을 주제로 생계수단이었던 수공예가 무형유산으로 계승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별전인데요. 가세 차양을 만드는 양태, 조선시대 사대부가 사용한 탕건 등 제주 전통 관모 공예품이 전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에서 전통 관모 제작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세 주재료였던 이것이 제주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제주에 많은 거, 그걸 맞추십니다.
2: 그렇습니다.
1: 1번 귤.
2: 많은데?
1: 2번 말총.
2: 많은데.
1: 3번 고사리.
2: 많은데.
1: 제주에
2: 많은. 많은 것들이네요.
1: 그렇습니다.
2: 오호.
1: 자, 힌트 나갑니다.
2: 네.
1: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요게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2: 네.
1: 예.
2: 네.
1: 그거를 힌트로 살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네요.
1: 꼬리죠, 꼬리.
2: 맞아요.
1: 그쵸?
2: 아, 얘 꼬리? 귤의 꼬리.

0: 말의 꼬리.
1: 예.
0: 고사리의 꼬리.
1: 꼬리.
0: 예. 어유, 야, 진짜 완전 딱 하나밖에 없는.
1: 그렇습니다.
0: 어유. 아주 그냥 커피 사고 맘 먹고 얘기하시는구나.
1: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0: 야, 이게
1: 그래서 제가 오늘
0: 말씀하시네.
1: 방송 전에 예. 방송 전에 샀잖아요.
0: 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상화 씨가 베푸는 날이네요. 예.
1: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예. 쏙쏙 합니다.
0: 꼬리래요, 꼬리. 꼬리가 있는 친구는 얘밖에 없죠.
1: 귤에도 꼬리 있지 않나요?
0: 무슨 꼬리가 있을까요? 그... 이파리는 있지만 꼬리가 있다고요?
1: 귤나무에 이제.
0: 에?
1: 에? 자, 아 근데 저는 그렇고 봉혁 씨도 뭐 재밌는 거 하나 주세요.
0: 어, 저는 그걸 뛰어넘을 재치. 만한 게 없는데.
1: 아니, 재치 있게 뭐 하나.
0: 아니 커피는 사실상 우리한테 목숨 아니겠습니까? 에.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1: 그래도 항상 뭐 약간 그 꽁트식으로 하시는 것도 재밌었고 해가지고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하고.
0: 아,
1: 예. 아니 뭐 오늘 임시 휴업입니까?
0: 빵야. 뭐 이거 말고 하겠어요.
1: 자, 내일 커피는 이미 예약이
0: 빵이야.
1: 자, 정답 발표할 시간이라는 얘기지요.
0: 그렇죠.
1: 정답은 2번 말총, 말꼬리였습니다.
0: 갓의 주 재료는 말총이에요. 말의 꼬리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말총은 이제 말의 꼬리에 있는 털이나
1: 예.
0: 갈기를 뜻하는 건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말총을 활용해서 갓도 만들고 탄건도 만들고 예. 망건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모자, 관모들을 만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정답 맞춰신 분 중에 유산균 선물은 7440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리고요. 자, 화요일 2부. 여러분들의 코너죠. 청국장,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시간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참여를 안 하시잖아요.
0: 네.
1: 코너가 없어지는
0: 뭘 협박을 해도
1: 아니 없어져요. 그냥
0: 여기까지
1: 그냥 사라집니다.
0: 없어지면 여러분 탓이에요.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자, 일단 전도하세요. 옆 사람들에게 해라. 야, 저 사람들 좀 불쌍하다. 해라. 이렇게 해서 전도하시고
0: 네.
1: 한 사람이 10명씩 데리고 오세요.
0: 자, 이 방송은 종교
1: 김치 선물도,
0: 아닙니다.
1: 김치 선물. 그럼 포교라는 단어를 쓸게요.
0: 아,
1: 예. 예, 김치 선물 드리니까요.
0: 예.
1: 네. 예. 자, 1부 끝고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김용우의 용청검 듣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어? 전통시장에 이 대리점이 들어간다고? 좋다.
1: 전통시장에 무슨 대리점이 들어갔는데?
0: 아니 그동안 전통시장으로는 좀처럼 진입하지 않던 화장품하고 패션 유통 브랜드들이 전통시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대잖아.
1: 정말이네.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계 대상이었던 대형 유통 브랜드들에게 심지어 먼저 손을 내밀었다네.
0: 그래. 외국인 관광객들이 K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오니까 뭔가 조금 더 다양하게 시장을 구성하고 싶어서 시장 상인회들이 K패션과 K뷰티 브랜드들 유치에 나섰대요.
1: 서울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경동시장까지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산될 움직임이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더 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좋아할 수 있겠네.
0: 거기에 이제 우리 국악 공연만 딱 들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인데 이거는 어쩔지 모르겠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30일 화요일 2부 출발했고요. 김덕수 사물놀이패 그리고 남상일의 세타령을 듣고 왔습니다.
1: 저 시장을 좀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0: 네.
1: 뭐 장 보거나 할 때
0: 네.
1: 아내와 함께 안 그래도 좀 화장품 살 것도 있고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편하게 이제 화장품도 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 있긴 있거든요.
0: 있어요.
1: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0: 네.
1: 네.
0: 좀 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고 그 외국인들도 또 시장도 경험하면서 또 K패션, 뷰티 네. 이런 네. 쪽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좋겠다 싶으니까 상위 내에서도 이런 제안들을 한 것 같고요.
1: 저도 그게 놀랍네요. 상위 내에서 오히려 거부,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안 돼.
0: 네.
1: 진입할 수 없어. 그랬는데 반대로 아니야. 들어와.
0: 네.
1: 뭔가 이제 손익 계산이 낮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0: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또 그런 판단을 했겠죠.
1: 그러니까요.
0: 네.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끌어들이려는 시장과 새 고객 접점을 찾는 유통업계의 셈법이 이제 맞아.

0: 떨어진 건데, 또 한편으로 걱정 아닌 걱정이 될수 있는 건, 그래서 또 세 부담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그냥 한켠으로 해보게 돼요. 젠트리피케이션처럼 확 올라 버릴 수도
1: 하긴
0: 있잖아요.
1: 지금 워낙 많은 경우의 수들이
0: 네.
1: 있어가지고
0: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돼버리면 어쩌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트랑 전통시장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지? 분별력은 어디서 봐야 되지? 약간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어쩌지? 라는
1: 가만있어
0: 걱정도
1: 봐.
0: 좀 약간 있어요.
1: 젠트리피케이션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아마 그 생겨가지고 그게 기간이 연장되고 아마 그 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0: 장치가 또 있군요.
1: 예,
0: 그런 것도 잘 작동이 돼야 될것 같고.
1: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그리고 전통시장만의 그 매력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그쵸.
0: 거래 방법 자체가 마트나 백화점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소통 방식, 만남의 방식이 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이제는 이렇게 변화하자라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전통시장으로 더 들어온다? 그래서 뭔가 전통성을 더 강화한다? 이쪽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리고 우리 전통 이제 국악이 거기서 항상 상시로 상설 공연하고
0: 그쵸.
1: 참 좋은데.
0: 전통시장 자체가 하나의 어떤 복합 문화 공간이 될수
1: 그러면
0: 있으면 참
1: 좋죠.
0: 좋겠죠.
1: 상인 내에서 이제 그건 좀또 수용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0: 근데 진짜 전통시장만의 매력이 있어요.
1: 있죠.
0: 걸어가면서 하나씩, 점포마다 하나씩 매력이 막 달라가지고, 요것도 보는 재미가
1: 맞아요.
0: 있고.
1: 그리고 상품권, 그다음에 그 지역 화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너무 좋죠.
0: 맞아요.
1: 여러모로 소비자들도 득이고. 그렇죠?
0: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하나만 더 줘. 덤으로 막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고, 아우, 나 남는 거 없어. 이건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
1: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그런 경우는 잘
0: 아,
1: 없었어가지고.
0: 저는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약간 그런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1: 그렇죠.
0: 막 하시더라고요.
1: 어머님 세대는 그게 가능하죠.
0: 근데
1: 맞아요.
0: 그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정감이 좀
1: 아, 그쵸,
0: 있다라는 느낌도
1: 그쵸.
0: 있고,
1: 맞습니다.
0: 우리는 그냥 얼마입니다 그러면 예, 결제하고 그냥
1: 아, 그죠, 그죠,
0: 가버리는데,
1: 그죠.
0: 그런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1: 좋습니다.
0: 자, 이제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시간, 우리 청취자가 주인공이 되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0: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 둘, 셋.
0: 전국!
1: 청국장. 아라, 이거 참말이야.
0: 자,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1: 청국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도 전국에 계신 청취자들과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2: 이리 오너라.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0: 어이,
2: 안녕하세요.
0: 몇
1: 아기
0: 살일까요? 자,
1: 목소리인데요.
0: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유런초등학교 6학년 최정원입니다.
0: 6학년이에요.
1: 6학년이요?
0: 정원 양. 반갑습니다. 예.
2: 반갑습니다.
1: 아니, 잠깐만 있어봐. 6학년이면은 학교가 끝났나요?
2: 네, 2시 반에 집에 왔습니다.
1: 아.
0: 학원은 안 다녀요, 학원?
2: 학원이 원래 있는데 지금 잠깐 나왔어요.
0: 아,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1: 스케줄이 바쁜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근데, 일단은 학교 생활은 좀 어때요?
2: 친구들하고 이제 재밌게 지내고 있고,
1: 네네.
2: 또 제가 학교에서 정교 부회장이라서
1: 오.
2: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해야 해서 조금 바쁘기도
0: 아,
2: 해요.
0: 회의도
1: 저기
0: 참석해야죠.
1: 부회장님이시면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부회장님.
2: 약간 이제 학생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은
0: 네.
2: 회의를 해서 그걸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데요.
0: 아, 보통 어떤 고민들, 제안들이 막 들어와요?
2: 일단 학생들이 식물이랑 약간 동물이나 곤충 같은 걸 키우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1: 아하.
2: 동물이나 곤충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식물을 같이 기르고 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에 물이 떨어지면

0: 미끄러우니까 다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물길을 터는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걸 이제 추가해서 학교 생활 규칙도 만들고 이렇게 잘 실천하고 있어요.
1: 이야, 부회장님답게 아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2: 아니, 그거를 이제 저기 회의해서 선생님께 건의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0: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또 회의를 한번더
1: 그렇죠.
0: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제안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2: 그렇구나.
1: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은 이겁니다라는 걸
2: 아니,
1: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2: 최종은 양.
0: 네.
2: 삼촌이 궁금한 게 있어요. 학교
0: 네.
2: 다니면은 바투성사디아 들을 시간이랑 좀안 맞을 텐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방송 전화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0: 아, 엄마가 국악을 좋아하셔서 차에서 가끔 들었고,
1: 이동 중에
0: 네,
1: 네.
0: 또, 뭐,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1: 네.
0: 짧게 재밌게 올라오는 걸 보면은 또 이제 다른 걸 찾아보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1: 아, 그래요. 아, 대구에 사시는데 사투리가 하나도 없네요라는 질문이 있네요. 사투리 평소에 안 해요?
2: 아까 좀 나오던데.
0: 사투리, 가족들이랑 약간 편하게 있으면은
1: 네.
0: 자주 쓰는 것 같아요.
2: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한 번만 해줘 보세요.
2: 너무
1: 어떤
2: 약간
1: 식으로요?
2: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1: 엄마한테 어떤 얘기 많이 해요?
2: 청원아, 밥 묻나?
0: 엄마가 밥 먹었다 이렇게. 이거 약간 좀더 부드럽게 해서.
1: 와, 귀엽다.
2: 삼촌들은 이 대구 사투리 들으면 녹거든요, 마음이.
0: 근데 또 제가 서울에 가면 이제 제가 사투리 많이 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2: 그게
1: 그래요?
2: 좋아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엄마가 국악을 좋아한다고요?
0: 네. 엄마가 이제 국악을 전공하시고 또 좋아하세요.
2: 전공을 하셨어요? 어떤
0: 네.
1: 어떤
2: 전공이요? 어떤 거요?
0: 국악 1호를 전공하셨어요.
2: 엄마는 요거 장기자랑에 참여할 의사 없대요?
0: 엄마는 약간 제가 약간 이런 거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한데, 그래도 이번 거는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2: 스스로구나. 알겠습니다.
1: 우와,
2: 자, 그러면
1: 알겠습니다.
2: 어떤 거 오늘 하실 거예요?
0: 오늘은 남원산성 들려드리겠습니다.
1: 남원산성. 이건 배운 거예요?
0: 배우진 않았고,
1: 예.
0: 그냥 여러 영상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2: 되게 야무지구나.
1: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주신 남원산성 편안하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공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고 따라 부르는 겁니다. 갑니다. 에이!
0: 남원산성 올라가

0: 여기까지.
1: 아, 네.
0: 더할 거예요?
1: 더 할까요?
0: 네, 네, 네. 갑시다. 앞집 크내기.
1: 앞집.

0: 삼촌이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배운 것 같은데?
1: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로 배우지 않고 뭐 이렇게 방송 뭐 라디오나 영상 보고 한 거예요, 진짜로?
1: 네.
0: 와, 근데 어떻게 그 속속들이 네. 그 소리
2: 식임새, 네,
0: 식임새랄지 이런 거 어떻게 그 잘하지?
2: 아,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0: 왜요?
2: 전공할 것 같아서 너무 잘하니까.
0: 전공 우리 정원 양 전공할 생각도 있어요?
1: 원래는 네. 있었는데 네. 연습을 하면은 공부보다 더 힘들 것 같아서 취미 생활로 즐기기로 했습니다.
2: 근데 어떡하죠? 지금 문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은 지금 너무 네. 뜨거워요. 685 한번 들어보세요. 6855님은 어쩜 좋아요. 너무 잘해요. 최고 진짜. 하셨고 행복한 춘식이님께서는 어머 이게 전공 안 한 친구가 그러니까. 맞나요? 아니 배우면 대체 얼마나 잘할지 감도 안 오네요. 와 하셨고 귀여워님께서도 우와 얼씨구 하시면서 다들 엄청 좋아하십니다.
0: 그래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정원 양이 공부를 제법 잘하나 보네요.
2: 그러니까 부회장도 하는 거죠.
0: 잘하니까 엄마가 애초부터 이제 공부 쪽으로도 네. 가라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1: 작년에 이제 영재원을 수료를 했고
0: 영재원을요?
1: 그래. 네, 지금은 그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원이라고
0: 예.
1: 이제 그거를 이제 학습하고 있어요.
2: 야, 그러니까 그래. 엄마가 반대할 만해. 아니 공부를 못하고 이걸 하고 싶어하든가 아니면 이걸 좀 못하든가 뭐 그래야 뭐 그래야 그러네. 계속해 할 텐데.
0: 그러네.
2: 와, 그 아니 그러면 혹시 네. 우리 정원 양은 꿈이 뭐예요? 어떤 나중에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그러니까
1: 저는 네. 원래는 아나운서였는데
0: 아나운서
1: 요즘에는 약간 변호사나 이런 걸 하고 싶어요.
0: 변호사. 변호사. 알겠습니다.
2: 잘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모두 다 꽃이야?
1: 네.
0: 이것도 잘한다고 그러던데요.
2: 그냥 노래도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0: 조금만 들려주면 안 돼요? 우리 삼촌들한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2: 뭐 부르고 싶은 거 모두 다 꽃이야가 아니어도 뭐든 좋습니다.
1: 그럼 모두 다 꽃이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좋았어요. 가볼게요.
0: 네네네.

0: 여기까지.
1: 이야.
2: 정원 양은 진짜 내가 부모여도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마치 어린이 합창단만 다녔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음악적 재능도 너무 있는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니까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3: 얼마나 좋아요 다 잘하니까.
2: 그러니까. 예.
3: 혹시 엄마는 우리 정원 양한테 바라는 꿈 같은 게 있을까요? 엄마가 바라는 것과 같은지 궁금해서.
2: 뭐 우리 딸 이거 뭐 이런 거?
0: 사실 엄마는 이제 약간 제가 과학자라 이런 약간 이제 약간 공부하는 걸 원하는데 네. 저는 이제 공부도 좋고 엄마

0: 저는 이제 과학 같은 요즘 AI 시대니까 약간
1: 맞아요.
0: 그런 걸 원하는데
1: 네.
0: 저는 차라리 법이나
1: 오.
0: 아니면 약간 예체능 같은 걸 원하는 것
2: 예체능.
3: 같아요. 아, 그러네. 예. 문과나 약간 예체능 계 이쪽에 더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1: 다 잘할 것 같아요.
3: 오늘 방송 참여해 보셨는데 어땠어요,
0: 네.
3: 우리 정원 양?
0: 너무 재밌었고, 네.
1: 재밌었어요. 네.
0: 만약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삼촌들 직접 만나서 이제 직접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3: 오.
1: 엄마가
3: 그러니까
1: 허락할까요?
3: 엄마가 이렇게 데려다 줄까요? 아, 이제는 혼자 올수 있죠.
1: 아, 그런가요?
3: 6학년이니까 이제
1: 아, 그래도 엄마랑 합의가 돼야지.
0: 아니, 그럼 아빠한테
3: 아, 아빠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빠는 어때요?
0: 네, 아빠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거다해 하는
3: 그래. 맞아.
1: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3: 맞아요.
1: 잘 서로 얘기 나눠보시고, 2390님께서는 소리 잘하는 변호사님을 기대해 봅니다 하셨어요.
3: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리고 과학 분야도 소리랑 접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또
3: 네.
1: 있어요.
3: 판사님!
1: 아, 변호를 할때 소리로.
3: 아니면 뭐
1: 예.
3: 그 법관이 되면 판사님이 되면 판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1: AI가 절대 못하는.
3: 못하죠, 못하죠.
1: 예. 알겠습니다. 뭐 길은 하나가 아니니까
3: 네.
1: 진짜 멋진 사람이 될것 같아요.
3: 진짜. 네.
1: 그리고 언제라도 또 연락 주세요, 우리 정원 양.
0: 네,
1: 아유,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3: 감사드리고
1: 덕분에.
3: 김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원 양. 언제나
0: 네,
3: 네, 행복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 네. 귀여워.
1: 우리 정원 양 같은 딸이 있었으면
3: 그러니까
1: 얼마나 좋았을까.
3: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1: 네.
3: 잘 키우신 것 같네요.
1: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3: 네. 자, 많은 분들이 되게 감동받으셨어요. 어쩜 이렇게 아이가
1: 네.
3: 의젓하게 소리를 저렇게 잘하냐고.
1: 그리고 7440님께서는 아, 어떡하죠? 완전 감동받았다고 하시면서 아, 국악 안 하기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이런 진심 어린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3: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1: 네.
3: 자, 박양덕 외에 많은 분들의 노래로 추천 단어 놀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추천 단어 놀이 듣고 왔습니다.
1: 자 이제 또 두 번째 우리 청취자분을 만나볼까요?
0: 네 갑니다. 하!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2: 반갑습니다.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민물장어구이집을 하는 이윤호입니다.
0: 아, 아 민물장어집을 운영하시는
1: 사장님이시네요.
2: 네.
1: 아우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오 지금 사장님 지금 영업 시간 아닌가요?
2: 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점심 시간이 끝나가지고
1: 아 예.
2: 아 예예. 예.
1: 아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2: 아 뭐 쉬지는 않는데.
1: 예.
2: 오늘 집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0: 아, 이 방송을 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2: 예, 예, 그렇습니다.
0: 요즘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2: 아, 뭐 저희 개인으로 봐서는 아 그냥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
0: 견디는 정도.
2: 예, 예, 이게 예. 민물장어라는 게 이게 보양식이고 이래가지고.
0: 그렇죠.
2: 뭐 사회가 조금 안 좋으면은 더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0: 네.
2: 더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뭐 네. 맛집이기 때문에 아마 손님들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민물장어 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죠, 우리 사장님? 어,
2: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어 일단은 소금구이, 양념구이 중에 뭐가 더 맛있습니까?
2: 아 그거는 그거인데. 아, 좀 나이가 젊으시면은 그거 양념으로
0: 가죠.
2: 예예. 예. 그리고 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소금구이로 해서
0: 그렇죠.
2: 이렇게 예예 예, 드십니다.
1: 어.
0: 네. 지금 그러면 민물장어 집을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어, 이제 한 9년 조금 넘었어요.
0: 어, 10년을 거의 가까이 채우셨네요. 예, 예.
1: 사장님 저 장어집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 네.
1: 장어집 가면 왜 생강이 나오나요?
2: 아, 생강이요?
1: 네.
2: 어, 그게 다들 통념상으로 사회가 하-

0: 비하는 뭐 그런 그거 궁합이 맞다고 그래요.
1: 아,
0: 그게
1: 그거
0: 생강하고
1: 네.
0: 그거 장어는 미물 장어는 영양가가 높고
1: 네.
0: 장어는 거기에 맞게 그거 열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예, 예. 궁합도 예, 맞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0: 예예예 예, 예, 예.
1: 아니 그런데 우리 사장님.
0: 네.
1: 어떻게 하다가 국악에 관심이 생기신 겁니까?
0: 아, 저 어릴 때부터.
1: 네.
0: 옛날에 우리 그거 보름이나 설이 지나면은 동네에서 쇠를 쳤어요. 우리 쇠 친다고 그러는데.
1: 동네가 어딘데요?
0: 뭐지, 김해진영.
1: 김해진영.
2: 거기서 예, 예. 쇠를 쳤다. 풍물놀이가 있었어요.
0: 네, 풍물놀이.
1: 네.
0: 그런 걸 이제 하면은 집안에 이제 우리 아줌매들이 그날은 해방되는 날이에요.
1: 아~
0: 시어머님이 좀 독한 분이, 무서운 분이 계셔도 그 새치는 날은 술도 한잔 내오고 자기 집 네. 음식들 마당에 내놓고
1: 네.
0: 이렇게 뭐 상모 돌리기도 하고
1: 예.
0: 벚꽃춤도 추고
1: 아하.
0: 그렇게 하면은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1: 아하.
0: 있는데 내보다 그 내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집안 누님이 계셨어요.
1: 네.
0: 그분이 자기가 나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가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거래요.
1: 뭐요?
0: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뭐라 그럽니까? 판소리.
1: 국악? 판소리?
0: 예, 판소리 예. 다섯 바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 고등학생 그게, 누나가요?
0: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내리에 박혀 있었는데 이게 뭐 판소리 등록도 되고 이래가 나이 들어가지고
1: 예.
0: 그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판소리 보존회가 부산대학교 앞에 있더라고요.
1: 다 이제 성인이 되신 이후에?
0: 예예 예,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4년 아, 전인가 한 5년 전에.
2: 아유 그래도 4, 5년 예. 배우셨네요.
0: 아니 아니요. 배운 거는 한 1년 반 배우다가 말았어요.
1: 그러면 4, 5년 동안에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에 뭐가 있구나. 국악 학원이 있구나.
0: 아니 그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1: 네네.
0: 박승희 어저께 나왔잖아요.
2: 박승희
0: 아, 명창님.
1: 예.
0: 그분이 하시는 판소리 보존회가 있더라고요.
1: 아, 네네네.
2: 아, 어제 그러면 그 민물장어 예. 하는 누굽니다 하고 예, 예. 문자 보내신 것도 사장님이세요?
0: 예, 예, 그 사람입니다.
1: 아,
2: 예, 예, 기억납니다.
1: 네네네.
0: 네네.
1: 자,
0: 네,
1: 이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0: 그래서 그 무작정 전화를 드리고 올라갔죠.
1: 네.
0: 올라가가지고 그날 바로 국채를 잡아서 소리 한번 내보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가 뭐 그 선생님이 불러주시면서 북 그거 해가지고 사철가부터 먼저 배웠는데
1: 예, 예.
0: 그래가지고 뭐 이거 미산제 흥보가를 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아.
2: 근데 예. 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1년 반 배우다가 말았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1: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0: 그래, 그게 이제 몸에 호흡기 계통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1: 호흡기요?
0: 그래가지고 예예. 그 전부 다 집안에서도 말리고 해가지고
1: 아하.
0: 목 쓰는 걸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쉬고
1: 아.
0: 지금도 그래 조금 관리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2: 아 지금 예. 완치는 아니시고요?
0: 뭐 완치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2: 아 그런데 이제 추가로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지금 짧게 소리 하는 거는 괜찮아요?
0: 예, 괜찮습니다.
2: 아 예. 저희 방송 끝나고. 악화됐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0: 아니,
1: 책임져라. 내 호흡기 어떻게 할 거냐.
2: 예,
1: 장어 먹고도 예. 회복이 안 된다.
2: 생각이 무슨 소용이냐. 예.
0: 그리고 아니, 또
1: 예.
0: 저는 이게 소리를 조금 하기가 곤란하니까
1: 네.
0: 그 이후로 1년 반 전에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 아, 가야금이요.
0: 예예. 예. 조금 이제 뭐 조금 산조 조금 하고 있습니다.
1: 오호.
0: 예, 예.
1: 가야금 앞에 있나요?
0: 예, 있습니다.
2: 자, 가야금도 있으세요?
1: 소리 끝나고 가야금도 한번 가야죠. 앵콜 가야죠. 사장님.
0: 가야금은 뭐 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1: 아,
0: 소리는 내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예, 네, 뭐든 네. 좋습니다.
1: 자,
0: 네, 네, 네.
1: 자, 민물장어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이윤호 사장님. 오늘 들려주실 네. 소리는 뭡니까?
0: 예, 흥보가 중에 놀보 심술 대목을 조금 하겠습니다.
2: 아, 대장군방.
0: 네.
2: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0: 옛날 운봉 함양 두 얼품에
1: 네.
0: 흥보 놀보

0: 두 형제가 살았는지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였다. 사람마다 옷장이 육보로 돼 놀보만은 옷장이 칠보더라. 어째서 그러는고 그니 왼쪽 갈비 밑에가 장기 국작처럼 똥또또로먹에 심술 보따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밥만 먹으면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하더랍니다.
1: 아, 인연 좋네요.
0: 이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어다 이사권포 옥구방어다 집을 짓고 길가는 과객양반 개울다 집어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쫓고 얼싸 보면 소구도적 양반 보면 관을 짓고 관 보면 심도적지. 장난대 춤을 추고 불난대 부채질 설설 고추밭에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울리고 가는 여자 귀 잡고 입 맞추고 다 큰큰 애기 겁들고 수절과부 모함 잡고 길가에 허방 놓고 복사 입에다 똥칠하고 우는 애기는 뜻 때리고 빼앓는 놈 살구 주고 소리 허는데 잔소리 풍류 허는데 나발 불고 이놈이 이리 심술이 마늘을 친데 상당을 아느냐 울라느냐 이 난장을 맞을 놈이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소리다.
2: 사장님.
1: 와.
0: 예.
2: 그 이제 소리를 안 하시기에는 성음이 진짜 아깝기는 하네요. 성음 자체가.
1: 아, 네. 소음도 네, 기가 막히셨고. 아니 이면을 그러니까. 살려내는 그 밀당과 아까 어디였던 심술이 하는데 와 진짜 심술이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2: 그리고 진짜 저는 그냥 약간 탤런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선생님이 자각이 주셨어요. 그런.
1: 아, 근데 이런 건 네. 스승이 그럼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윤호 선생님 안에 이게 네.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야,
2: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1: 맞아요. 안일이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그죠?
2: 오, 저기 이윤호 사장님.
0: 네.
2: 5632님께서 네. 이윤호님 창극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연기가 아주 백미십니다 이런 문자 남겨주셨고요. 아,
0: 감사합니다.
1: 혹시 그 지금 목소리 네. 괜찮으시면
0: 네.
1: 다른 소리는 어떻게 이면을 살리는지 또 궁금하기도
2: 아까
1: 하거든요.
2: 맨 처음에 사철가 배우셨다가 했는데
0: 예예. 예.
2: 그거 짧게 됩니까? 또 혹시 무리
1: 아, 무리가 되면 절대 하지
2: 마시고
0: 잠깐 해볼까요?
1: 짧게 네, 짧게라. 예예. 예.
0: 예.
1: 아예
0: 가겠습니다. 분명한 봄이로구나.
1: 아.
0: 봄은 찾아왔건만은 아.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1: 아.
0: 내 청 이렇게 예.
1: 아, 진짜 쓸쓸했어요. 방금.
0: 예, 감사합니다. 네.
2: 와, 사장님.
0: 예.
2: 대회 나가 보신 적은 없으세요?
0: 아, 한 번도 없습니다.
1: 아, 아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0: 예. 네. 동창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1: 예.
0: 술 한 잔 근황이처럼 한 번씩 합니다.
2: 아, 친구들이
0: 동기들 앞에서
2: 친구들이 야, 한번 해 봐. 이렇게 들려줘. 이렇게 해요. 아니면
0: 예, 그래야 하고
2: 하지 말라고 해도 사장님이 하세요.
0: 예, 할 때도 있어요. 기분 좋으면은. 그래가지고 남들이 오면은 예.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5만 원 이 팁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식당에 거기 그거 서빙하시는 분한테 드렸어요.
2: 아, 드렸어요. 잘하셨네, 잘하셨어.
1: 7416님께서도 사장님 소리가 네. 살아 있습니다. 재밌게 아,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2: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이제 소리를 한 1년 좀 넘게 배우시다가
0: 예, 예.
2: 호흡기 쪽에 몸에 이제 무리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예, 예, 스톱했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국악 중에 지금 가야금을 하고 계시는데
0: 예.
2: 사장님

0: 님한테 뭔가 좋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좀 들은 편이라서 70이 좀 넘었어요.
2: 아유, 그러세요?
0: 전혀 그렇게
1: 예.
0: 안 느껴지는데.
1: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혼자서 조금 할수 있는 거 나를 위로하면서 뭐 내가 뭐 혼자 될 테니까 언젠가는 뭐 누구나 다 혼자 안 됩니까? 그래서 혼자서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가야금을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2: 잘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풍류 음악이 누군가한테 들려주려는 목적보다는 나를 위로하는
0: 그래.
2: 음악이거든요.
0: 맞아.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예,
1: 네네,
2: 그러다가 또
1: 고맙습니다.
2: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은 풍류 음악인데 앞에 가야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예, 있습니다.
2: 지금 가능한 연주가 있습니까?
1: 뭐, 지금, 잠깐만요.
2: 네. 조율하셔야
1: 제가,
2: 되나요?
1: 이게 너무, 그거한데,
2: 예, 안.
1: 잠깐 하겠습니다.
2: 빼는
1: 가요.
2: 게 없어요.
1: 뭐, 진양조,
2: 진.
1: 아니면 뭐, 진도아리랑 한번
2: 진도아리.
1: 해볼까요?
2: 좋아요,
0: 진도아리.
2: 좋아요, 좋아요.
1: 예.
2: 자, 가야금으로는 과연 어떻게 이면을 살리실지. 갑니다.
0: 국악을 진짜 좋아하시네.
1: 네, 시작합니다.
2: 예. 네.

0: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짧게 많이 떨리고 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1: 아니, 짧게 들어도 근데 밑에 네. 떠는 음이라든지 네. 막 시김새들이 아우 그 맛이 느껴집니다. 네.
2: 사장님 네네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어요.
0: 감사합니다. 감사.
2: 예, 네, 감동이었고.
0: 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2: 나를 위해서 나는 지금 국악을 조금씩 하고 있어. 나 네. 위로 많이 되고 있어. 이 말씀이 울림이 있습니다. 네.
0: 네.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지금 한 네. 업종을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영업을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동안에 힘든 예. 일도 많으셨을 테고. 네, 지금 네. 우리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0: 네.
1: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한테 힘내라고 네. 네. 혹은 또 버틸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으시면 약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응원의 예, 메시지 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잘 하시리라 믿는데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질과 양을 표시 질량 그러니까 내가 200g을 주면 200g을 지키고 그렇죠. 질도 좋은 거를 가져가 A뿔을 줬으면 A뿔을 반드시 내고 그렇죠. 그거는 그것만 지키면은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0: 예예예. 예, 예.
1: 서로 약속은 지켜야 된다.
0: 예예. 예. 그 표시된 양 그러니까 표시된 그거 뭐 약속. 그런 거 있어요. 예, 예,
2: 소비자와의 약속.
0: 예, 잘 지키내면은 어려움도 잘 견디나가실 자의 믿습니다.
2: 아, 맞는 말씀이시죠. 예, 뭐 네. 어떤 영역이든 이은원이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0: 네.
2: 저희가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야, 네. 이은호 선생님. 아, 이 소리로 표현하는 그 멋진 그래요. 이면이 이면의 시김새가 결국 그 선생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맞아요. 신념 철학과 만나는 지점이 있었어요.
2: 누구나 다 언젠가 혼자가 될 거잖아요. 나 그냥 이번엔 지금 나를 위로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아 멋지네요 진짜.
1: 네. 이은호 선생님 같은 제자를 두면 우리 박성희 소리꾼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2: 네. 네.
1: 자, 박성희 소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군가 중 가자 가자 띄워드립니다.
3: 여보시오 별주부 어서 간 가지로 갑시다. 용왕이 또 분부를 허시되 이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조금 주시거들랑 속히 가지고 들어오거여라. 용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별주부가 토끼를 다시 등에다 업고 세상을 나오는 뒤 그 경치가 장이 좋던가 보더라. 가자 가자 가자

지하철초구성군공 한과살 당돈이 한국

공은 하이직 차하오. 흔히 관불과제관이요. 턱

주파비 지내요 적벽강을 당보니 소자천범주주로다 동산에

이쪽으로 돌아들 조공 허전선 황태공은 위수로

여보 태공! 아 간 좀 빨리 주고 가시오. 가던 토끼가 탁 돌아다 보더니 간은 안 주고 욕을 한바탕 퍼붓기 시작하는 뒤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제일을 붙고 발길을 칼 녀석

0: 알거나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대군 청산으로 나는 간다.
1: 박성희의 소리로 수군가 중 가자 가자 듣고 왔습니다.
2: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혹은 배워볼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1: 진짜 제가 애청자였으면 네. 저는 신청했습니다. 진짜.
2: 아, 그런가요?
1: 진행자에게 진짜 천추한이 됩니다.
2: 아. 네,
1: 너무너무 신청하고 싶어요. 왜냐 또 여러 가지 또 예. 네, 나눌 수도 있고.
2: 본인은 지금 춘향가 이수자이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열심히 하셔야죠.
1: 네, 라이센스가 있는데.
2: 예. 네, 훈동화배님께서도 소리를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즐기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즐기시는 분들을 보니까 반성도 되고 부럽기도 하네요 하셨어요.
1: 반성만 하지 말고 다음 주에 혼동매님 바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2: 잔소리 좀 그만 좀 해요.
1: 열어놨습니다. 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2: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려. 네. 네.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인데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마죠. 장마는 보통 6월 중순에 시작하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는 우산이 필수였는데 올해는 우산 대신 양산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만 보입니다. 7월이 장마철이 된다면 정말 역대급 지각 장마라고 하는데요. 물론 덕분에 6월 내내 파란 하늘을 즐길 수 있었고 습기 없는 아침 저녁은 선선한 느낌이 들어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론 이러다 갑자기 쏟아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든 올 때 오고 갈 때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죠. 이 장마가 늦어진 만큼 어떤 기후현상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는 물론이고 현실적인 대비도 잘 해야겠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야월 선유가 보내드립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야월 선유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늦은 지각 장마에 대한 이야기 보내드렸습니다. 7월 1일쯤에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이죠. 예.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 전선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워낙 커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고요. 변화가 심한 날씨 때문에 최악의 경우 홍수 아니면 짧은 장마에 엄청난 폭염을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옛말에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 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뭄은 아무리 심해도 이제 나중에 거둘 곡식이 조금이라도 남는데 홍수는 한번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미리미리 준비를 진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야말로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가장 늦었던 장마 시작일이 서울과 중부지방은 7월 10일, 제주도는 7월 5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때 오고 갈 때 가는 날씨 나도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덩덕궁 사연 게시판으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은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서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방송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내분의 퇴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치료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표의 대금 연주로 언모리 휘모리 대목 보내드립니다.

김동표의 대금, 김향옥의 장구장단으로 언모리 휘모리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어사상봉 대목, 어사 그리고 춘향모 상봉 대목인데요. 이 판소리를 창극, 단막 창극으로 이렇게 꾸밀 때 참 많이들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은 김일구 그리고 김영자 두 명창이 주인공을 맡으셨는데요. 김일구의 임홍룡, 김영자의 춘향모, 정호영의 향단, 그리고 연주 이성준의 대금, 이관웅의 아쟁, 정호영의 북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사상봉 대목 함께 들어보시죠.

0: 마님 고정하셔요.
1: 내가 의사하는 것을 우리 선영 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 아 우리 장모고 향단이가 비는 덕이 절반도 훨씬 넘구만. 그리고 내가 요모냥 요꼴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장모 성격에 대번에 그냥 상추쌈을 당할 것이니 내가 살짝 변성을 해갖고 불러보고 들어갈 밖에 수가 없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2: 아이고 아이고 향단아.
0: 예?
2: 너희 아씨 생목숨이 근태되야 그러는지 성주 조상이 모두 발동을 해버렸는지 어떤 놈이 술 다 뿍 퍼먹고 오뉴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 어서 좀 나가봐라.
0: 예? 여보시오.
1: 뭐냐?
0: 누구를 찾아오셨는게라?
1: 나는 길 가는 길손이다마는 너그 마님 잠깐만 뵙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0: 예? 마님.
2: 왜야?
0: 밖에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요 마님을 잠깐 좀 뵙자는데요.
2: 으시오? 이상한 사람이 나를 보자고?
0: 예.
2: 아이고 야야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디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마나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버려.
0: 예? 여보시오.
1: 뭐냐?
0: 우리 마님이요 안에 계시면서 안 계신다고 절더러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1: 그러겠다. 그 내요 딸한 말까지 내가 이 자세에서 잘 들었다고 딸 것 없이 그냥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0: 예? 마님.
2: 왜야?
0: 그 사람이요 딸한 말까지 다 들었다고 딸 것 없이 나오시라는디요.
2: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련. 아니 그 사람한테 딸 한 말까지 다 했는디 그 사람이 가겠냐?

0: 한다고군요. 예. 여보시오.
1: 뭐냐?
0: 우리 마님이요. 못 나온다고 여쭈래요.
1: 기한이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0: 예. 마님. 그 사람이요. 기아이 나오시라는디요.
2: 왔답니.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어라.
0: 예. 여보시오.
1: 뭐냐?
0: 우리 마님이요.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래요.
1: 내 성질은 평소에 타고난 팔자소가 아니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어라.
0: 예. 마님
2: 갔냐?
0: 아니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성질은 타고난 팔자 소관이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라는디요.
2: 무엇이요? 없다고? 고칠 수 없으면은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어.
0: 예.
2: 빨랑빨랑 댕겨있느나.
0: 예. 여보시오.
1: 뭐냐?
0: 우리 마님이요.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래요.
1: 그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일답지 않으나 만일에 내가 여기서 죽고 나면은 너희 없는 성세에 내일 아침 초상 길일이 걱정이라고 기어이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오라. 그리고 송장도 아주 크더라고 가 말해라.
0: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많이
2: 얘야,
0: 큰일 났구만요.
2: 어째서?
0: 그 사람이요. 죽는 것은 괜찮으나 없는 우리 선세에 내일 아침에 초상 칠일이 걱정이라고 잠깐 나오시래요.
2: 어떡해요?
0: 아니 얼른 좀 나가 보셔요.
2: 아이고, 저렇게 떨뻑한 것이 심부름 한 개를 못 두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기니야. 어서 들어가. 어서 싹 들어가지 못이야.
0: 예.
2: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늙은 나를 오느라 가느라 이렇게 야단을 했었는가 모르겠네.

신수 이따야 우남 통렬의 딸

하루루요야 내가 알지 해는 나저부러지고 성부지 명부지 헌디 내가 철들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아니요. 그들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에이 장모라면 환장을 절.

0: 청룡 일군 요새 서울 삼천동 산은 전양 남군 일몽룡 그래도 잘낸다난 몰라.
1: 아니 이몽룡이라고?
0: 어이 내가 이몽룡이지.
1: 아이고 이몽룡이라니.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정말로 이몽룡이야?
0: 아이 사람아 울지 말소. 내가 진짜로 이몽룡일세.
1: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를 갔다가 이지다를 찾아왔는가.
0: 아이 사람아 그만 울어. 울지 어디 말라고.
1: 보세요. 어디 보세요.
0: 자, 자 보소.
1: 오메 진짜네. 아이고 양단아.
2: 예 마님.
1: 아이고 양단아 왔더라. 왔어.
2: 오다니 뭐가 와요?
1: 서울이 왔어야.
2: 아이고 마님, 그 큰 서울이 어떻게 남원까지 와요?
1: 오메 내 정신 봐라. 서울 사시는 너희 서방님이 오셨단다.
2: 오메 서방님이요?
1: 그래요. 아이고 왔구나.

어사, 춘향모, 상봉 대목을 들었습니다. 김일구의 이몽룡, 김영자의 춘향모, 정호영의 향단, 이성준의 대금, 이관웅의 아쟁, 정화영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산모루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아주 경쾌한 상봉이네요. 바람이

산들산들한데 재미난 케미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향단이 되게 많이 혼나네요. 네, 오늘 버전에서는. 고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100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네, 오늘은 예천 통명 농요를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그 아내와 함께 여름도 다가오고 뱃살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오랜만에 러닝을 해보자 해서 그 마을 주변에 갔는데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울창한 숲 밑에 있는 그 조깅길, 요즘 산책로 이런 게 이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와 저기는 한낮에 뛰어도 너무 시원하겠는데,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주차를 하고 뛰었는데 총 5km를 뛰었는데 그 중에 200m 정도만 그늘이었고 나머지는 땡볕이었습니다. 예, 코스를 잘못 골랐다. 중간에 너무 멈추고 싶었는데 요즘 그 러닝하시는 분들 그 기록을 해주는 워치 시계 다 차고 뛰시잖아요. 걔가 자꾸 잘하고 있어요. 뭐 조금만 더 참으세요. 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옆에서 귀에서 자꾸 그러니까 아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왠지 기록에 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뛰긴 뛰었는데, 뛰고 나서 이제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옆에 그 논이 있어서 이게 요즘 너무 파릇파릇하고 막 예쁘잖아요. 보고 있는데 논 가운데서 이렇게 뭐가 꾸물꾸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백론가 싶어서 봤는데 그 이제 어르신이죠. 노인 주인이시겠죠. 그 엎드려서 밀짚모자 쓰고 엎드려서 그 잡초를 이렇게 뽑으시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김맥이라고 하죠.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 햇볕이 정말 그늘이 하나도 없는 논 한가운데서 그 논 김 매시는 걸 보고 저거야말로 초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나는 오늘날 이때까지 이렇게 더운 날 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체력과 시간과 이런 걸 가질 수 있었던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뜨거운 볕을 등에 이고도 김매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의 초능력 덕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앞서 들으신 그 어사 춘향무 상봉 대목에도 내가 어사한 것이 우리 집안 선영 덕인 줄 알았더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덕이 반도 넘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러닝하면서 땀을 막 엄청 흘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게 되죠. 집 앞 마트에만 걸어가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6월의 한 낮인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 또는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형제, 삼촌, 이모, 고모들 이런 분들 옛날에 냉장고도 선풍기도 없었던 그 시절에 그 뜨거운 볕을 온 등에 고스란히 이고 그 넓은 논밭을 다 매셨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초능력을 유지해 준 것이 오늘 들을 노래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분 소리 들으면 길게 뿜는 그 소리 자체 그리고 그 소리에서 나오는 기운도 이건 진짜 초능력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도 모심는 소리 아브레이수나 돔소 보내드립니다.

초능력의 노래였습니다. 경상도 모 심는 소리 아브레이수나 돔소였는데요. 이상휴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1716님께서 잘 뛰었네.

좋네요.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여러분 예. 땡볕에서는 뛰는 거 예. 꼭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시고 세 번 생각하셔서 도전하시기를 예. 말씀드립니다. 아우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아, 이어지는 곡은 동해안 별신굿 성주굿 중에서 나무하러 가는 대목인데요. 김동원의 소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안양도 안동땅에 제비원에서 솔씨를 받아 무령 산천에 던졌더니 낮이면 볕을 보고 밤이면 이슬 맞고 산신님네 붓고도 오고 요왕님네 물을 주어 그 소리 점점 자라나 낙낙창소리 되었구나.
1: 그렇다.
0: 성주 보게 되었을 때 여러 대목네들이 다 나와서 성주나무를 빌어가는데 또 이렇게 가는 것이었어. 그늘

0: 산다 앞집에는 아끼면 뭐가 고연이 짜이 뭐가 버들유자노 유대 뭐가 남의 심자 심대 뭐 편안한 자노 안대 먹이며 두루 박자노 박기 뭐가 숯불이는 짝인데 뭐 여름 대목이 다 나와요 산수상간 흐르는 이러내리야 연세로구나 푸르내니 대세로구나 은기꽃이도 지어놓고 댓글 소글도 지어놓고 대대배야 소대배야 또드락꽃당 장두립묘 다갈망치도 지어놓고 연장어노 이딴만은 방태 없었으니 알고
1: 좋다 헌시우
0: 또 산을 올라갔어 왠이 칠기를 그드네야 얼큰오니 망태로구나 짜하거린노 짐빨래라 연장망태 둘러며

하네. 열은 나무가 쓰였는데 엎어졌나 보네라. 자빠졌다 잡나무며 어머충어추 모깃나무 잎이 넓었나 오동나 업무 상상칭칭 형제나무 둘이 마주섰네 부부나무 심리 절반네 오리나무 물에 두고 실뚝나무요 부모님 전 효자

나무 거짓말 잘한 나무 참나무라 그 나무 저 나무 제쳐놓고 한 곳을 점점 바라보니 쳐다보니 오만악 천봉 너를 굽어보니 백사지 땅이라 어리 굽고야 굽은 나무 강성으로 못 이겼어 우우.

0: 제노 서른가지요 오인번은 피어 360 그 나무 열매는 일광무랑 대다리가 열렸구나 그 나무 끝에다 톱을 걸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가는 사람도 땡겨줬소 오는 사람 밀어주시오 실거실거 실거실거 통탕
1: 이 대목 뒤에 이제 실제로 진짜 재미난 대목들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라서 이 부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김동원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동해안 별신굿 성주굿 중에서 나무하러 가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비나리 농악 준비했는데요. 아, 이분들의 연주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고등학교 때 음반으로 나왔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예, 그런 연주곡이기도 한데 두레페 사물놀이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육십여일 남녀노소 상하없이 천중 세월 돌아오면 인중수로 다 첨지하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각내의 각가정의 태평성대 누리면서 고부장자가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잘했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아니 허망이 무라.

별 만나 보이고 빈 떠나가 내 가슴에는 무엇을 남겼느냐 장기 화야 없다 해도 거꾸로 보니가 싫어

0: 지연화의 소리로 창부 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가 다 좋습니다만 아니 이런 거 할 때 약간 그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는 그 둥가둥가 해주는 아니 할 때 약간 둥가둥가 당하는 예, 그런 느낌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배뱅이굿 중에서 이 배뱅이와 상좌중이 사랑하는 대목 보내드릴 텐데요. 이은관의 소리입니다.
1: 마침 저 금강산 절에 어여쁜 상좌중이 배뱅이 집 문학에 와가지고서 이제 염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승문안 이로소이다. 이심으로 정여문 큰

하신 백발로 일평생을 절사시공에 잘로이시다. 방생극 낙을 바론 호시고 추공길에도 놓서 있어.

허누나 중으니까 이구려 신인산천 만장봉에 청산 녹수가 나리는 듯이 차례야 차례로만 흘러 시왕행 나글 날이 솟아나보 하미로다. 아, 베베가 연불 소리가 나길래 문 열고 내다보니까 어떤 상자중이 아주 잘생긴 상자중이 연불 하는데 연불도 잘하니와 아주 생기기도 번데기 잘생겼어요. 그래 이제 베베는 바느질은 내던지고 상자중만 멀어니 내다보고 있는데 마침 이 상자 중에 안방을 보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자기를 내다보는데 이 또 베베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간에 상자 중에 그 베베를 그냥 보다 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상자 중에 그냥 녹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상자 중에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염불 허다 맞고 아주 녹아요.

산들어 웃어서 인간 세상에 나온 사람 빈손 빈보 몸으로 나오셔서 시주하오 시주하오 시주 그만 이렇게 상자 중에 녹아가지고서 염부리고 글부고 다 집어치고 도로 금강산 절로 올라가서 반나 생각하느니 그 아가씨 생각 즉 베베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만 그 베베이로 말미암아 상자 중에 그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자 중에 병세가 깊어갈 적에 하루는 저리는 주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 그 너 어째 그렇게 병이 났냐? 어, 그 이상하다. 이때 그래요. 나 아무 때 연분에 어떤 동네 가서 어여쁜 아가씨를 본담보던 내가 이렇게 병이 난 것 같아요. 그거 안 됐다. 그거 안 돼서 그럼 살려야지 살려야 돼. 살릴 계기를 꾸미는데 여러 중돌이 산에 나무를 빌어가는데 쌀나무를 빌 것다.

쌀이나물을 부여다가 채독을 열어가지고서 채독 속에다가 병든 상자 중을 집어입고 겉을 그냥 하얀 종이로 잘 발라가지고 여러 중들이 이 채독을 걸머미고서 대병네 집을 찾아가갔다.

찾아가자. 당도했네 당도했네 태백내 집을 당도했네. 이렇게 여러 중도리기 차독을 걸머 미국 와서 우선 베베 아버지를 찾죠. 아, 진장 계십니까? 아이고, 그건 누구요? 자,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저 중돌입니다, 중. 그런데요, 지금 저 밀가루 한 채도 긁었어요, 밀가루. 그런데 이 밀가루는 우리 절에 불공 들을 때 쓸 밀가루입니다. 근데 이거 좀 날도 저물고 그랬으니까 이 채도를 갖다가 좀 정성 때 제일 깨끗한 바다 한번 좀 뒀다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 베베 아버지가 양반의 채모를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럼 그래야지 하면서 이 베베 아버지가 이 채도를 갖다가 제일 깨끗한 바에 갖다 놔둔다는 것이 자기 딸 자는 방 베베의 바에다 갖다 이 채도를 갖다 놔두게 됐어요. 채독 속에 있는 이제 중님께서는 두 눈이 멀뚱멀뚱하는데 한 반쯤쯤 되더니 이때 이제 베베이가 한창 예장 훈수 받아서 문영을 하다 문득 생각나길 낮에 중돌이 왔다 갔다 갔다 하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때 연분에 자기 집에 동영 왔던 상자의 생각이 나서 베베이가 물려지르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레를 올리면서 한마디 했는데 채동안에 안에 그 중이 가만히 듣자니까 그 아가씨가 자기 대한 얘기를 하며 소리래. 상자 중에 이다 내가 이제는 마지막 길이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이 소리 한마디 받아보자. 채동 안에 있는 중이 한마디 해보는데

깜짝 놀라서 아 채동 안에서 소리가 나온대. 이거 밀가루가 소리할 편만요. 하도 무섭고 이상하니깐 사방을 보면서 해요. 귀

이번에는 주웅이 또 한마디 해보는데 내가 진정컷 나를 먹으시거든 찬덕 뚜껑을 열고 부어라 그땐 베베가 은장들 꺼내가지고 차독 뚜껑을 뚝 뚫고 보니까 귀가 박 죽거든 중이 하나 앉았는데 냉큼 꺼내놓고 자세히 보니까 아무 때연분에 자기 집 동량 같은 자기가 보고 푸던 상자 중이 분명하니 아무도 없는 독수공방에서 낮에는 차독 속에다 집어있고 밤에는 차독 밖에다 꺼내놓고 두 청춘 남녀가 부모님 눈 속여면서 재미있게 지내다가 하루는 상자 중에 하는 말이 자 여보시오 아씨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부모님 눈 속여가지고 어떡할 도리가 없지 않소 허니 나 저 황해도 봉산에 가서 근립이나 많이 해가지고 명년 2, 3월쯤 올 테니까 우리 그때와

0: 살아서 어떻게 살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상자 준 황해도 봉산으로 근립 나간 후에 배배는 명년 2, 3월이 온다고 했으니 2, 3월 기다려 2, 3년이 기다려도 가든 상자 준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배가 기다리다 못해 상자 중 때문에 또 역시 배배가 병이라서 거진 죽게 됐어요.
1: 저녁에 아이들 재울 때 꼭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데 오지 않아요. 죽게 됐어요. 요거 꼭 기억했다가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 능력,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는 그 능력이 탁월하시죠.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배뱅이 굿 중에서 배뱅이와 상좌 중이 사랑하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몰이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뭐 가야금 산조가 참 많은 유파의 그 곡들이 연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7월 말쯤에 있을 연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이 전바탕을 이 장단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연주자와 연주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는 가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장구 가락이 이 끼어들 틈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가락을 많이 못 치니까 장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산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까지도 했었는데 이 악기를 잡고 있으면 뭔가 가락을 치고 싶고 나 여기 알아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저절로 이렇게 좀 안으로 갈무리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그런 산조가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힘은 이 지금 중무리 대목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가 변화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가락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바뀔 때 장면이 바뀔 때 상당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댓말을 쓰다가 만약에 반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면 갑자기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이 태도가 오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반존대라는 게 있죠. 그런 장치가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에 상당히 가락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 음정이 어떻고 뭐 수법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드리는 그 반존대 요 느낌이 어디서 나오는지 귀를 좀 기울여보시면 언뜻 들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지순자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몰이 대목 함께 듣겠습니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무리 대목 들었습니다. 지순자의 가야금 김일구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선 초의 정승 맹사성은 단소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동안 틈만 나면 단소를 불곤 했고 그래서 맹사성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단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로 가늠하곤 했다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단소는 풍류방에서 자주 연주됐습니다. 조선시대 문집에 단소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판소리나 무가의 사설에서도 단소가 등장하는데요. 요즘은 단소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저도 학교에서 단소를 소리는 못 배우긴 배웠습니다. 소리

티가 안 날 뿐이죠. 예. 학교에서 단소를 배우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소 소리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단소 연주로 세령산을 감상해 볼 텐데요. 세령산은 모음곡 형식의 음악인 영산회상의 세 번째 곡입니다. 세령산의 세는 가늘고 조밀하다는 뜻이고요. 앞곡인 중령산을 압축된 장단과 촘촘한 선율로 연주합니다. 또한 세령산은 잔가락을 많이 연주한다고 해서 잔영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맑고 아기자기한 단소의 음색과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소의 맑고 청아한 소리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단소 연주법 중인무황태 예, 이것도 한번 잘 떠올리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창훈의 단소 연주로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세령산 보내드립니다.

조창훈의 단소 연주로 이 세령산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이 단소 말씀드리면서 이제 풍류방에서 자주 연주됐었다는 말씀드렸는데 맹사성이 좋아한 악기이기도 하고요. 이 풍류방에서 이 연행되던 음악들, 이 음악들의 주향유층이 이제 말 그대로 선비들이었던 건데요. 이 선비들이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곡을 한 곡 더 준비를 했습니다. 가사 길군악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전곡을 다 들으면 이게 한 15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9분 정도 되는 8분에서 9분 정도 되는 곡 길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랫말은 다 잘 모르는데 길군악이 입타령이라고 하는 뜻이 없는 나, 너, 니, 누 뭐 이런 이 부분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 나오시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풍류 공간에서 아마 불려졌겠지 불렀겠지 하는 노래이니까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한 9분 정도는 풍류방으로 변하는 그런 위력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길구나 김기수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잘 들어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리 국악원이 함께 만드는 레퍼토리 시즌 네 번째 무대 2016 아르누보 포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아르누보는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전통 국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형식과 표현을 시도하며 국악 관현악의 영역을 넓혀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대표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아르누보 포는 지난 공연들에서 선보였던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교양시 적벽, 심청, 수궁, 춘향을 비롯해 대합창 교향곡 해원과 맥베스까지 아르누보 시리즈 대표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에 소리와 춤, 합창이 더해지면서 한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탈춤과 강렬한 메탈 음악이 만나는 독특한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 반원 싱크 넥스트 이육이 7월 10일과 11일 밤 9시 세종 S시어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온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메탈 밴드 반이 함께 만드는 실험적인 무대인데요. 작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에서 출발하는데요. 깨달음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을 탈춤의 움직임과 메탈 음악의 에너지로 풀어냅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고성 오광대와 하회 별신구 탈로리의 젊은 전승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새로운 탈춤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밴드 반 역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팀인데요.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부문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선 탈춤 특유의 익살과 몸짓, 그리고 메탈 음악의 폭발적인 사운드가 만나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야, 전통 탈춤 그리고 메탈 음악, 이게 만난다니까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탈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무대에 주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수학 시간에 배운 반올림의 법칙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출발점에 더 가까운 시간. 그래서 언제든 무효를 외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던 시간이 반을 넘기면 벌써 한 해가 다 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사실 이 반올림은 반이라는 게 어쨌거나 제로보다는 온전한 하나에 더 가깝다고,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걸 텐데요. 그럼에도 아직 나머지 절반은

비어 있다는 거. 이미 무효가 될 수 없는 묵직한 의미를 남겼고 희망과 설렘으로 그려볼 시간도 아직 반이나 남았으니 더 이상 그 무엇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온전함보다 더 나은 게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반쪽만 채우고 기다릴게요. 나머지 반쪽인 여러분 없이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여기에서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정표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로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들으면서 6월 30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느새 벌써 또 2026년의 절반이 저물어가는 저녁인데요. 이 반올림의 법칙을 적용하면 올해가 벌써 다 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아직 장마도 시작되지 않았고요. 장마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산북더위도 있고 올해는커녕 여름이 다 가기까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자꾸 반올림할 게 아니라 마치 운명의 반쪽을 기다리듯 설레는 마음으로 나머지 반을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희망과 설렘으로 그려보는 2026년의 반쪽이라고 정해봤어요. 올해의 남은 반쪽을 여러분은 어떻게 채워가려고 구상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김영기 님께서요.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제작진 여러분 6개월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7월 달에 만나요 해주셨네요. 오시자마자 가시면 어떡해요.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비비추 꽃입니다. 교정 화단 끝자락에 자라고 있고 두세 꽃줄기가 올라와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꽃이 피었다 지는데 학생들에게 얘들아 비비추 꽃 좀 봐 하니 예쁘네요 하며 본 듯 안 본 듯 하며 스쳐 지나갑니다.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간 학생들에게 비비추가 기억되기를 바라며 글을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아유 참 청초하게 예쁜 꽃인데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무심히 스쳐 지나간 듯 하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불현듯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비비추 꽃이 떠오를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도 반쪽 채우러 왔어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의 반쪽님들. 네. 1415님께서는요. 아싸 내일부터 차량 2부제가 해제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며 퇴근합니다. 다들 만나와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네요. 네, 그동안 조금 이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겠네요.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날이네요. 한 해 반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직 반이 남았어요. 다행이네요. 6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반쪽 채우러 왔어요. 6월의 마지막 날 만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어제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용우의 노래로 홀로 섬은 괜찮아요.

김용우의 노래로 홀로섬은 괜찮아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남산국악당 무대에 오르는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인데요. 역사적 사실의 상상력을 더한 이 작품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 기록을 모티브로 창작됐습니다. 신비로운 흙을 찾아 헤매는 도공 심은산의 고뇌와 예술을 향한 집념, 그리고 그가 빚어낸 소리가 어떻게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군주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려낼 예정인데요.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 서리서리의 대표이자 창작 타악 그룹 공명의 멤버로도 오랜 시간 활동해온 송경근 대표가 총감독과 극작을 맡았고요. 송경근의 대금, 송훈, 디저리두, 김은경의 소리, 그리고 임보현의 피아노, 강선일과 장경희의 율기와 타악, 윤보현의 첼로, 그리고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도 함께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남산 국악

극장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일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하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2026년의 반쪽 저는 열심히 해서 채우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우리 모두 그래야겠죠. 네,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7324님께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광주 제1고하고 배재고 야구부가 탱크데이 구호를 외쳤다지 뭐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 뉴스에서 네 봤습니다. 이게 참 지금 우리 사회가 혐오의 언어들을 이렇게 네 서로에게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2374님 선물 당첨되셨는데요. 주소를. 상세 주소를 끝까지 다 안 보내주셔서요. 네, 이거 꼭 좀 내 주소 보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까지 주소 정리가 됩니다. 네. 7324님인데 제가 2374님이라고 말씀드렸나 봐요. 자, 7324님 주소 끝까지 상세 주소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보미님이 진행하시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즐거운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만나 파이팅 해주셨네요. 아유, 두 배로 즐거운 그런 시간이네요. 자, 9151님께서요. 남은 반 우리 부부 별거 생활 청산하려고 노력해보라고요. 아, 정말 잘 생각하셨네요. 네, 이렇게 의지가 있으시고 노력하시면 네, 분명히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2755님께서요. 우리 시동생 돌싱인데 반쪽 짝 만났으면 해요. 라고 에, 좋은 네, 배필이 또 계실 거예요. 네, 분명히 좋은 짝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만나도 응원을 드릴게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하루 24시간 중에요. 6시가 제 반쪽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쁘게 감싸주시는 만나에 퐁당 빠져서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7시 반까지 허적대고파요. 해주셨는데 아유, 여기서는 자유롭게 네, 유영하시길 바라요. 자, 드들강님께서는요. 1년의 반이 끝나는 6월의 끝날. 지금도 더운데 본격적인 더위에 여름 오는 달 7월이 오겠죠. 저녁길에 시원한 마음쉼터 만나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며 마음 행복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네 여기서 쉬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도요. 2026년 남은 해도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하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판소리 제작소 소리담기와 김진아의 연주와 노래로 모던보이.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병창으로 부른 단가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단가 한 소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노래 첫 소절에 바로 궁따구궁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는데요. 이 단가의 제목은 대체로 첫 소절 가사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정답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노래 제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어쨌거나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일단 궁따구궁 이렇게 시작한 이 뒤로 어떤 노랫말이 이어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와, 1790님 힌트 드리기도 전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자, 우선 궁따구궁야 훨훨 날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이 궁따구궁에 들어갈 말이 아마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무언가일 거라는 강력한 힌트가 되죠. 그 뒤에는 너를 잡으러 내 안 간다라는 사설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잡을 생각이 없으니 나를 피해 도망치느라 훨훨 날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궁따구궁에 가려진 무언가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뒤에 사설을 조금 더 풀어보면요. 성상이 바렸음에 너를 쫓아 예 왔노라 이런 사설로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성상이란 자기 나라 임금님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고요. 임금이 나를 버렸기에 너를 쫓아 여기에 왔다라는

라는 말인데요. 임금이 나를 버렸다는 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직서가 수리돼서 관직을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과연 궁따구궁에 가려진 말이 무엇일지 여러분의 추측을 좁혀드릴 보기부터 좀 드려볼게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번 영구, 2번 장구, 3번 짱구, 4번 탁구, 5번 입구, 6번 백구, 7번 뼈다구. 이건 뼈다귀의 네, 사투리죠. 자, 이 중에 무엇이 들어가야 말이 될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며 생각해 주세요.

0: 때가 왔다. 승상이.
1: 네, 이 궁따구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계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접시꽃님께서요. 아, 퀴즈 정답 감이 안 와요. 힌트 만땅 주세요. 퇴근해서 궁따구궁 기분이 좋아요 해주셨는데 아 궁따구궁이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군요. 그쵸?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802님 정답 주셨고요. 우리 8833님께서는 아, 이 번호와 정답을 잘못 매치를 하셨는데 이거를 정답으로 봐야 될까요? 오답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접시꾼님께서 너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오늘 궁따구궁에 가려진 단어는요. 하얀 갈매기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랫말의 맥락이 이해되시죠? 하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곳이면 바닷가일 거고요. 관직을 내려놓고 은퇴한 선비가 바닷가 마을로 낙향해 자연을 벗삼아 살려는데 갈매기가 자기를 피해 날아가는 걸 보고 너 잡으러 여기 온 게 아니니까 훨훨 날아갈 거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하얀 갈매기를 가리키는 한자어를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1번 영구, 2번 장구, 3번 짱구, 4번 탁구, 5번 입구, 6번 백구, 7번 뼈다구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배속의 하이피치 버전의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정답 들리실 겁니다.

네, 정답 들리셨나요? 들은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자, 1번 영구, 2번 장구, 3번 짱구, 4번 탁구, 5번 입구, 6번 배구, 7번 뼈다구 가운데 무엇일지. 계속해서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곡 듣고 올 텐데요. 자, 이 노래 가사 잘 들어보시면 오늘의 정답 들립니다. 억새 연주와 노래로 품바.

억새의 연주와 노래로 품바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오늘은 어떤 단가의 첫 소절 노랫말이자 이 단가의 제목에도 들어있는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하얀 갈매기를 뜻하는 한자어라고 말씀드렸죠. 간혹 이 단어에 쓰인 한자를 잘못 추측해서 하얀 강아지라고 오해하기도 쉬운데요. 하지만 하얀 강아지한테 날지 마라라고 하는 것부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아지가 아니라 갈매기를 뜻하는 한자라는 거, 이것 또한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1번 영구, 2번 장구, 3번 짱구, 4번 탁구, 5번 입구, 6번 백구, 7번 뼈다구 중에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윤혜성님, 이거서 헐헐 날지를 마라 해주셨고요. 그리고 7527님께서 예상외로 헷갈리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자, 5015님께서도 저녁 준비하면서 부랴부랴 문자 드려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8878님, 보기가 더 헷갈리네요. 오늘도 포근한 목소리에 만나와 함께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도요, 이거 타니까 강아지 이름 생각나네요. 전라북도 김제에 이것 면이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아지와 많이 또 예, 헷갈립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 제 동생이 키우는 반려견 이름이에요. 정답 이거사 건강히 잘 지내라. 이게 또 힌트가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뜻은 다르지만요. 8833님 정답 주셨습니다. 3033님께서도 저는 이게 강아지인 줄로만 알았는데 흰 갈매기가 있는 게 신기하네요 해주셨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2305님께서도 강하지만 왜 생각이 나는지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도 요새는 한강에서도 갈매기를 봤어요. 뼈다구 하니까 뼈다구 해장국 먹고 싶네요. 저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뼈해장국이요. 자, 7392님 정답 주셨고요. 8888님께서 무더위 식히러 이곳 날아다니는 바닷가로 떠나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1319님께서는요. 정답 주시면서 근디 맹구는 어디 갔나요? 해주셨네요. 한 8번으로 넣을까요? 네. 자, 그리고 꽃분네님께서도 정답 뼈다귀요. 감자탕 먹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시장하신가 봅니다. 자, 삼승할부지님께서도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 경청하면서 퀴즈도 참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답도 주셨고요. 3341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요즘 마음이 심란해서 한적한 바닷가 마을 하얀 갈매기가 날고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요즘 계속 알바하느라 오랜만에 방송 청취해요. 일하느라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이렇게 또 일할 때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334 하나님, 마음 불편하신 일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6242님께서는요, 외로운 나그네가 갈매기를 친구 삼으려 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노래 가사에 또 마음을 잘 읽으셨네요. 자, 2379님께서는요, 판소리, 그리고 시조에서 이것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것과 벗이 되라. 하얀 갈매기를 생각하면 되는군요. 또 하나 배워요. 해주셨고요. 3437님 정답 주셨습니다. 접시꾼님께서요, 보기 좀 다시 내주세요. 쥐송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1번 영구, 2번 장구, 3번 짱구, 4번 탁구, 5번 입구, 6번 백구, 7번 뼈다구 중에 무엇일지 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배속 하이피치 버전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바로 이어서 정답 들리는 힌트곡까지 한곡더 듣고 올게요.

죽물 맥모주에 핵구 펄펄이 나라는가 담자 한잔아 들고 나보니 사물이라 삼진나네 제비

똘갱스의 연주와 노래로 장타령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3437님 비가 오려고 엄청 덥네요. 떡티수님 하얀 갈매기가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떡티수님 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울의 압구 정도 네, 갈매기와 노는 정자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네요. 네. 자,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정답 이제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0: 오대건 왔다.
1: 네, 단가 백구가의 일부를 강은경의 가야금 평창으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백구였습니다. 같은 노랫말로 시작되는 노래가 12가사 중에도 한 곡이 있는데요. 백구사라는 노래죠. 이 백구사의 노랫말이 청구영원과 남운태평가에 실려 전해지는데요. 재밌는 건 가사 백구사는 옛 가집에 실린 노랫말에서 백구야 펄펄이라는 첫 구를 생략하고 대뜸 나지 마라라고 노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노랫말을 가져와 판소리꾼이 부르는 단가에선 생략 없이 첫 소절부터 노래하고요. 이 단가가 가야금 병창으로도 레퍼토리가 확장돼서 불려온 것이죠. 오늘 퀴즈를 풀며 우리는 이 노래 첫 소절에 익숙해졌으니까 아마 앞으로 첫 소절이 생략된 가사 백구사를 듣게 되더라도 거기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음미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인천 영종도로 갑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영종도 구페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월미도 선착장까지 가는 배를 타면 갈매기에게 먹이 주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새우과자 한 봉지 들고 백구가 한 소절을 불러주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마지막 배가 이미 떠났다고 하네요. 저처럼 바닷바람 쐬러 오실 땐 배 시간표와 함께 날씨도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죠?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남해안에도 비가 확대되면서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들어서겠는데요. 제주는 평년보다 11일, 남부는 8일이나 늦게 찾아온 이번 장맛비는 시작부터 거세게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는 늦은 밤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몰아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내일은 남해안과 부산에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 장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부지방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33도, 전주 30도, 강릉과 부산, 울산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일부 경기와 강원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정영의 노래로 뉴 아리랑 1430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430님께서요. 내일이면 2026년의 남은 반이 드디어 시작하는 날이군요. 남은 6개월도 저를 비롯해 만나 애청자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정영의 뉴 아리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백구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내요. 이럴 땐 뭐죠? 보낼까 말까 고민될 땐 보내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간난이님께서요. 백구 처음에 들었을 땐 헷갈렸는데 자꾸 듣다 보니 알겠어요. 하얀 갈매기가 백구라니 신기해요. 보기가 참 재밌어요. 해주셨고요. 7315님께서는요. 아직도 갈매기하고 기러기 헷갈리는 7살 손주 해주셨는데 7살이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걸 잘 구분하는 어린이가 신기할 것 같은데요. 4835님께서는요, 정답 막 찾아봅니다. 6번 백구 한표 던져봅니다. 해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 합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그려보는 2026년의 반쪽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그루브 앤의 퇴근 그리고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제자들을 가기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4주의 노래로 뱃노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희망과 설렘으로 그려보는 2020

16년의 반쪽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티켓 선물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6287님께서요. 오늘도 저희 아들과 출첵합니다. 오늘은 많이 더웠지만 보미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생깁니다. 보미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6287님도요. 그리고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2738님께서요. 6월 마지막 날도 만나와 함께합니다. 남은 반쪽 해도 만나와 쭉 해주셨네요. 네 약속 지키실 거죠? 그리고 3198님께서요. 저요. 생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미역국도 못 먹고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 외식 만난 걸로 제가 사줬어요. 남편에게 옷 선물 받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만나에서 생일 축하 꼭 받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이런 걸 생일 턱 내는 거라고 하나요? 아유 어쨌든 우리 3198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9151님께서요. 나이 드니 애완견이 친구가 되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예, 우리 반려동물들은 언제나 친구가 되죠. 3515님께서 바다가 그립네요. 해주셨고요. 이렇게 더울 때는 더욱 생각나죠. 바다 시원한 바다요. 승승장구님께서는요. 벌써 장마가 시작되는군요. 장마 오기 전까지 많이 걸어야겠네요. 해주셨어요. 네. 바쁘게 바쁘게 산책 많이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간나니님께서요.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날이네요. 왜 이렇게 빠른지 하는 것 없이 그냥 상반기를 보냈네요.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부디 상반기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나니님께서 저의 행복을 빌어주셔서 저는 두 배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사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벌써부터 하세요. 네 아직 7월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보나명님께서요. 산에 비유하면 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듯 한 해의 반이고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엔 풀벌레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직 매미 소리를 못 들었는데 말이에요. 벌써 땅속은 가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운 여름을 알차게 보내야 훅 다가오는 반이 꽉 찰 텐데 요즘 명하기 싫고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만나 들으며 늘 기운내 봅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더울 때는 좀 사기가 꺾이죠. 저도 오늘 뭔가 그렇게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는 기운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입맛도 없고요.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제가 입맛이 없었답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 와서 여러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니까 저도 힘을 받게 되네요. 8878님께서는요. 식구들 저녁 챙겨주고 저는 입맛이 없어. 어머 우리 8878님도 그러셨네요. 소파에 누워서 만나 듣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이 오늘이 무슨 그런 날인가 봅니다. 그렇죠? 입맛 없는 날. 아유 이럴 때일수록 네, 든든히 드시고 기운을 좀 내셔야 됩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양은별의 노래로 배띄워라.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 이슈. 7월 1일부로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됩니다. 이로써 1986년 광주직할시 설치에 따라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다시 단일행정구역으로 회귀하게 되는데요.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1차 통합작업을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진행했으며 큰 장애 없이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2차 통합작업이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동안 정부 24를 통한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전국 중단되며 전남 광주 지역 자체 대민 서비스도 일부도 중단됩니다. 또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민들에게 주요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접속할 수 있는 통합임시누리집이 운영되는데요. 다만 임시누리집 개설 이후에도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누리집은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행정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해 출범 초기 시민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행정통합에 따라 두 지역 교육청도 하나로 통합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으로 7월 1일 출범하는데요. 이 지역 유, 초, 중, 고 학생 수는 36만 4천 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학생이 많은 지역이 됩니다. 1위는 경기도로 158만 4천 명, 2위는 서울 81만 명, 3위는 경남 38만 3천 명입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부두를 보니 큰 선박들이 줄을 섰는지 그곳에 뱃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출항 준비를 하는지 그물을 싣고 식량을 채우어 밧줄을 당기며 돛을 세우고 매서운 저 파도를 겁없이 지나는 바람을 맞으며 저기 저 바다 새들은 두두두두두두두 인사를 하고 바다의 뱃사람들은 저 배를 힘차게 젓는다 으영차 으영차 차이 대출항한다 저 파도를 지나서 간다

0: 지나서 간다. 이 영차, 이 영차, 저 깊은 곳으로 간다. 호걸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호걸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1: 창조 예술 공간 더율과 전태원의 연주와 노래로 물결 넘어 그곳으로. 이 작도 듣고 왔습니다. 270 하나님께서요. 반년이 지나가는 길목이네요. AI 관련 일들로 시간이 훅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AI 발전 속도와 활용이 높아져서 기업 조직에서도 변화가 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AI 없이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또 소나기가 오네요. 좀 시원해지려나? 오늘 34도였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낮에 정말 더웠죠. 이제 비가 오면 또 더위가 한풀 꺾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승승장구님께서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잘 통합해서 더 나은 시너지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너무 더워서 다들 입맛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여름 나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맛난 거 드셔요. 남은 해도 만나와 함께 즐겁게 잘 지내보아요. 파이팅 해주셨네요.

윤혜성님께서도 그런데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어야지요 해주셨어요. 자, 그래요. 우리 입맛 없으신 분들 밥맛으로 한번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 더위 이겨나 볼게요. 자, 갓난이님께서도 입맛이 없으셔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저도 입맛 없어 감자 쪄먹고 짜장면 끓여먹고 밥을 안 먹게 되네요. 오히려 더 살찌게 생겼어요. 우리 모두 잘 챙겨 드시고 다 같이 건강해지자고요. 아시겠죠? 해주셨네요. 자, 그래요. 맛난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튼튼해지시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해봅시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6242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7526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4835님 그리고 615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30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8878님의 신청곡이에요. 퓨전 국악 앙상블 수의 연주로 카니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0: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수 선생님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수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수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석, 송순석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수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수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달려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을 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두고 저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갑니다.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흐르는데 가끔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땐 잠시 속도를 늦춰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는 길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풍경들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

오늘 첫 곡으로 조재선이 쓴 시에 이한삼이 곡을 붙인 침묵하는 동안 소프라노 이지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잠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차들은 앞서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삶이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마음에도 작은 쉼표 하나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홍순도 씨 정덕기 작곡, 쇠하여야 하리, 바리톤 김보람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심재기 씨 이재석 작곡, 소사모종, 소프라노 조일순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김보람이 부른 쇠하여야 하리, 소프라노 조일순이 부른 소사모종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한은선 시인의 시 윤술에서 뽑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날, 나란히 앉아 강물을 보았네. 투명한 물 비늘이 아름답게 반짝거렸지.

테너 윤은영이 부른 한은선 씨 정보영 작곡의 윤술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077번님, 저희 애청자 송인철님께서 거의 매일 사연 주신 거 알고 계시죠? 어느 날은 근무하면서, 어느 날은 소래 월곶 바닷길 산책하면서, 또 어떤 날은 손녀 둘이랑 놀면서 당신을 위한 노래 함께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일상의 다양한 순간 우리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와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꽃향기 같은 송인철님을 위해 노래 두 곡 보내드립니다. 장미숙 씨 오숙자 작곡 사각꽃 향기 소프라노 유미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장우익 씨 김성희 작곡 풍란 바리톤 오동국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유미자의 목소리로 보내드린 사각꽃 향기, 바리톤 오동국이 부른 풍란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한 달을 잘 보냈다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무사히 지나왔다는 뜻이겠죠? 6월의 마지막 밤, 우리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입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실 공연은 지난 4월 23일 국립구학원 우면방에서 열린 국립구학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공연 실황입니다. 전통음악에는 공명 하나에도 긴 시간과 또 남다른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드리라는 이름에는 되돌아오고 반복되는 음악의 구조가 있고요. 여밀락이라는 이름에는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이상이 담겼고 황하청이나 춘몽 같은 이름에는 옛사람들이 음악에 붙인 상상과 또 길상의 기운이 스며 있습니다. 이번 공연 수작은 국립구학원 창작악단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보인 기획공연입니다. 수작이라는 제목에는 손으로 빚어낸 작품 혹은 공들여 만든 창작물이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선보였던 수작 공연에서는 수작의 수라는 글자를 이용하여 숫자로부터 모티브로 얻어서 여러 창작곡들을 선보였다면 올해 두 번째 수작 공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악곡의 이름과 그 아명, 즉 음악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이름에서 출발한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7명의 작곡가가 함께했습니다. 7편의 창작 실내악곡을 초연으로 선보였는데요. 상상력을 통해 빚은 작품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진이 작곡한 만엽치유입니다. 이 곡은 여밀락 만의 아명인 만엽치유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엽치유도, 수많은 초목이 아름답게 펼쳐진 모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여밀락 만의 또 다른 이름 아명인데요. 작곡가는 이 곡의 이름을 접하면서 북한산의 무성한 여름숲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새, 초록색 잎 위로 떨어지는 소나기, 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잎들 사이로 스며든 햇빛의 반짝임. 숲에서 인식했던 이러한 자연의 이미지를 바람, 숲, 새, 비, 빛 이렇게 다섯 장면으로 음악과 함께 흐릅니다. 무엇보다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다섯 명의 타악주자들이 타악기로만 이뤄낸 소리의 숲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숲을 들어가 보셔서 작곡가가 이룬 음향적 생태계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공부했고요. 국제 박영희 작곡상 대상과 또 아르코 한국 창작음악제를 통해 여러 관현악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교육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출강하고 있고 강릉 선교장 예술마을 배달이 예술감독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그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이해진이 작곡한 다섯 명의 타악주자를 위한 만엽치유 듣겠습니다. 타악 연주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다섯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하고요. 서수복, 양재춘, 최윤정, 김재하, 김태현입니다.

이혜진이 작곡한 만엽치유, 다섯 명의 타악주자가 함께했고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들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바람, 숲, 새, 비, 그리고 마지막 빛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통해서 소리로 만나보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공연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전통음악이 갖고 있는 아명,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부터 길어올린 상상력과 아이디어, 이것들을 통해서 모티브로 삼아서 빚은 음악들입니다. 다음 작품 역시 김상욱이 작곡한 절화라는 곡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길군악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절화라는 아명을 가진 길군악은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걸음으로 재해석해보았다고 하는데요. 김상욱 작곡가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별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이 곡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의 나이를 바라보며 삶의 문턱에서 긴 기다림을 이어가고 계신 자신의 할머니의 모습을, 또 스스로 생의 마침표를 선택하는 이들을 조력하는 조력 존엄사에 관한 뉴스 등등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죽음 앞의 시간을 통해서 길군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아명, 절화라는 이름을 재해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작곡가 김상욱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미국 맨해튼음악대학과 UC 산타크루즈에서 각각 작곡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를 비롯하여 베를린 한국창작음악 페스티벌 등 국내외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시립국악관악단 악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또 서울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회원에 출강하여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느낀 작곡가만의 여러 감정을 절화라는 곡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이 작곡했고요. 이날 공연에서는 아는경의 필이, 최보라의 25형 가야금이 함께했습니다.

김상우 기자 곡한 절화, 안은경의 피리, 25형 가야금의 최보라가 함께했고요. 원래는 길군악의 또 다른 이명이자 아명인 절화라는 이름으로부터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걸음으로 이 곡 속을 걸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기획공연 수작에는 작곡가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 또 전통악곡이 갖고 있는 아명 속의 의미를 상상력과 함께 버무려서 새로운 곡들로 선보였는데요. 다음 만나보실 라예송이 작곡한 도드리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도드리가 또 작곡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도드리로 나타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도드리라는 이름은 돌고 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름과 함께 여러 이름으로 돌고 돌면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연장지곡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혹은 송구여지곡이라는 이름으로도 전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작곡가 라예송은 도드리가 갖고 있는 음악과 역사 속에서 돌고 도는 것은 변주의 동력이 되고 다시 더 큰 즐거움으로 되돌아온다라면서 이 곡을 작곡해 보았다고 합니다. 라예송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예송이 작곡한 도드리 듣겠습니다. 단소 임준형, 산조가야금의 서은영, 해금 조혜령, 장구 안지민이 함께합니다.

라예송이 작곡한 도들이였습니다. 임준영의 단소를 비롯하여 산조가야금의 서은영, 해금 조혜령, 장구 안지민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과 내일은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작곡가 김영상의 사각지대 원 합의된 정적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사각지대라는 제목 옆에 로마자로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작곡가는 이러한 사각지대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로 발표한 곡은 취타라는 곡의 아명인 만파정식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파도를 잠재운다라는 뜻의 만파정식인데요. 그러나 김영상이 작곡한 이 작품은 소란이 잦아든 뒤에 평온이 감추고 있는 남다른 이면을 작곡가의 시선으로 응시하고 또 그러한 정적 속에 침잠한 말들과 감정의 잔향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수면 위의 파도는 멎었으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진동이 남아있는데 이 작품은 이처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던 어떻게 보면은 소리와 음향의 사각지대를 작곡가의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작곡가 김영상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작곡상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영화 엄마를 만나는 날에서 음악감독을 맡았고 현재는 SN클래식스 전속 작곡가, 편곡가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영상이 작곡한 사각지대 원 합의된 정적 듣겠습니다. 대금 이필기, 피리 임규수, 해금 고요한, 대하쟁 이화연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해금 고요한, 대야쟁 이화연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FM과학당에서는 지난 4월 23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국립과학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실황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오늘 다 함께 하지 못했던 작곡가 김정근, 황재인, 이재준의 작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오늘 만나본 수작, 공연, 실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서 벽을 느낄 때 나는 그것을 허물려고 하지 않겠어요. 틈날 때마다 한 번씩 그 벽을 찾아가 기대어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길래요. 홍계숙 시인의 시 벽을 위하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벽을 치기도 하고 혹은 그 벽에 부딪혀 마음 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벽을 세워야만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은 더 다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6월 30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플림앙상블의 살며시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홍기숙 시인의 벽을 위하여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적절한 거리를 존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존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2379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올해도 반년이 가는 막날이네요. 저는 생각해보니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사진은 지붕 위에 있는 얘는 우두머리인데 밑에 있는 애들 감시하고 있어요. 참새 이끌고 가는 비둘기는 대장이고요. 비둘기 세 마리는 서로 상의하는 중이네요. 어제 공원 갔더니 애들이 많아서 뭐하나 했더니 이러고 잘 지내더라고요. 얘네들도 이러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저는 뭐하나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반성하게 되네요. 모두 제 생각 말한 거랍니다. 신기해서 찍어왔어요. 하반기는 더 열심히 뛰면서 살아야겠어요. 인찬님, 피디님, 작가님, 감독님, 제작님들 하반기에도 모두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면서 또 공원에서 찍은 귀여운 새 사진들 여러 장 보내주시면서 뭔가 나름의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셨어요. 되게 귀엽네요. 새들이 뭔가 잔뜩 모여있는 거 보면 맛있는 게 있는 곳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반년이 가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진짜 6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2020년 상반기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늘인데요. 아유 참 이거 진짜 어쩌면 좋아요.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나 정말.

3033님도 인찬영님 출첵합니다. 2026년도 어느새 절반은 갔네요.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참 그래요. 진짜 뭘 했다고 반년이 간 것인지 다들 비슷한 마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차하는 사이에 또 연말이 와버리겠죠. 우리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갑자기 또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살짝 느끼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래도 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11님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그런도와 함께 평온함을 느끼는 저녁입니다. 힘든 시간 다 버텨내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웃을 수 있는 행복이 찾아와서 그런도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쉽지 않았던 때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마음 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그런도 들으며 평온한 저녁을 보낼 수 있어 소소한 이 행복 소중하고 감사하네요.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오랜만에 찾아오셨군요. 진짜 네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 잘 버텨내셨다니까 너무 진짜 저 또한 함께 마음이 놓입니다. 네 저희 그런도 힘닿는 데까지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자주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박경수와 임지혜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저만치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경서와 임지혜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저만치 함께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됩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2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문학계의 대축제 서울국제도서전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다녀왔어요. 역시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문장의 소리 새로 진행하시나요? 익숙한 실루엣 보아서 반가워서 사연 보냅니다. 인찬님 목소리 더 들을 수 있다니 기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그 국제도서전 저도 목요일에 오전에, 목요일은 하루 종일 있었군요. 생각해보니까 목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한 번 더 갔어요. 이게 출판사에서 불러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아, 근데 이 사인이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뭐 이렇게 뭐랄까요, 교통비를 주는 거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스스로 막 차 몰고 가고 대중교통 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가가지고 사인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냥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건데. 아유, 네, 하루에 몰아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저기서 불러갖고 이틀 나눠서 간 거였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었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원래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면 아, 저 그론도 식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반가워서 막 손도 잡고 이러는데, 너무 반가워서 저 누가 그론도 뜬다 그러면 손을 잡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도서전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 뵀었는데 못 만났네요, 진짜. 워낙 사람 많으니까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제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학 관련 또 방송 하나 맡게 되기도 해가지고, 네, 그거 여쭤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작가들하고 문학 얘기하는 그런 시간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7426님, 인찬님, 서울 제대로 도서전 다녀오는 길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다정한 아트라운지에서 시 그림책 원화 전시도 보고 시인님의 시 낭송도 듣고 왔어요. 100살이 되면 이 시는 어느 시집에 수록되어 있나요? 아,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는 서울국제도서전 다녀왔습니다. 2시간 돌면서 여러 전시 부스를 돌아봤어요. 특히 재미있는 그림책 많이 봤답니다. 도서전은 5시 종료였는데 4시 반까지도 관람객들이 꽤 많았어요. 서울국제도서전 초대권 선물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그래요? 아유, 그 도서전도 다녀오시고 제대로 도서전도 다녀오시고 진짜 너무너무 멋지네요. 전 제대로 도서전 챙기려고 그랬는데 너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아쉽게 못 갔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제

낚시 그림책 100살이 되면의 원화 전시도 하고 또저그제 낭송 또한 아마 녹음을 해가지고 아마 거기서 지금 이 헤드폰으로 헤드셋으로 들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아무튼 말씀하신 그 100살이 되면은요 어느 시집에 따로 수록하지 않았고요 그 그림책을 위해서 쓴 시라서 네그 그림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뭔가 저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아 그리고 갓난이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천님 안녕하세요. 6월은 다 가고 7월 다가왔네요. 아직까지는 무사히 지나갔는데 7월에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피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어요. 인천님은 쉬시는 동안 무엇 하시고 오셨나요? 저는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고 친구 동생도 만나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6월도 그런도 즐겁게 잘 들었지만 7월도 잘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6월이 가고 있고요. 7월이 오고 있고 7월 시작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 남부 지방에서 장마 소식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7월 장마의 달인데 진짜 우리 또 7월 큰 피해 없이 그냥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도 저희 크론도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7416님이 신청하신 음악이에요. 정미나의 무엇이 되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민아의 무엇이 되어 742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유일하게 하는 게 산책 겸 걷는 건데 지금 공원에서 뛰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제가 지치는 이 기분은 뭘까요? 진짜 다들 열심히 뛰는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근데 진짜 뛰는 게 유행이 된 지가 좀 한참 됐죠. 아, 저는 뭐 유산소 운동은 따로 뭐 하진 않는데 일단은 그 한 시간씩 뛰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좀 버거워서 그렇긴 하는데 근데 진짜 뭐 뛰는 게 정말 뭐 건강에 두루두루 좋은 일이긴 하니까요. 아, 진짜 뭐 뛸 수 있으면 뭐 그것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날이 너무 더우니까 건강 잘 챙겨가면서 뛰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3967님, 오늘 정리할 일 미루고 잠시 휴식요. 6월 외손녀랑 보낸 시간은 좋았는데 밀린 일도 고지가 보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 금요일 오후에 다녀왔어요. 서울도서관 이벤트 참여하고 예쁜 굿즈 받고 그림책도 많이 봤어요. 질청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네, 진짜 6월 정말 잘 보내셨고 오늘 진짜 이런저런 일 많이 하셨다니까 또 그 또한 다행입니다. 아, 진짜 저도 도서전 다녀오고 나서 집에 그 도서전 쇼핑 가방이 한가득 돼가지고 그거를 작업실에 그대로 내려놓고 그래갖고 주말 내내 뭐 며칠 동안 그냥 집이 난장판이었거든요. 오늘 오전에야 겨우 결심하고 싹 다 치우고 정리하고 뭐 책장에 자리가 없어갖고 억지로 낑겨서 놓고 막 그런 것들 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이제 저도 밀린 일이 좀 고지가 보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도서전 다녀왔다고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하는 사연 보내주시는 또 라디오 프로그램이 또 우리 그론도 말고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그론도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책을 정말 깊게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느껴지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9258님은 7월은 장마도 있고 여름 휴가도 있죠. 이 둘의 공통점 하나 아시나요? 그건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저도 알고 싶진 않았는데요. 여름 휴가에 물놀이용으로 트렁크에 싣고 다녔던 구명조끼를 아, 폭우에 고속도로가 눈앞에서 잠기는 거 보면서 아, 구명조끼 꺼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7월 우리 놀러가는 시절이기도 한데 장마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요 몇 년간은 정말 뭐 여러모로 뭐 물 관련한 수해들이 일어나는 시기들도 제법 있었어서 아, 정말 안전 대비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잘 챙겨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면 또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 코너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한동안 평소하고는 다른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름인데 예년보다 훨씬 쾌적한 여름 날씨였죠. 이게 유럽의 여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유럽에선 사상 최고의 폭염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죠. 기후 문제의 심각함이 여러모로 체감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후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진 요즘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번 여름 7월 날씨는 내내 비가 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SNS에 돌기도 했습니다. 아, 저도 정말 그런 줄로만 알고, 야, 한국도 우기가 오는구나, 정말 기후위기 심각하다, 이런 걱정하면서 레인부츠를 새로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가짜뉴스라고 해요. 아니, 저희 그런도에서도 제가 7월에 비가 많이 온다던데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까지 한데 이게 가짜 뉴스였다뇨. 아, 저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셨을 분들께도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프닝 또한 날씨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커진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윤경 외 여러분이 함께하는 천개의 태양 전해드릴게요.

네, 진윤경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천 개의 태양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요즘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의 날씨가 뒤바뀌고 기후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도는 게 요즘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날씨에 대한 가짜뉴스가 돌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관심 갖고 공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요즘 우리에게 기후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어쩌면 평년의 감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이맘때에는 이런 날씨, 또 이런 시기에는 저런 날씨, 그렇게 한 해의 날씨가 때에 맞춰 알맞게 바뀌는 걸 우린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더는 그런 평년의 감각대로 날씨가 움직이지 않죠. 해마다 달라지는 날씨 탓에 우리는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날씨에 대한 소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러한 생각이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으로까지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죠. 물론 이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워낙 어렵고 삶이 각박한 요즘,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 기후 문제까지 신경 써가면서 우리 삶을 크게 바꾸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평년의 감각이 사라지고 매년 기후 문제가 새롭게 아주 불거지는 요즘이니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조금씩의 실천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분명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불안들도 한결 나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젤리곰님, 환경에 대한 걱정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을 확장해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함을 참아야 할 텐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는 거의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으로는 거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제도적이고 좀 더 전 지구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근데 진짜 뭐 평년의 감각이 없어져가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요즘 삶이 각박한 것도 또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참 총체적으로 좀 뭔가 불안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또 이 관심 계속 가져야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린 음악인데요, 요술당나귀와 서지혜가 함께하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술 당나귀와 서지혜가 함께한 플라스틱 없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여름처럼 습하지는 않지만 햇살이 강하고 낮이면 덥다가 밤엔 선선한 것, 초여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장마가 찾아오지 않아서 7월을 코앞에 두고도 초여름 날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래서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곡 준비했는데요. 문정희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곡, 안현정 작곡 초여름 숲처럼입니다. 문정희 시인은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후 나이 80대를 앞둔 지금까지 하루도 시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작가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으로 3년간 공직을 마치고 올해 본업인 시인으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시 초여름 숲처럼에는 푸른 하늘, 푸른 숨결, 지푸른 강 같은 시어가 담겨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라난 나무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윽하게 바라봐주는 사랑을 전하고 있죠. 작곡가 안현정은 이런 문정희의 시에서 진정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면서 사랑하는 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시구는 이렇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엔 푸른 하늘이 흐르고 있듯이 그대와 나 사이엔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 네, 그럼 들어볼까요? 문정희 시 안현정 작곡 초여름 숲처럼 1악장을 이야미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문정희 씨, 안현정 작곡, 초여름 숲처럼 1악장을 이야미,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들었습니다. 초여름 숲처럼은 정가 창법으로 불렀습니다. 정가란 정악에 속하는 성악곡으로 가곡, 가사, 시조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민속악인 민요, 판소리와 달리 맑고 담백하게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평시조 녹수청산을 김영기의 노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된다고?
1: 김영기의 노래로 평시조 녹수청산 듣고 왔습니다. 9832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느 한적한 숲속에 들어와서 이어폰 끼고 듣는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아파트 정원에 핀 제비꽃입니다. 꽃을 보고 있으니까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사진까지 함께. 아유, 네, 그래요. 진짜 음악 감상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쁜 꽃사진도 감사드려요. 또 제비꽃은 어째서 또 이렇게 이름이 제비꽃일까요? 너무 어울리고 예쁘기까지 하죠. 그리고 초록초록님, 오랜만에 김용우님의 용천검 듣고 싶습니다. 제주의 여름바다 생각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전해드려야죠. 제주민요 용천검을 김용우님이 해석한 감성으로 만날 수 있는 곡이죠. 김용우의 노래로 용천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 노래로 용천검 듣고 왔습니다. 초록초록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간난이님, 인천님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잘 들었어요.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 푹 쉬셔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첫날에 또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832님도 인천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도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7426님께 그리고 1752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진짜 이제 6월 끝나가고 있네요. 다가오는 7월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또 기다리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7월에 만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건강, 안전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끝곡 오주하의 더위 유의해 주세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핸드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이슈들을 확인하고 유행도 배웁니다. 그렇게 꽉 차고 참 바쁜 핸드폰 속 세상을 보다가 시선을 잠시 돌리면요.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거리,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 그리고 자기만의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까지.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핸드폰 속 세상은 늘 급하고 격정적인데 핸드폰 바깥 세상은 그보다는 좀 천천히 움직입니다. 둘 다 우리가 사는 세상 풍경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한쪽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양쪽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감각 챙겨야 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이에요.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클래식화의 피에스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핸드폰 속 세상은 어차피 가상의 세상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속지 마. 지금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세상을 좀 집약해 놓은 느낌이 들긴 하죠. 여전히 뭐 잘못된 뭐 가짜 뉴스와 그릇된 정보들도 넘실거립니다만 사실 그거 보면 재미도 있고 배울 것도 막 많고. 근데 사실 모든 이슈들이 이렇게 집약이 돼 있다 보니까 놀랄 일도 많고 거꾸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오프라인 세상은 그보다는 좀 한가하고 좀 여유가 있단 말이죠. 예. 거꾸로 핸드폰에만 몰두하기가 쉬운 요즘이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핸드폰 과몰입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9414님, 이 음밤 첫 곡이 스텝을 밟게 하는 걸까요? 설거지 하면서 원투원투 하셨는데, 예, 제자리에서 스텝 밟고 계셔야죠. 설거지 하면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민트소다님,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만 바라보다 잠깐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면 요즘 뭉게구름과 파란 하늘이 장관이더라고요. 쉬엄쉬엄 즐겨야겠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참, 예, 하늘이 예쁜 계절인데. 자, 오늘도 산책하는 기분으로 여러분과 2시간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조규만, 우리 산책할까요?

자, 여러분 멋진 공연 보실래요? 예,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죠. 여우락 페스티벌.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그 중에 삼산과 서희철 가단의 공연, 여기 우리 MG가 있다. 예, 이음가족을 초대합니다. 우리 이음밤 출연해 주셨던 분들이시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7월 12일 일요일 3시에요.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하거든요. 자, 이 공연 보고 싶은 분들 말

말머리 여우락 이렇게 세 글자 딱 달고 문자로 신청하십시오.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모두 다섯 분을 추첨해서 티켓 두 장씩 드릴 거예요. 총 10장이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선곡표에 당첨자 명단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앞서서 알려드렸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도 받고 있어요. 자, 오늘 덩덕쿵 예, 오랜만에 출석도 불러야죠. 덕쿵이들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덩덕쿵에 글 안 남기신, 오늘 한 번도 안 남기신 분들은 빨리 손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예, 아주 뭐 우리끼리 오순도순 퀴즈 푸는 일부가 준비되어 있죠. 세 글자 퀴즈. 제가 아주 짧게 불러드린 노래를 듣고 가수 이름과 제목을 맞히시면 되겠어요. 2부에는 결정해드립니다. 예,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깔끔하게 예, 집단 지성의 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양자택일 형식으로 고민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 휴가 냈는데 집에서 그냥 뒹굴까요? 아니면 빡빡한 스케줄로 놀아볼까요? 모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기 모기채를 살까요? 그냥 모기장을 살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고르기 힘든 고민들, 말머리, 요거는 결정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2부에는 K클래식 한 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지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 들려드리고 출석 체크합니다.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 듣고 왔습니다. 자, 6700님. 6월의 마지막 날, 올해도 반이 지나갔어요. 유난히 더 빨리 흘러간 2026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탈 없이 잘 지낸 것 같아요. 7월부터는 좀 더 촘촘히 알차게 달려보려고요. 같이 잘 지내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1시간 한 40분 있으면 7월입니다. 올해 반이 휙 지나갔어요. 와, 이렇게 반이 이렇게 금방 간다고? 7월부터 더 촘촘히 알차게, 예, 저희 방송도 더 촘촘하게, 예, 좀 밀도 높은 그런 방송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널널하게 편안하게 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넌 나의 햇살님,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 결정했어요. 사람은 1년 이상 사귀어봐야 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위로 좀 해주세요. 오늘도 마음 진정하러 이음밤 들으러 왔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일 없이 그냥 탄탄대로로 가면 좋겠지만, 예, 사람 일이란 게 또 이렇게 잠깐, 예, 후퇴할 때가 있죠. 어떤 이유로든 뭐 옳은 결정이었길 바랍니다. 넓게 생각하면 뭐 결혼을 했다가 모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자,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이유가 오롯이 우리 넌 나의 햇살님의 행복, 예, 그것 하나였기를 바라고요. 예, 모쪼록, 예, 괜찮은 결정일 또 결정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코요지, 예, 우리 저기 어떻게 덕풍이들 많이들 모이셨나? 오늘 1등은 일당백 세준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러블리수, 오키오키, 자몽에이드, 사랑, 옥토끼, 클로버 지화자, 일편 단심 세준, 토닥토닥, 김인설, 안개꽃, 목련화, 콩콩이순이, 안잘레나 졸려, 넌 나의 햇살, 민트소다, 갓난이, 목련화, 여름아이, 유기농 면봉, 금은동, 술방울, 솔방울이 아니고 술방울입니다. 사랑빛, 박은영, 세스펜서, 서쪽들, 날 위에서, 시카고몬, 나무, 우리 개꿀이 어서와, 샤이닝스타, 산세베리아, 빵빵권쌤, 금빛 노을, 박하사탕, 하이하이, 검은머리 파프리카, 찰떡, 재벌총각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제가 퀴즈 들고 다시 올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

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딱 세 글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해요. 아, 오늘은 뭔가 가수, 그러니까 노래 제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가수 이름이 문제네. 가수 이름이. 왜냐하면 이 가수가 실제로 활동하는 가수가 아니고 어떤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수거든요. 그 영화 속에 존재하는 가수, 예, 그 연기를 하신 배우님이 계시지만 그 배우님 이름은 안 돼요. 예, 오늘 그 영화 속 캐릭터 이름만 예, 가능합니다. 아실는가? 모르겠네. 예. 노래는 되게 익숙하실 텐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줘. 아, 니가 줘. 니가 줘. 누가 줄래? 니가 줘. 그런 건가? 아니면 니가 조금 뭐 어떻다는 얘긴가? 아니면 뭐 니가 좋은 사람이란 얘긴가? 잘 모르겠네. 예. 아, 가수 이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거 그 연기하신 분은 오정세 씨예요. 예, 오정세 씨. 우리나라 최근 그 뭐라 그래야 되는가? SNS를 완전히 뒤덮으신 분이죠. 이 영화도 굉장히 인기가 있나요? 그래요? 예. 그래, 영화도 되게 절찬리에 상, 옛날 편인데 절찬리에 상영 중이고요. 특히나 이분이 원래도 유명하신 분인데, 야, 이 캐릭터로 완전히 진짜 대한민국 상반기 최고 스타가 되신 거 아니다. 그 누구니? 저 단종 왕가 사는 남자의 유해진 씨, 또 박지훈 씨 이런 분들과 더불어 영화계 최고 스타가 된거 아닌가? 가요계에서도 최고 스타고. 자, 최모 씨입니다. 예, 영화 속 캐릭터 이름은 최모모님의 땡땡땡땡.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니가 줘. 아, 뭐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려가지고 못 갖춘 마디에서 끝나서 뭐 연주하고 이어서 들려드릴 수가 없네. 다 아시겠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예, 샵 0302. 덩덕흥은 무료고요. 오늘도 정답과 오답 포함해서 총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텐데요. 그 중에는 통기타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죠. 아이고, 가사를 여기다 챙겨놓고 그냥 시작할 뻔했네. 큰일 날뻔 했네요. 시작합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준디가 들려드린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가 좋아가 거의 노래의 반 이상인 것 같은데 노래 제목은 대충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 자, 수박화채님께서 이 노래 감독님이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를 모티브로 비슷한 감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신 곡이래요. 그래요? 서태지 씨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아. 이 노래는요, 특징이 네가 좋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콧구멍을 예, 있는 양껏 벌리고 불러줘야 되더라고요. 아, 마지막에 그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이 나레이션이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거기 뭐 지금은 뭐 그런 걸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건 말이야 뭐 이런 게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네. 그러고 보니까. 자, 어쨌든 9903님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수국이 피는 계절님께서는 최민식의 나 놀고 있니. 최민식 씨 아니고 최민수 씨인데. 너무 떠셨나 보다. 술방울님 최성곤의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나 울려 내 마 이런 노래 있나. 레이디 가글님 조승우의 고니가 좋아. 고니가 좋아 고니가 좋아. 요거는 그 타짜에 나오는 배우와 또 캐릭터 이름이죠. 그 조합이었습니다. 9193님 최성곤의 위가 좋아. 양배추 먹고 위가 좋아졌어요. 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양배추 무슨 뭐 추출액인가 뭐 이런 거 약으로 엄청 먹던데 그 위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이영애 그나저나 일본 저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봤거든요. 일본하고 브라질. 솔직히 축구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아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거 아니고 남의 거 봐야 된다는 게 좀 자존심 상했지만 개인적으로 일본 팀의 축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일본에 뭐 여전히 우리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난 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브라질이라는 거함을 아시아의 한 팀이 이기는 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은근 응원하는 마음으로 딱 봤거든요. 근데 일본이 딱 골을 넣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속이고 있었구나. 이게 결국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 브라질이 딱 이기는 거 보고 아주 개운하게 잠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영애님께서 세 번째 만남부터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 김칫국 아닌가요? 가사는 요상하지만 오정세님은 매력 있어요. 네가 조랑말 최성곤. 7082님 노래 제목은 콩깍지. 제목은 아닌데 네. 내용이 그랬죠. 예, 정답 최성곤의 네가 좋아. 예, 찰떡님께서 아내랑 둘이 본 영화예요 하셨는데 노래 제목 영화 제목이 와일드 싱이죠. 예, 제비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아기도 따라해요. 아이고 아기들이 따라하기 되게 좋은 멜로디와 가사죠. 예, 너무 좋은 말이잖아. 네가 좋아. 으뜸이님 예, 네가 좋아 최성곤 우리 신랑 아, 수건 가지고 커튼 머리하고 이 노래 하는데 징글러뷰입니다. 앞에선 표정 잘한다. 예, 박수 쳤어요. 쉿 하셨는데 아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0853님 영화는 못 봤는데 최성곤 패러디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알아요. 쭌디도 장발 머리하고 노래 부르면 비슷할 듯 하셨는데

그럴까요? 예, 저라도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덕쿵 당첨되신 분은 제비님이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알려주세요. 문자 당첨자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 노래가 좀 진짜 요즘 핫하긴 한가 보다. 평소보다 참여하신 분들이 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방신기의 노래 이어집니다. 헉!

동방신기의 허그. 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그 사귀는 분이 되게 좀 가벼운 스타일이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용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애들하고 이렇게 침대 놀이 예전에 하던 생각이 나네요. 예. 아빠가 침대고 지들이 올라가서 자는 사람 놀이인 거지. 그게 무슨 놀이야. 9932님, 아이들이 고3, 중3이라서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주 4회 현모양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딸이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같이 먹어주니 너무 좋대요. 항상 미안했는데 너무 고맙네요. 제가 학원 강사다 보니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잘 커졌어요. 아유, 세상.

세상에 고마워라. 예. 아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커주는 거 부모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일손을 좀 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걔네들끼리 사이가 좋고 잘 지내고 그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기왕이면 공부도 잘하면 좋고 뭐 또 바랄 건 없진 않겠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행복이시겠어요. 고3, 중3 저희 아이들도 3살 터울이라서 언젠간 저에게도 닥칠 일인데 이거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나중에 제가 노하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사탕님, 오늘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엄마가 수치가 좀 괜찮아져서 병원을 2주마다 가다가 이제 한 달 뒤에 가요. 항암제를 바꾸면 부작용이 걱정이긴 한데 오늘은 마음 편히 쉬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박하사탕님께서 가끔 이렇게 약간 병상일기처럼 사연을 나눠주시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으면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면서도 혹시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음 편히 쉬십시오. 6357님 머리 다듬으셨나요? 오늘은 왜 이렇게 귀요미 하셨는데 다듬은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머리 감고 뭐 이렇게 좀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약간 시간이 없기도 했고 귀찮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그래가지고 타타타타타닥 수건으로 헬리콥터 타타타타타닥 털고 그냥 찬바람으로 진짜 그냥 말리기만 하고 그렇게 나왔더니 이렇게 그냥 참하네. 폴킴의 노래입니다. 청해 주셨죠? 커피 한잔 할래요?

규현 씨의 노래 내 마음이 움츠렸던 순간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였어요. 795 하나님, 제가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서 양산을 가지고 다니는데 잘 잃어버려요. 그냥 선글라스 끼기

엔다탈것같고선크림은찐득거리는데 뭐다른방법없을까요하셨는데일단은예이거세가지다해야되는건데원래 선글라스는눈건강을위해서쓰는거죠

꼭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선크림 이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썼던 것 중에 선스틱 형태였는데, 스틱이 반은 선크림이고 반은 파우더 그 효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바르면, 선크림을 바르면서 그 위에 파우더 얹어가지고 끈적임을 덜하게 하는, 나름대로 괜찮다 싶었는데, 요즘 저한테만 안 보이는 건지 요즘은 잘안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양산 예, 갖고 다니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양산이라 그래서 요즘 우산과 양산 기능을 겸하는 것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아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할수 있는 거다 하세요. 지켜야지. 눈도 지키고 피부도 지켜야지. 고운 피부 지켜야지. 9903님, 주말에 큰집 아가씨가 오랜만에 오셔서 저에게 하는 말. 전 정말 언니가 살찔 줄은 몰랐어요. 기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맥주 한 잔도 참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큰집 아가씨? 큰집 아가씨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누이 계열인 거죠? 예. 약간 고전적인 의미의 시누이답네요. 말투가 시누이스럽네요. 아무 난 언니가 살찔 줄 몰랐잖아 이러면서 긁히지 마세요. 그 말에 긁히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좀 빼면 좋겠다 싶으면 좀 참아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자, 아이고 1부 끝이네요. 벌써 해원의 전화해줘요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또 계속해줘요.

0: 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되었습니다. 하이하이님이 청해 주셨던 노래 첫 곡으로 들었어요. 휴식의 사랑했던 날. 남성 듀엣이죠. 유리상자보다 한 1, 2년? 아니 1, 2년까지도 아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던 팀이에요. 남성 듀엣인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서 저희하고도 많이 이제 방송으로 같이 엮어서 활동도 했던 되게 친했던 분들인데 이 노래를 발표하고 휴식이 너무 긴 느낌? 한 30년 전 팀 이름을 다신가 진짜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도 좋고 연주도 잘하고 그런 팀이었는데 좀 의아했어요. 휴식이 너무 길어진 게. 이 노래는 너무 좋아서 유리상자가 리메이크 했던 적도 있는데 유리상자 버전을 먼저 들으시고 오늘 이 노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너무 좋죠. 예,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2부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집단 지성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죠. 결정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지성을 발휘하여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볼게요. 5169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저는 바다에 가고 싶은데 아내는 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아내는 해수욕장에 가면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그늘이 없는 뜨거운 모래 위에 있기 싫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여름 휴가하면 바다인 것 같은데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와, 야 이거 오 중요하다. 여러분 예, 고민해서 신중하게 의견 주세요. 산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산, 바다가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바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로 하나 키워드를 결정해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덩덕흥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집계가 안 되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에서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근데 아내분 말씀 듣고 보니 사실 해수욕장 가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시원하지만 나오기만 하면 진짜 엄청 뙤약볕이네요. 물론 거기 뭐 파라솔 같은 게 있기도 합니다만 엄청 비싸잖아요. 그냥 파라솔 하나 꽂아놓고 거금 요구한다고 항상 문제다라고 기사가 나는 것도 같은데 산이 그늘이 많아서 시원하긴 한데 또 물이 없으면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계곡이 또 있기도 한데 계곡 그래도 파란 그 바다 보는 거 자체가 눈이 시원해. 모르겠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죠. 넌 나의 햇살님의 신청곡입니다. 태연의 사계.

태연의 사계 듣고 왔습니다. 자, 바다, 산, 항상 여름 휴가 얘기 나오면 드러나는 이슈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산이라고 얘기하실 테고, 또 반대의 경우는 바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요거 재밌네요. 우리 이음 가족들은 과연 어떤 쪽에 더 무게를 실으실지. 먼저 산 의견 보겠습니다. 술방울님, 여름엔 산이죠. 산에 계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곡이 약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897님, 산. 아내분 마음이 제 마음. 계곡 있는 산으로 가요. 바다는 모래도 달라붙고 짠 기운도 성가스러워요. 아, 이런 분들이면 바다 가시면 안 되겠다. 간난이님, 산. 산이 있는 시원한 계곡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헤엄도 치면서 노는 게 더 즐겁고 신날 것 같아요. 저는 산으로 한 표 드려요. 맞습니다. 요즘 뭐 계곡 아무데서나 고기 구울 순 없지만 고깃집들이 이렇게 막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계곡들이 있죠. 예전에 그런 규제 없을 때는 계곡에서 그냥 돌 이렇게 평평한 돌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고체 연료 같은 거 이렇게 떼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랬는데 참 좋았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화재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 바다. 바다. 이름값님은 여름은 이제나 저제나 더워요. 그럴 바에는 시원한 물에 풍덩 바다로 고고 해주셨어요. 사실 그 풍덩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만한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6823님, 바다로 가야죠. 산은 간만에 가서 다음날 알베겨요. 집 앞에도 산 있는데 십몇 년 동안 안 가봤어요. 맞네. 바다는 집 앞에 있는 경우가 잘 없지만 크고 작은 산들은 참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또 안 가잖아. 근데 왜 평소에도 안 가던 걸 휴가철에 가? 자, 어느 쪽일까요? 오, 야, 솔직히 좀 의외다. 예. 64%의 등표율로 산을 선택해 주신 분이 더 많았습니다. 자, 5169님, 아내분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산 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가자는 대로 가요.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169님, 바다를 원하셨지만 예, 그래도 우리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으로 고고. 신촌 블루스의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에 이어서 산에 관한 노래를 하나 이어드리려고 했는데 이정선 씨 노래 중에 어려서도 산이 좋아라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이정선의 산이라는 노래를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노래가 없을까 했는데 제목이 산이 아니고 산사람이었구나. 예, 산사람. 산사람은 살아야지 할 때 그 산사람 아니고 산에 사는 사람. 예, 이 노래가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국악방송에서는 한 번도 방송된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딱 음원이 준비가 되었어요. 이정선 씨의 노래입니다. 산사람.

이정선 씨의 산사람 듣고 왔습니다. 5169님께서 예,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인데 와 고맙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 예, 좋아해 주시니 너무 다행입니다. 예, 아주 그 적당한 산잘 골라서 조심히 재밌게 잘 다녀오십시오. 오, 자, 두 번째 고민 사연 가볼게요. 재벌 총각님의 사연입니다. 옆 부서의 새로운 여직원분이 제 이상형에 가까워요. 단아한 미인상. 아직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미혼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지금 다가갈까요? 아님 좀더 지켜보고 나중에 다가갈까요? 하셨습니다. 오호, 단아한 미인상. 뭐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상형에 가까운 스타일이죠. 예, 단아한 미인상. 아직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예, 미혼이라는 정보 하나만 가지고 다가가는 게좀 섣부른 거 아니야? 아니야. 예, 일단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가가야 시작이지. 여러분, 예, 지금 혹은 나중 둘 중에 하나 키워드 넣어서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예, 무료인 덩덕쿵으로도 가능합니다. 하나 팩트 체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재벌 총각님 아이디가 현실 반영입니까? 아니면 그냥 꿈입니까? 이게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 아, 아니다. 예, 그건 제외하고 제가 너무 예, 너무 세속에 찌든 소리를 했네요. 예, 그건과 상관없이 일단 예,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미혼이신 분들 중에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결혼을 좀 이렇게 권유하는, 말리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뭐 이렇게 뭐 미혼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가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반가운 사연입니다. 예. 지금, 나중, 예, 투표.

오석준 씨의 청량한 목소리로 꿈을 넘어서 듣고 왔습니다. 자, 단아한 미인형의 그녀. 아직 미혼이라는 소식을 입수했는데 다가갈까요? 조금 더 지켜볼까요? 뭐 다가간다는 게 바로 사랑합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가서 좀 친해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 정도까지면 지금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외모만 보고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지금 5169님, 지금 다가가야죠. 용기 있는 사람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2783님, 네, right now.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채가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십니다. 4897님, 지금 빨리 고백하고 퇴짜 맞더라도 정신 빨리 차리고 다른 사람 찾아본다. 세상 편하게 사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나중 3445님, 예, 나중에 한 표 드립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너무 서둘다가 또 예, 될 일도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3496님, 예,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차차 친해지면서 다가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음 가족들의 선택은 61%의 득표율로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재벌 총각 서두르세요. 통장 잔고 딱 펴고 다가가라 말이야. 내일 출근하면 바로 어? 저기 뭐야 잔고 증명서 떼갖고 같이 가라 말이야. 집문서 땅문서 다 들고.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환 씨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존 박의 노래 Falling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승환 씨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까지 두 곡 이어서 들었죠. 자, 오늘도 또 여러분의 고민을 이렇게 해결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아드렸으니 좀 뿌듯하고요. 부쪼록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좋겠네요. 가만 있어봐. 우리 저기 재벌 총각님 그 이후로 피드백이 있었나요? 없으셨어요? 벌써 간 거 아니야? 다가 간 거 아니야? 아니 모르겠네. 예. 그냥 고민만 던져놓고 들어가 주무시는 건가? 우리끼리 그냥 아주 난리치고. 모르겠네. 뭐 어찌됐건 재밌었으니까. 3572님, 오늘 아침에 버스 안에서 본 논, 밭과 주변 풍경 사진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셨는데,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까 우리 그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던 분,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날씨도 딱 이렇게만 받쳐주면, 협조해주면 최고의 휴가가 될 것 같은데 사진 감사합니다. 3572님. 4406님, 요즘 남편이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진료받았는데요. 약간의 위염과 위궤양이 있다고 약 처방만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어찌나 엄살이 심한지 정말 한 대 콕 때리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세월은 아프지 않고 잘 익어갈 수 있겠죠 하셨는데, 아유 그만해서 다행이에요. 괜히 또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진짜로 많이 아프신 거면 어떡해요. 뭔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엄살이 심한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해도 이렇게 병원 가서 또 치료 받으시고 그래야지. 자동차 같은 것도 조금만 이상해도 가서 계속 점검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그 차를 오래 모시지. 아유 이 정도야 뭐 대충 그까이 거 그냥 한 대 탁 치고 뭐 시동 껐다 키면 되지.

이러다가는 그냥 퍼지는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4406님의 남편분은 퍼지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0982님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함께 할게요. 춘디님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는데, 예,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0982님 건강, 예, 더 잘 챙기셔야 합니다. K 클래식 한 장 넘어갑니다.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수지천이라는 곡은 대표적인 정악곡이면서 향악입니다. 향악, 고향할 때 그 향자인데 중국에서 전래된 음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토착 음악을 가리키죠. 삼국시대부터 당나라 음악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들어온 음악은 당악, 그 전부터 있던 음악은 향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제천의 기원은 백제에 있습니다. 원래 공명은 정읍이었죠. 정읍사라는 백제의 노래 곡을 붙인 건데요. 이 음악이 조선시대까지 전해졌고 조선 후기로 오면서 가사 없이 기악곡으로만 연주됐다고 하네요. 이 수제천을 두 번째 달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면 바이올린과 아이리쉬 휘슬이 받아서 연주를 합니다. 백제의 노래에서 유래한 뿌리 깊은 우리의 음악 수제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 달 그리고 피리 연주자 김지윤이 함께합니다. 북촌.

백제의 뿌리를 둔 곡 수제천이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곡에는 백제 금동대향로의 요소가 접목이 되어 있어요. 금동대향로에는 백제 오악사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상상해서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전주하고 간주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달 저희 이음밤에도 출연해 주셨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오토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셨죠. 이 곡도 그 작업 결과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달이 피리 연주자 예, 김지윤과 함께한 북촌.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예, 피로한 시간이 되어가죠. 그랬더니 예전에 S본부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DJ 하던 시절에 여기 시간이 갔구나. 그때는 11시에 뉴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생방송으로 짧게 뉴스를 한 2, 3분 정도 하셨는데 그날따라 남자 아나운서 분 목소리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예, 뭐 그랬습니다. 이 곡에는 백대 대학로의 역사가 접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전하시다가 내일도 오늘처럼 피곤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원래 포근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일도 오늘처럼 피곤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휙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깔깔깔깔 울리고 웃고 놀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봉근 씨의 아주 예, 피곤하지 않은 노래입니다. 평롱.

이봉근 씨의 목소리로 평롱 듣고 왔습니다. 4458님, 제가 오늘 좋아하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 또한 별거 아닌 짧은 시간으로도 하루 전체를 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사실, 예, 그게 사는 최고의 재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 나를 웃게 해주는 어떤 사람, 그런 일들 주변에 많이 두고 사시면 좋겠네요. 4278님, 이음밤이 있어 오가는 여정이 즐겁습니다. 왕복 5, 6시간 걸려 4시간 친구 만나고 오는 게 친구들은 신기한가 봐요. 전 휴일을 아주 뿌듯하고 즐겁게 보냅니다. 하셨어요. 예. 예. 기차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음악 이어폰 딱 끼고 모자 쓰고 예, 머리 양갈래로 촥 늘어뜨리고 아주 한껏 멋스러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예, 내 기준으로는 약간 의아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데다 돈을 써? 어? 안 아까워?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내? 안 아까워?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수 없는 부분이죠.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혀 재미없어 보이는 일이 나한테는 너무 신나고 즐겁고 그냥 인생의 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확실한 건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남들이 의아해 할 만한 그런 취미를 가진 분들이 예,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 예, 제 주변 분들을 보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1554님. 이거, 예. 주말에 싼 김밥 6줄을 3일 동안 먹으면서 슬슬 질려가던 참이었는데, 엄마가 보내주신 오이지 무침 하나 덕분에 순삭했어요. 역시 엄마표 반찬 하나면 평범한 한 끼도 꿀맛이 되네요. 배도 마음도 든든한 밤입니다. 하셨는데, 야, 오이지도 오이지인데 옆에 그 블루베리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이 뭐니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김밥에다가 이렇게 계란 입혀가지고 부친 거. 야, 이거 너무 맛있죠? 아, 김밥도 진짜 맛있게 잘 싸신다. 솜씨가 좋으시네. 예. 질려요? 김밥 6줄 3일 동안 먹는다고 질리세요? 김밥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저는 김밥 한달 내내 김밥만 먹어도 안 질릴 자신인데. 어우, 배고파. 어떻게? 큰일 났다. 9315님. 지금 아들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감기까지 찾아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정말 대견하네요. 내일이면 마지막 시험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마무리하자.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우리 아들 파이팅! 아이고, 예.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예. 그러나 예. 역시나

사연하고 노래하고 너무 매칭이 안 되긴 한다. 정재일, 박민희가 함께 불러드립니다. 비웃어주오. 김밥, 시험, 친구 사연에 비웃어주오. 제목은 좀 곱지 않습니다만 세월마저 비켜가버린 우둔한 내 마음이 지치지도 않고 그대를 생각하니 미련한 날 꾸짖어주오 비웃어주오 한바탕 크게. 고운 사연이었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국악 아이돌 도드리를 모십니다. 박진영씨가 직접 발탁해서 화제인 여성 듀오죠. 국악과 케이팝을 접목시킨 도드리만의 음악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학교라는 단어 스쿨은 그리스어 스콜레에서 가져온 건데요. 스콜레라는 말은 원래 여가, 멈춤 혹은 쉼이란 의미였고요. 사유와 배움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란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의 의미보다는 특별한 시간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여가, 쉼이라 해서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가장 높은 행복이 스콜레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스콜레의 시간은 이처럼 사유와 배움,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배우고 예술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시간이었던 스콜레가 오늘날의 스쿨로 바뀐 건데요. 지금의 스쿨은 예전의 스콜레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6월을 보내는 날 우리 학교의 현장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대 그리스의 스콜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종묘제례악 중에서 음악 들려드립니다. 정대엽 중에 소무, 독경, 영관 세 곡인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종묘제례학의 정대엽 중에서 소무, 독경, 영관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학교라는 단어, 스쿨의 어원을 이루는 말, 그리스어 스콜레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학교라는 장소는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란 책에서 병원이라든지 감옥과 같은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장소로 규정할 정도로 그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원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쿨의 어원을 이루는 스콜레라는 말은 원래 여가, 멈춤, 쉼, 사유와 배움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과 같은 특별한 시간을 뜻했습니다. 여가, 쉼이라는 게 그저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한다던가 또 인격을 수양하거나 사유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책을 읽고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가장 높은 행복이 스콜레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스쿨은 그 본래 의미와의 거리가 참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쿨의 어원을 이루는 스콜레의 의미에 대해서 이 6월을 마감하는 즈음, 1년의 절반 즈음을 보내는 무렵의 산책길에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금 독주 우조 이수대엽 골랐습니다. 지난날 대금의 신선이란 호칭을 얻었던 대금의 명인 김계선의 문화에서 대금 정악을 배우셨던 분이죠. 김성진의 대금 연주 우조 이수대엽 감상하시겠습니다.

참 그윽한 대금 소리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죠. 과연 명불 허전입니다. 우조 이수대엽 들으셨는데요. 김성진의 대금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성진 명의는 이왕직 아학부원 양성소 출신으로서 국립국악원 국악사와 지도위원 또 원로사범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략 보유자, 대금정악 보유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김성진 명인이 예전에 원서동에 사셨는데요. 이 사시던 곳이 창덕궁이 잘 보이는 곳이라서 내 정원과 같은 창덕궁을 버릴 수 없어서 이사를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그 오늘날 스쿨의 어원을 이루는 스쿨의 의미 오늘 그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학생입니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스쿨의 원래 의미대로 우리가 학생처럼 배우면 우리 삶이 참 풍요롭겠다 하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6944님께서 지혜와 지식, 삶의 터전을 물려주신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며 올리는 종묘제례와 제례음악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듣습니다. 산책지기님,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역금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마치 포수의 상도? 이 포수에게 상도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바로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 음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포수에게 온갖 짐승을 다 사냥한다 하더라도 짝을 잃고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쏘지 말라 당부하는데요. 포수들이 말하길 종장에서 이렇게 답해요.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여서 사냥 포수로 살지만 그런 외기러기는 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하죠. 이 곡에서 쏜다는 표현을 놓는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날에는 총이나 대포를 쏘는 걸 놓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무지하여 사냥 포술망정 아니 놓는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또 이 곡 감상의 묘미는 온갖 짐승들의 종류를 나열할 때 마치 잡가처럼 일정한 삼박 계열의 박자로 노래합니다. 시조의 경우 5박과 8박이 교대하면서 부르지만 이렇게 3박 계열의 장단을 쭉 늘어놓는 부분이 나오는 시조라서 더욱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주는 곡이 역금지름시조입니다. 오늘 들으실 역금지름시조는 여창으로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중하해를 이준하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푸른 산중하에 조총대 둘러매고 솔랑솔랑 날아오는 저 포수야. 내 조총대로 길짐승 날벌어지 날짐승 길벌어지 너시 진경이 두루미 황새 촉새 장기 까투리 노루 사슴 토끼 이리 승냥이 범 내 조총대로 함부로 다 놔잡을지라도 새벽달 서리치고 지새는 날 밤에 동력 동다희로 홀로 짝을 잃고 게으름게으름 울고 가는 외기러기 행여나 내 노을세라. 우리도 아무리 부지하여 사냥 포술망정 아니 놓습네. 여금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였고요.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석장의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복분자 산딸기하고 어제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여자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유일한 선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침 출근길 복분자 산딸기가 보이네요. 어제 LPGA 우승 유혜란 저의 고향 면 아랫동네 출신입니다. 유 선수 경하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29일이었죠. 미네소타에서 열렸던 여자 PGA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죠. 상금이 거의 한 30억에 달하는 그런 상금 받았던데요. 저도 축하합니다. 또 봄봄님께서 오늘 산책길은 특별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어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현악 영산 회상을 4도 아래 낮추어 연주하는 음악 평조회상 중에 골랐습니다. 평조회상 중에 끝에 세 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오늘은 조촐하면서도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하는 편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김중섭의 단소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 중에서 끝에 세 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김중섭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과 단소의 어울림 특별하죠. 둘 다 맑고 다소 높은 음역대를 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편 현악기와 관악기 특유의 어우러짐이 좋은 그런 음색과 연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혜성님 오늘도 출석해 주셔서 반갑고요. 글동무님께서 회사에 제출할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받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들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도 요즘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책 보느라고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었더니 목이 잠을 잘못 잔 듯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글동무님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책길 가족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질 높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을 초대하는 음악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무용단이 7월 3일 금요일과 4일 토요일 이틀 동안 7시 반과 4시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도당 춤 드라마 귀귀 내력 세상 모든 귀한 것들의 내력이란 이름의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귀귀 내력의 귀자는 귀할 귀자를 쓰는데요. 세상 모든 귀한 존재들의 내력을 춤과 음악으로 올립니다. 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2026 경기도 무용단 기획 공연 경기도당 춤 드라마 귀귀 내력이란 이름이 정식 공연 명칭입니다. 세상 모든 귀한 것들이 무엇일지도 궁금하고 또 그들의 내력을 춤과 음악 드라마로 펼쳐낸다고 하니까요. 무척 궁금한데요. 경기도 무용단과 함께 우리 국악방송 오후 2시에 바투의 상사디아 진행자인 이상화와 소리꾼 박인혜가 장승으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춤도 있고 드라마 음악이 두루 어우러져서 볼거리 들을거리가 있는 공연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경기도 무용단과 김경숙 예술감독 조현산 연출의 경기도당 춤 드라마 귀귀 내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인당 2매씩 초대할 수 있는데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우리 그 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연이고요.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창가곡의 첫 곡으로 부르는 노래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준비했습니다. 시조 동창이는 우리가 모두 암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조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시조 시를 노래하는 경우에는 노랫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사 붙임새가 어떤지 선율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요. 유심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노랫말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전주격인 대여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초장은 동창이 밝았느냐, 2장은 노고질이 우지진다, 3장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 아니 이렇느냐, 그리고 간주격인 중여음이 들어가고요. 4장 제너머, 5장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이 시조시의 장별 구분도 생각하고 시조시의 가사 붙임새와 선율 진행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를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오늘 가야금 반주로 고요한 풍경 함께 나누셨죠.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지난주에 최상묵의 승무를 보았습니다. 문하의 여러 학생들이 이젠 거의 다 선생님이십니다. 객석은 거의 문하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무대가 마치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걸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잘 보셨군요. 네, 그리고 공연 초대 받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무용단의 귀귀 내려 공연을 원하시는 분 7월 3일인지 4일인지 원하는 날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초대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징을 치고 다니는 직업, 굴뚝 청소부.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에 만나기 힘든 직업이죠. 사라진 직업, 굴뚝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예전에 징을 치고 다니거나 뚫어 뚫어 이렇게 외치고 다니던 분들 바로 굴뚝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저 징만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가끔은 거기에 더해 뚫어 이렇게 외치며 다니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굴뚝이 막혔을 때 이들을 부르면 막힌 굴뚝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료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는 폐병 환자가 많았는데요. 온갖 그을음을 다 마시고 다니다 보니 직업병이 됐던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라진 직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용 읽어보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 소개된 굴뚝 청소부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가끔 포함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에 67살인 신태형 노인은 30년 동안의 굴뚝 청소부 생활을 폐병 때문에 끝냈고 3년 전에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와 약 한 첩 제대로 못 먹고 한양 누웠다가 앉았다가 하고 있다. 신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처음 서울로 올라갔을 때인 해방 직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에 징을 치고 다니며 굴뚝 청소를 하는 사람이 100명쯤은 있었다. 석탄 난로를 떼는 사무실이나 음식점이나 다방 같은 것이 많은 명동에는 새벽 4시만 넘어서면 간장장수의 장구 소리와 함께 굴뚝 청소부의 징 소리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울려 퍼졌다고 한다. 수없이 두드려대는 징이나 장구 소리 때문에 새벽잠을 설쳐야 했던 명동 사람들이 명동에

드나드는 간장 장수와 굴뚝 청소부의 수효를 제한해 달라고 시청에 진정서를 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아직도 굴뚝 일을 하고 있는 올해 59살인 신만용의 짐작에 따르면 요즘에는 굴뚝 청소부가 서울에 20명쯤이 남아있고 부산과 그 밖의 큰 지방 도시에 모두 연남은 명쯤이 남아있다. 이처럼 제법 희귀한 직종이 되어가는 굴뚝 청소는 실제로 별로 눈여겨봄직한 일이 못 된다. 다만 그 일을 하는 이들이 다른 날품파리꾼들처럼 자신이 하는 일을 외치고 다니지 않고 제법 운치 있게 징을 치고 다니는 것이 이색적일 뿐이다. 이를테면 굴뚝이나 방골에 쑤셔 하고 외치지 않아도 징만 점잖게 한번 쳐주면 그 소리를 듣고 웬만한 도회지 사람은 굴뚝 청소부가 지나가는 줄 알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굴뚝 청소부가 특별히 징을 두드리게 된 까닭에 대해서는 신노인도 신통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우리 선배들한테 들어도 징을 쳐야만 굴뚝을 쑤시는 뱁이라고만 얘기였지 뚝 부러지게 갈쳐주지는 않았어요 라고만 했다. 굴뚝 청소부가 징을 치는 유래가 분명치 않듯이 이 나라에 굴뚝 청소부가 생긴 때도 확실치 않다. 사람들이 아궁이에 푸나무를 떼서 굴뚝으로 구름과 연기를 뽑아낼 줄 알던 시절부터 굴뚝 청소는 필요했겠으나 그때부터 그것을 생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렵다. 외정 때부터 들어왔을 거요. 알았음은 그이가 한 80 됐을 터인디 나 모양으로다 폐병으로 죽은 우리 선배 김대식 씨 말이 일본 사람이 난로를 갖고 들어옴서부터 굴뚝쟁이가 생겼다대요. 그전에사 자기금 지갑금 자작으로다 사는 시상이라서 저거집 굴뚝은 저거 손으로 쓰셨대요. 양반집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돈 있는 것들은 하인배 놓아서 쓰셨지. 굴뚝 쑤시는 사람이 따로 있들 않았다더문요. 이처럼 노인의 선배는 이 땅에 난로가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굴뚝 청소부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석탄 난로가 민가에 널리 보급됨에 따라 징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해졌다. 또 한옥의 굴뚝은 별로 길지 않아 집에서 적당히 쑤실 수가 있었으나 난로의 연통은 가늘고 길어서 아무나 선뜻 손을 대려 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그것을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신노인은 고향에서 별 수입이 없어 서울로가 굴뚝 청소를 배웠고 얼마 안가 혼자 힘으로 징을 치고 다니면서 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굴뚝 청소부는 모두 시골 사람이었는데 그런 데에는 까닭이 있다. 굴뚝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줄잡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데 바로 그때가 농한기이기 때문이다. 현금을 만지기 힘든 시골 농부들이 농사를 끝내놓고 겨울 한 철을 부업 삼아 굴뚝 일을 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 사람들의 근거지는 주로 서울에 이사와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하숙을 하며 서로 친해져서 일거리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고 더 좋은 하숙을 얻어 나가기도 했다. 서울 노동자들이 마다하는 굴뚝 청소는 큰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한 노동이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는 대를 적절히 쪼개 휘일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끝에 둥근 솔을 단 솔대, 작은 솔, 정, 망치, 나사 돌리개, 펜치, 몽키 스패너, 흑손, 마대들이다. 솔대는 감아서 한쪽 어깨에 걸고 나머지 연장이 든 가방은 또 다른 어깨에 메고 징을 치며 다닌다.

징수리의 여운이 한참 가죠.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연주 호남 농악가락 들으셨습니다. 앞부분부터 징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라서 골랐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날 징을 치고 다녔던 직업 굴뚝 청소부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찾기 어려운 직업이 됐는데요. 굴뚝 청소부들이 왜 징을 치고 다녔던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간장장수는 장구를 치며 다녔다고 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에 징을 치고 다니며 굴뚝 청소를 하는 사람이 100명쯤은 있었다 했고요. 또 간장장수는 장구를 두드리며 다녔다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음식점 다방 같은 것이 많은 명동에는 새벽 4시만 넘어서면 간장장수의 장구 소리와 함께 굴뚝 청소부의 징 소리가 이골목 저골목에서 울려 퍼져서 새벽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명동 사람들은 간장장수와 굴뚝 청소부의 수효를 제안해 달라 하는 진정을 시청에 내기도 했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음이겠지만 그 시절에는 나름의 낭만이 있었던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들이 왜 장구를 치고 징을 치고 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특별한 서울 문화의 분위기를 이루었음에 분명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징을 치며 다니던 굴뚝 청소부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이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자 주셨어요. 80년대 초까지도 굴뚝 청소부 있었어요. 80년대 초쯤에 보았는데 끝에 분 모양 털솜이 달려있고 쪼개진 대나무로 말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무 떼는 구들장은 방독을 뜯어야 하는데 고래구멍이라고 했으며 저도 구들장을 뜯어서 놓아봤어요. 선친과 함께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서울에 굴뚝 청소부들이 징을 치고 다녔던 것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까만 옷을 입고 뭔가 얼굴도 시커멓고 둘러매고서 징을 치고 다닌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서 저게 뭘까 궁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초실님께서는 80년대 초까지 굴뚝 청소부를 보셨군요. 산 역사의 증인이시네요. 또 5745님께서 더위가 시작이군요.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멀리서나마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멀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잘 들리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가야금 산조 골랐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골랐는데요. 김죽파류는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인 김창조의 손녀따님 김죽파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가락을 이 할아버지 제자 한성기를 통해 전해받은 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더해서 완성한 음악입니다. 김죽파 명인이 9살 때에 할아버지가 타계하셔서 아주 어린 시절에 잠시 할아버지에게 배웠지만 마침내는 그 제자를 통해서 할아버지에게 직접 배우지 못한 가락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듣겠는데요. 양승희의 가야금, 윤윤석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양승희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오늘은 아쟁의 명인 윤윤석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윤혜성님께서 앞에서 굴뚝청소부 이야기해드렸더니 그때 찰떡장수와 메밀묵장수도 많았죠. 화장실 청소부도 있었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밤마다 외치던 찹쌀떡 장사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런 장사들에게 밤에 출출할 때 찹쌀떡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소리가 기억납니다. 제가 해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메밀묵 할 때 단 3도 음정으로 올라갔고요. 약간 꺾어서 묵 이렇게 내고 다시 단 3도 내려가서 찹쌀떡 이렇게 아주 정겹게 냈던 소리 요즘엔 듣기 어렵죠. 이 서울의 찹쌀떡 장사가 외치는 소리가 이런 음정이었는데 지방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나 궁금해지고요. 또 있다면 서울의 찹쌀떡 장사하고 같은 선율을 노래하진 않았을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또 화장실 청소부는 푸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참 오랜 시절의 이야기 나누게 되네요. 또 1007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조자룡 활 쏘는 대목입니다. 오늘 들으실 이 대목은 보성소리로 적벽가 중에 조자룡 활 쏘는 대목으로 골랐습니다. 이 대목 특유의 극적인 긴장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주로 동편소리로 많이 들려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보성소리 적벽가로 그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적벽가 중에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정권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공명이 완보로 다놓을라 분의 현자하고 단하의 교제하여 조용히 앙천암축하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쇄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서 수레방으로 깃발이 벌벌 바람을 얻은지라. 이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가는 내려 장막두록 가만 가만 남영산 내려갈 때 내 마치 오경시라 강천은 노랗

그때의 조자룡은 군사 백명을 배실고 오가우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곡명오나 그 동무 반겨뛰어 내려와 공경전 대하야 여짜오되 선생은 유방친중평화지 다녀오시니까 복명 또한 반이허적 자룡손길을 덥쑥 잡더니 현주의 제국체의 평화 나옵시면 제재한 군졸이 부사화

0: 나
1: 이때 오나라 주주나 노숙다리의 말씀 어디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융동 때의 동난풍이 어찌 있을 소냐. 노숙이 여짜 어디 공명을 잠깐 봐도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의 어찌 헌을 허우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이 말이 지든 마든 말이 맞지 못하야 일시의 동난풍이 두루루루루 주대경 단식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귀신도 난책이라. 만일 우리 두었다난 통하우 화근이라. 일찍 죽여 옳다고 서성정봉 장장을 불러도 이대로 남병산 빨리 올라가 공명을 보고 들랑 붙도 말고 대가리 목을 댕그렁 배워라. 서성정봉 양양수 장장대금을 느껴들고 피신상마하야 난병산 올라가 사내를 살펴보니 공명간대 없고 기자분 군사들만 단하에가 서있거라. 여봐라 군사야 니 공명이 어디로 가든고 저 군사 여짜오되 선생이 제지내고 바람을 얻은 우원벌이 풀고 밟은 자 요놈으로 가더니다. 옳다 그거지 공명일다. 난병사 빨리 내려 호강어구를 당도하니 은근 장파 물결이 와르르르르 둘렁둘렁 수조리 서있건 알려봐라 수조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든고 오나라 수조리 한나라 공명을 알 수 있소. 많은 유표한 일이 있소. 무슨 일이니 자일일모시 자일일모시 강하는 배인데 야냥 강수 맑은 물고기 낙든 어선 십리장강 백파상 왕래 어두운 거루선 동강의 제익탄업 자련 악십배 오상전을 야의 음상공우 가는 데인지 만단을 심으러였더니 만단을 심으러였더니 늦박이 걷던 사람 빗발도 손을 내려오니 강하는 데인데 이런 대장이 나오나니 누난 서상강 불결 같고 이너리 고무팔에 서부렁섭정 나르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흐이가이하시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살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거지 공명일다. 강대는 내려가 야바라 사공하니 네 배를 더디여 공명 담배 못

내 대가리 목을 등으로 내의 물에 붕도 들이치면 어복고원이 될 것이니 어서급히 배지라라. 사공이가 볼래요 닭강도 지르를지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유괴라 유괴라 유괴라 유괴라 살가지 떠나갈지 심리 단강 떠난 공명 담배가 붙는 그날 저희 기간은 공명선생 가지 말고 대마음으로 우리 도독 전려 공명이 하우고 자룡불러는 말이 동호구 주도독이 나를 해으려고 서성정봉 장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이럴러 이리 자룡이 말 듣고 선생은 아우 염염 마사이다 저기고는 서성정봉아 도독 살의 마음 내 힘 와랐으니 후일 보자 해보아라 우리 선생도 본제주 너희 나라 들어가기여 성공하고 오시는 니 무슨 일로 해야 하는다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양구 가치는 생각의 죽이도 나니 허련이와 내 수단이라니 보아라 전일은 못 들었나 장판교 근싸오모 맹덕팔진 반병 발공산 종목비들 전어다이리여가 조막하지려 변조 내의 그저돌이 배가치를 쓰고 배락을 박아진 대그 화살을 못 박으리라 장궁철전 대교들과 비정비빠르 흉어복실하여 하삼기도도 주고 주민기 툭터지게 족통을 깍지고 압도김이 노잔개 대특번번번이 죽여 깍빈손 졸라 때리니 반대 같은 빠른 살이 살 때 해상은 소르르르르르르르 떠들어 가 서상 단계 돛대 질끈 거꾸로 물에 퉁 또 한 개 소환 오니

0: 삼가히 가는지라. 서성정봉 혼이 없어 겁주하여 돌아와서 그 사연을 회포하니 주의 듣고 탄식어되 천지동 무신보다 주의를 내셨거든 공명을 내지 않거나 공명을 내셨거든 주의를 내지 않거나 한천하의 영웅을 이리 내 계시니 허허이로로 이었고 지리 탄식어다 아서라 조조를 먼저 치고 한나라를 후번치 어자.
1: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빈 후에 오강변으로 내려가니까 조자룡이 군사 100여 명을 데리고 선생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제갈공명은 이후에 벌어질 일을 대비해서 활을 잘 쏘는 조자룡에게 미리 대비하도록 한 거였고요. 그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적벽가 중에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보성술의 명인이시죠. 정권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주로 동편제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보성술의 그 섬세함으로 듣는 조자룡 활 쏘는 대목 오히려 특별하게 들리지 않았나 합니다. 솔개님께서 제가 들어본 활 쏘는 대목 중에 제일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도란도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오전에 듣기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남도 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으리라. 살 때 가고 젖 때 우니 그리 나니 붓대로구나. 어이타 가고 울고 그리 난 그 대를 심어 무삼할거나. 대를 안 심겠다는 그 마음 한편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최명희의 소설 혼뿔에서도 육자백이의 이 부분을 인용해서 쓰기도 했죠.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삼사는 발락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왠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계절이란 붙드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월을 남김없이 잘 보내야 7월이 또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오늘 이 6월을 시원하게 놓아주고 이젠 7월의 향기에 자리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이야기 함께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7월의 신선한 향기 머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의 향기 가득 품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풍차 건설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 바야흐로 가을이 되자 드디어 풍차가 완성되었구나. 어떤?

부와 절망이 분노로 달바꿈하여 울어보지 않는다. 동물들이 적들을 향해 공격을 하는지 오박처럼 스치는

고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농장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 풍차야 또 세우면 되지. 그까지 거 우리가 원하면 한 대여섯 개라도 세울 수 있어요. 자자 오늘 일과는 여기에서 마칠 테니 모두들 들어가 쉬세요. 풍차 재건 사업이 시작되자

덕대는 전투에서 다쳐 채 아물지도 못한 발을 질질 끌면서도 조금도 쉬는 걸 마다하고 일하였는디 구찬이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12살 덕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은퇴 전 풍차의 완공을 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겨울은 지난해만큼 추웠고 식량 배급은 반으로 준 상태였다. 시간은 흐르고 봄이 되자 암태지 네 마리가 모두 새끼를 낳아 농장엔 32마리의 어린 식구들이 불어났는디 새끼!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애써 일하던 어느 날, 덕대가 결국 쓰러졌구나. 동물들이 언덕으로 달려가니 덕대가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정신없이 누웠구나. 고봉이가 나타나 하는 말이, 덕대 동지, 이거 참 안 됐네. 갑돌 동지께서는 우리의 가정 충성스러운 일꾼의 불행에 깊은 슬픔을 표하셨소. 벌써 마을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조치를 취하셨으니 모두들 진정하고

0: 인간의 손에 덕대를 맡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병원에 데려가 잘 치료해 줄 거라 하니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덕대가 절뚝거리며 마구간으로 돌아와 근심에 차 있는 당나귀 구찬이를 보더니
1: 괜찮아. 제대로 회복만 하면 한 3년은 더살수 있겠지. 그럼 넓은 목장의 한 귀퉁이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어.
0: 다음 날 낮에 트럭 한 대가 도착하니 기다리던 덕대가 조심조심 트럭 안으로 들어가고 동물들은 덕대에게 무사히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는구나. 잘 가, 덕대야! 건강하게 돌아와야 돼! 뒤늦게 마구간에서 나온 구찬이가 트럭 옆에 쓰인 글을 읽는 뒤 가축 도살 전문? 이게 뭐시오? 이 멍청이들아, 이게 무슨 소린지 알고 인사하는 겨? 덕대를 고깃집에 팔아 넘기는 거 아뇨? 마차를 세워! 덕대야! 빨리 내려! 널 죽이러 가는 겨! 어서 내려!

세월은 흘러 노재수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돼지 을시기는 잊혀지고 진돗개 마루도 검은 말 덕대도 잊혀졌다. 갑돌이는 이제 원숙한 수태지가 되었고 고봉이는 너무 살이 쪄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새로 태어나는 동물들에게 이제 발라는 희미한 전설에 불과하였지만 농장은 더욱더 넓어졌고 풍차 또한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일터에서 돌아오던 양떼들이 무리를 지어 외치는 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그 뒤로 인간처럼 두 다리로 걷고 있는 고봉이와 갑돌이 그리고 돼지들의 긴 행렬이 보이는구나. 이때 염소 영심이가 구찬이를 슬며시 불러. 구찬아,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벽에 글이 좀 달라진 것 같아. 7계명은 예전하고 똑같은겨? 나서길 싫어하는 구찬이가 어쩐 일로 벽으로 다가가 바라보니 그곳엔 오직 하나의 계명뿐이거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날 저녁 농장 건물의 긴 식탁을 둘러싸고 여섯 명의 인간들과 고위층 돼지 여섯이 앉았는 뒤 갑돌이가 상좌에 앉았구나. 모두들 술잔을 가득 채우니 염농장 왕씨가 일어나서 갑돌 선생, 인간 돼지 여러분,

합니다. 존경하는 동물농장을 타서

할까? 바로 가장 최신의 영농 방법과 무엇보다도 엄격한 규율입니다. 이 농장이 바친 동물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가장 적게 먹고 가장

아이가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인간 돼지 여러분, 건배합시다. 동물 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갑돌이도 잔을 들더니 고귀하신 손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 돼지분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 모두가 평화롭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질서와 규율이 제일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이 농장의 동물들이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는 멍청한 습관을 가져왔는디 이는 즉각 금지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은 폐지하고 본래대로 장원농장이라 부를 것입니다. 장원농장을 위하여 건배! 창밖에서 몰래 이 광경을 쳐다보던 동물들이 웅성이기 시작한다. 돼지들의 얼굴이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무엇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다. 침침한 영심이의 눈동자가 돼지들의 이 얼굴 저 얼굴로 옮겨 다니는데 돼지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돼지로 시선을 옮겨보아도 이미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0: 자는 적이다. 내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우리 편이다.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동물은 징계에서 자지 않는다.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두 다리로 걷는 자는 적이다. 내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우리 편이다.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1: 두 다리로 걷는 자는 적이다. 내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우리 편이다.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두 다리로 걷는 자는 적이다.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두 다리로 끈을 채운 척이다. 네 다리로 꺾어 나 다리를 가진 자는 루펜이다.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동물은 침대에

0: 옛날 옛날에 임금님이 사는 경복궁 서쪽 서촌의 우대마을에 놀기 잘하고 소리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는 이들이 살고 있었겠다. 그 중에도 뛰어난 재주로 이름을 날리는 아이가 살았다는데 그의 이름이 이삼이라든가 삼삼이라든가 아 가물가물해. 그러나 저러나 본명이야 어찌됐건 사람들은 그 아이를 뭐든지 매우 잘한다 하여 어리깡대 매우시라 불렀다는구나. 매우씨의 생김새는 훤칠하니 반듯하고 소리를 냈다 하면 우렁우렁하여 퍼지는구나.
1: 얼쑤!
0: 그 재주가 제법 뛰어나니 한번 소리를 시작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치고 그놈한 대감마님도 활짝 웃음을 짓는다더라. 우대 마을에는 악기를 멋지게 연주하는 악사들도 있었으니 타야금악사, 피리악사, 대금악사, 장구악사가 바로 그들이네. 재주 많은 매우씨가 악사들과 함께 동네방네 웃음을 주니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구나. 어리깡대 매우씨와 우대패는 그렇게 탄생했다는구나. 그런데 이 재주 많은 매우씨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난 척이 좀 심하다는 것이렸다. 명창으로 이름난 어른들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건만은 인기가 높다 하여 잘난 척을 일삼으며 제 혼자 무대에서 톡톡 튀는 모양이 참으로 꼴불견이라. 함께 공연하는 우대패들의 속마음만

0: 해가 최고지. 해금도 내가 최고 최고. 내가 최고야.
1: 아이고.
0: 아. 최고. 가야금도 내가 최고지.

0: 하루는 임금님이 낭산의 행차에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떼 마을에 들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구나.
1: 듣자 하니 이곳에 유명하고 재주 많은 학사들이 있다던데 그들을 불러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면 더없이 좋을 듯하구나.
0: 예, 상감마마 그렇게 하겠나이다.
2: 덩다쿵떡! 매우씨와 우떼패가 신나게 한판 노는구나. 덩기덕덩기덕쿵떡!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 연주하려 하다. 그런데 이때! 매우씨가 앞으로 불쑥 나서서 무엇을 하려는가? 갑자기 옷걸음을 풀어 눈을 가리고 가야금을 타고 장구를 치네. 피리설을 빼어물고 난신호래노 신나게 연주를 하네. 해금화를 문지르며 온갖 동물 소리도 내는구나. 어허, 이를 어쩌나. 우떼패 연주는 매우씨의 제주에 가려 아 그대로 묻혀버리는구나. 어허, 저런 저런 저런.
0: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1: 여봐라, 모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 중에 눈을 가리고 가야금을 탄 저 아이의 재주는 가히 놀랄만하니 과연 소년명인이로구나. 귀한 재주를 지닌 저 아이에게 특별히 장원급 제자들에게 내리는 어사화와 의복을 내리겠노라.
0: 모두가 상을 받았으니 우떼패 학사들이 기뻐할 만도 하건만. 매우씨가 약속도 없이 홀로 톡톡 튀니 우떼패 학사들이 그동안 밀렸던 분풀이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다 떠나고 마는구나. 이 정도면 매우씨의 잘난 척도 좀 찾아들만 하건만. 매우씨의 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어허, 이를 어쩔꼬? 이때 저 높은 곳에서 매우씨의 거동을 일일이 살펴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능의 신 장부씨였다. 매우씨의 잘난 척을 어찌할꼬? 명인으로 키워보려 남다른 재주를 준 것인데 저러다간 명인이 되기는커녕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건만 제 재주만 믿고 저렇듯이 교만하게 행동하니 두고 볼 수 없는 일. 장부 씨가 늙은 떠돌이 약사로 변신하여 매우 씨를 찾아가니 매우 씨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덩다다쿵떡. 이보게, 자네가 그 유명한 어리광대 매우씨인가? 낡은 차림의 노인이 말을 걸자 매우씨는 곧방귀를 뀌는구나. 내가 소리를 좋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명인 명착을 만나러 다니는 길일세. 잠깐이라도 자네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겠나?
3: 제가 좀 바빠서 목 관리를 하느라 아무 때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0: 허허, 그런가? 그럼 자네 악기나 한 번씩 만져보게 해주게. 그 부탁은 들어주겠지?
1: 장부 씨가 악기를 하나씩 만지니 이게 웬일인가? 악기에서 소리가 다 빠져나가는구나.
0: 내 재주만 믿고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니 어디 한번 소리 없이 살아보려구나.

0: 무시는 매우씨의 소리마저 거두어 하늘로 돌아가 버리는데. 소리도 잃고 악기도 잃은 매우씨. 눈물로 밤을 지새는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는 소용없고 재주를 모두 잃었으니 살 길마저 막막하네. 어릴 적 노래를 배웠던 스승님을 찾아왔지만 빈집에는 먼지만 가득하구나.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봐도 막막하네. 소리 없는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간단 말이지? 야단쳐줄 스승님도 가르쳐줄 스승님도 없으니 매우씨 제발로 소리벽장에 걸어들어가 흘리는 이 눈물뿐이라. 악사님들 잘못했소.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나보. 다시 소리만 찾게 된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지나건만 매우씨의 한숨은 멈출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소리벽장을 두드리니 벼락 같은 소리가 나는데. 덩다다둥다궁 덩다다둥다궁 쿵덩궁 덩다다둥다궁 영락없는 장구 소리였다. 매우씨가 오랜만에 장단놀이에 푹 빠져 신나게 놀던 차에 때마침 우때 배악사들이 소리벽장 앞을 지나는구나. 장단소리를 들으니 매우씨 이래로 그런 흥겨운 리듬을 잘 치는 사람은 처음이라.
1: 벽장 안에 누가 있어? 장단을 잘 치는구려. 나와서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0: 미안한 마음이 굴뚝 같고 벽장에 숨어 지내 행색도 걱정이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중에 우때 배악사들이 앞다투어 벽장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어허 이게 웬일이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매우씨가 아니더냐.

매우 씨의 진심에 막혔던 소리가 터져 나오니 이보다 더 좋을 소냐. 장부 씨도 매우 씨의 변한 모습에 감동하여 빼앗았던 재주를 모두 다시 돌려주니 우때 폐악사들의 얼었던 마음까지도 한순간에 스르르르

영웅열사와 절대가인 삼견알제 강산정기를 타고 나는 뒤 군산만학 부형문의 왕소군이 삼견하고 금강하리 아미수의 설도문군 탄생이라. 우리나라 호남 좌도 남은 분한 동으로 지리산 서으로 적성강 산수 정기열이어서 춘향이가 삼겼겄다. 숙종대왕 집이 초에 서울 삼청동 사는 이한림이 계시되 세대 자명지 조기요 국가의 충신지 후에라. 상감께서 충의록을 보시고 이생원을 돌령참봉 출육시켜 과천현감 두어도목 지낸 후 남원 부사로 제수하시니 도임한지 수상만에 백성에게 선치하사 거리거리 선정비오 곳곳마다 칭송가라. 그 사또자제 한 분을 만득으로 두었으되 용몽을 얻어 낳은 고로 이름을 꿈몽자 용룡자 몽룡이라 지었겄다. 부친 따라 고래 와서 책실에서 공부할지 때마침 5월 단오절이라 일기 화창허니 남은 산세 구경차로 방자를 불러 물으시겄다. 이에 방자야, 이 너희 고래 볼만한 성지 강산이 어디 어디 있느냐?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성지 찾아 묻으실라요.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하제일 명성지 도처마다 글귀로다. 내 이럴 게 들어봐라. 기산영수별건군 소부허유 놀고 척벽강추에 아울어 소여첨도 누르고 제석강병월제이적성이도 누랐고 등왕각 봉왕대 대동한 호엽사로 동은 도리 편시 춘댄들어이거송 할거나 잔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 분부 그리하옵시니 낱낱이 요줄이다. 동문 밖 나가면 금수청풍호

지쳐요.

总

없어서. 네 말을 듣더라도 광할로가 제일 좋을 듯하니 광할로 구경 가게 나고 한 장 속히 기어 사또님 모르시게 산문 밖에 대령하여라. 이 방자 분부 듣고 나귀 한 장 짓는다. 혼연자공 산월편 호간 금처황금늑 청홍사고원 굴레 상몸 물려 덕벅 따라 앞뒤 흘저릴 끝매 칭칭달해 군입등야 호피도 덤에 좋다. 도련님 호사 걸치 옥골선 부고운 얼굴 분세수 정리하야 긴 머리 곱겠다 값싸댕겨 드렸네. 선천 동우주 겹저우리 당무시 삼진바지 세같은 무원발 극상시 모구부선제여 땀수갑사로 다님매 지난 무시의 동행년 쌍문초 겹동우세 정용주마도복방 저 당분 앞뒤 맺네 합사복근 만속당해 남유등선 듯 올라들을 싸고 간예롱 재금당선 저르르 피어지르 광으르 광으리구니 아릴 없는 선동이라 관도상남 너른 길 보아그 따른 뜻걸 강풍요차서 펄펄 보화염염 붉은 꽃보리 항풍 똑 떨어져 상옥지 별이 되 맑고 걸음걸음의 생향이랑

풍채로다 호거그리고 나간다. 도련님 나고 내려 풀띠 끼고 사면 경치를 살펴보신 한 뒤

죄난 이유

방할로도 좋거니와

좋다 좋다 호남 제일 누라 하겠다. 때는 천중지 가절이요 또한 이러한 성지 좋은데 술이 없어 되겠느냐? 술상 가져오너라. 술상 놓고 이삼배 자시더니 취흥이 도도하여 그란 술을 지어 읊어쓰되 춘향 상봉헐 그리였다. 교묘!

글지어 읊은 후에 다시 일어 배우할지 언제었다 일어나 두루 두루 거닐며 팔도강산 도대경계 순고바해야린다 양성연변용형수 대하동

영유가 뒤로 난 부릉도원 흰백자 붉은 홍은 수글수글 꽃피고 붉은단 푸른 정은 꼬물꼬물이 단정이라

인당와 주말같은 계집바위를 한포를 세운다 운다 당장 재성 끊어줄 이러려진 벽도 가게 칭칭감은 메고 섬섬옥속 바뚜뚜로 양근의 줄을 갈라냐고 서뚜 올라 발굴러 한 번을 툭

0: 주연님 살펴보시더니 마음이 으시 머리 그으시 쫓빛 아니 방방 흉흉이 답답 금솜 날솜 꼼짝 달싹 무더운 눈을 번이 뜨고 방야를 푸르는데 도련님이 혼은 벌써 춘향에게 가서 있고 등신만 서서 정신없이 방자를 부르겄다. 예, 방자야, 방자야. 이 저거 저건 너 장님 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하는 저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이 도련님이 춘향 보고 넋나간 줄 벌써 알고 시치미를 뚝 따고 하는 말이 아, 뭘 보시고 그러십니까?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만치 와서 내 부채발로 봐라. 부채발로 아니라 미령님 발로 봐도 안 보입니다요. 너 건너가서 좀 보고 오느라 답답하구나.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 소인 다녀왔습니다. 그건 무엇이더냐? 다른 무엇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달 춘향이라 하옵난디 제본심 도구하야 기생꾸실 마다하고 대피놓고 물러나와 백과 춘협어 긁기나 생각하옵난디 오날이 마침 5월 단오절이라 몸종 향단이를 다리고 추천하러 나온 줄로 아려. 그게 기생의 자식이란 말이냐? 그 일 잘 되었구나. 예, 방자야. 너 건너가서 내 말 전하고 불러오너라. 아, 도련님, 그건 안 됩니다. 어찌서 안 된단 말이냐? 안 될 내력을 소인이 여쭙지요. 춘향의 설부하여 남방의 유명하와 감사병사 목포사 군수현남 관장님네 무수의 보량허대 장검 그세과 이도의 문장이명 대상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조령을 흉중에 다가 품었고 천하지 철세기 온반구자 중 군자 없고 어미는 기생이나 근본이 양반이라 황송은 말삼으로 과연 호라챙기 어렵습니다.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인이 천만 말고 불러오너라. 이 방자 분보도 없고 준양부로로 건너간다. 처방자 연이봉지 눌러쓰고 중중거리고 건너갈지 조약돌 석복주여 양주완지 역객거리 툭저후여 전하려보고 서황구 유지연의 편지전턴 정조같이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추천하는 곳 바드드드드 달려들어 안하였다 춘향아
1: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하마터면 낙상을

뻔했다. 허허, 시집도 안 간 가시네가 낙태했다네. 아니, 내가 낙상이라 했지 언제 낙태라고 하더냐? 하하하, 그건 잠시 농담이고, 여보게 춘향이 딱 큰 일이 있어 왔네.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사또자지 도련님이 광안로 구경 나오셨다가 아 자네 추천하는 곳을 보고 불러오라 하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같이 가세. 공부하시는 책방 도련님이 나를 웃지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행이니 총질이세 열씩 가듯 초랑주랑 까바쳤지? 허, 제 행실 그런 줄은 모르고 나보고 일러바쳤다고? 아니, 내 행신 그런 게 뭐란 말이냐? 그럼 네 행신 그런 내력을 내 이를 테니 들어봐라. 그런 내력을 들어를 보아라. 에 그런 내력을 내 들어보아. 개지 뭐 행실로서 여봐라 초절을 허량이면은 내지 후원에 나 그네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헌데서 흔히 뜨는 것이 옳지 방한로 보지 않고 꼬한 이곳을 돈지 걸면

둘러 한 가지는 째려지고 또 한 가지 범퍼져 방풍이 불면 늘 오저로 줄 춤을 출제 했으니

0: 마시오. 너를 불도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 못 가겠다.
1: 아니 양반이 부른디 천년이 못 간다고?
0: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흥, 너도 회동 성찬판의 기출이니 양반 아닌 것은 아니로되 너는 철룸발이 양반이니 너서 건너가자. 양반이든 아니든 나는 못 가. 여보게 춘향이, 오늘 이 기회가 시오시오 부재내라. 우리 사또자제 도련님은 얼굴이 관옥이오, 풍채는 두목지오, 문장은 이태백, 필법은 와인이라. 세대 중요 대가로서 가세난 장한 갑부라. 안단편을 얻을지만 이런 서울 남편을 얻지 시골 남편 얻을 텐가?
2: 아니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이 다르단 말이냐?
1: 다르고 말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서울 산세 시골 산세 다 다르니라. 그러니 산세 따라서 사람도 타고 나는 법이여.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0: 경상도 산세 난 산이 홍장하게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게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 난 산이 순순하게로 사람이 나면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도 보면 저는 무교롭고 배운 데서 따 삼각산 세 가지 복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동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와 거기로 들면 벼락지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지 헌데 경주판서가 통성삼촌이요. 부원군 대감이 당신 부삼촌이라 시직 너무 무서우르시네. 또를 불러가니 오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먹은 우물 올려보다가 난장 줄이 때 형론의 방맹에 마주 대방대그로 학춤을 출제 굵은백으로 재고 잠피어 세러지 얼개미 책공개 증가리세도 그저 살살 돼지 올때거든.

마라 떨떠리고 내가 돌아간다. 이렇듯 돌아서는데 춘향은 얼굴을 들어 누각을 살펴보니 늠름하게 서 있는 도련님이 군자의 거동이요 맑은 기운이 사람 옥에 쏘이치니 열사의 기상이라. 방자를 다시 불러 방자야 글쎄 존귀하신 도련님이 나를 부르시니 황송하나 여자의 염치에 차마 못 가겠다. 너 도련님께 여쭙기를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이 말만 전하여라. 방자 돌아오니 도련님 보시고 이놈 어찌 너 혼자 오느냐. 혼자고 무엇이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니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 춘향이가 도련님 보고 숭언숭언 다 봅디다. 무엇이라고 보더냐. 안수해 접수와 해수혈이라고 하옵디다. 그래 그 일 잘 되었다. 예 방자야. 예 너 춘향 집을 아느냐. 예 아옵니다. 그 날더러 찾아오라는 뜻이다. 네 춘향 집을 일러라. 예 방자가 손을 들어 춘향 집을 가르치는 뒤

유사 무사 향유사요 들쭉즉변 전나무난 휘회청청 얼그러져서 탄장 밖그 소서있고 수상 정화기상은 모란 저의 영영산홍이 접차

0: 도련님 글씨부터 구경해 놓듯이 없고 흘리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이 잠깐 다녀 내가 비온 후 점심상을 받았건만 밥먹기도 생각 없어 책방으로 돌아와 옷을 벗어 그 얼굴 침금에 베껴놓니 몸은 광알로 앉은 듯 뚫은 서전지 춘향을 내가 난 듯 눈 감으면 곁에 있고 눈만 뜨면 겉옷 없다 도련님 어린 춘장 다 끌어주고 아이고 나 못 살겠네
1: 도련님 실성 발광이 되니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놀이글로 벌쩍벌쩍 뛰어 읽난디 맹자여

좋다. 송죽이 울미러고 장원이 정결하니 예의지 절개로다. 방자야, 이 책실로 돌아가자.

헌묘제지 오지선이니라 바상우봉한 시건이 도주성모촌이라 7월 유와 허든 9월 수이로다 천고 1월 명이요 지우초목생이라 가야거교 당자 듣다 도련님 이게 웬야단이시오 아 도련님이 글 날리럴 꿈이시오 글 전을 보시오 이 자식아 듣기 싫다 주역을 드려라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추정코 내코 한티 되면 좋고 좋고 방자 듣다 도련님 그게 무슨 책이오 이게 주역이다 그 어디 주역이오 코 책이지 그 책 속에 코 많소 그 흔한 코 밑에 소인 코도 넣어주시오 이놈아 네 코는 상놈의 코라 여기 범치 못한다 사략을 읽어보자 태고라 전왕씨는 쑥떡으로 왕옷이다 방자의 없어 아참 태고라 전왕씨가 이 목떡으로 왕옷인단 말은 들었어도 쑥떡으로 왕옷인단 말씀은 금시초문이오 네 무식한 놈이 알겠느냐 태고라 천왕씨가 1만 8천 세의 나이 오직 많으시냐 말년에 낙지하사 목떡은 못 자시고 물씬물씬한 쑥떡을 원하시기로 관악에서 공론하고 사략판을 고쳤기로 각도 가급 향교에 통문났느니라 이글도 정신없어 못 읽었다 국지국지건 천자를 내려라 하나천 따지 허허 우리 도련님 야단 났네 아 양반댁 도련님은 치된다더만 우리 댁 도련님은 내려드시오 우려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칠서의 본문이라 천자 뒤풀이 하는 것을 뜻을 알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네 이럴 테니 들어보아라 제아시오 생천원이 부른 행사시 유효비창한 알천 죽시생지하여 금혹수화를 맡았으니 양생반물 따리 유현미명 흑적생 북방현무가 무련

들왕을 치고 연대고 흥망성쇠 왕굴의 음지조 우주홍속 기재주여건 홍범이 우주

주와 그치랑 요순상당장 알세워 주련이를 아린 억조 장생

호일 쪼진 체국이 울채 이십팔소 안도낙서 지그루 전강피올진 가리언금야 속창가라 원랑금지인찰소 절대가인 조근 풍준다올준주벌일열 의희 올색 삼경여우 덤덤우정외대풀장 부계공명 꿈밖이라 포익한사 잘한 인생이 유수간 타세우리 지흘로 올래 담방 전례 본모지지 춘가하래도 웃어 공부자의 착한 도덕 이왕지서가랑 성풍의 소설 추수방지 종무기 황낙하을초 백발이 장짜고 어둠면 손주허

깨우르려 철렁한 조은 태도 일성 모아두나무려

세월해 세 조강지 천원 박대 못하는 대전 동편어 법중률 준양과 날과 단둘이 간주 법중유자로 놀아보자 이래 한참 일고 가더니 만원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준양 보고지고 추천하던 그 맵시를 어서 어서 보고지고 사또 들으시고 놀래시오 이러느라 이 책방에서 응당 날만한 글소리는 아니나고 어느 놈이 생침을 맞느냐 소나기 힘센 놈에게 신다리뼈를 주물르느냐 웬 소리가 요란하며 보고지거 소리가 웬일인고 사실하여 아뢰어라 통인이 책방을 나와 휴 도련님은 무엇을 그리 보고지고 소리를 질러새끼에 사또 들으시고 놀래시어 알아오라 야단이 났소 도련님이 듣더니 야속한 일이로다 다른 집 노인네는 이름증도 계시다더구만 우리 집 노인네는 늙어가실수록 귀가 박단 말이야 예 큰일 났구나 이런 때는 거짓말이 약이니라 내가 논어를 읽다가 차허라 오소야 몽불견 주공이란 대문을 보다 나도 주공을 보아지다 흥취로 소리가 높았습니다 하고 여쭈어라 토인이 사또 전에 그대로 여쭈었겄다 사또 들으시고 공부하는데 취미를 꼭 붙인 듯 싶어 자랑을 허시량으로

책방의 목낭청을 정했겄다. 낭청이 사또 턱 밑에 바싹 꿇어 앉으며 불러 계시오니까 자네 듣게. 들으라니 듣지요. 키트허거든 키트가지요. 건묘하여 건묘하지요. 재주가 월등이요. 재주가 절등이지요. 자네 네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저리 잘하나. 아 사또님께서는 누구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 우리 몽룡이 말이야. 아 사또님이 몽룡이라 말씀이면 나도 몽룡이 말이죠. 이렇듯 자랑이 낭자할지 그렁저렁 15일이 되니 춘향집 가고 싶은 마음 일각이 여삼추라. 유코 대령소리

말지. 정조가 편지 보고 주문한가 요즘 찾던 찾음 알지. 춘향 운전 탐노하여 대문 안을 들어서 좌우로 살펴보니 동편에 그런 종님이요 그 앞에 현당 있고 현당가에 벽우동은 정풍에 건듭 맑은 예설에 똑따라지니 점든 허기를 댈게요 탈수여 허물 허두라고 한날에는 살이 오고

청삽살이 쿵쾅 짓고 쫓아오라오니 건넌 방 춘향 부친 개를 쫓으면 나오는구나. 저게야 짓지 마라. 콩산에 잠긴 달 보고 짓느냐. 망월 표근이라더니 너를 두고 하는 말이로다. 달도 밝고 달도 밝다. 그 양청전 밝은 달, 대당년의 밝은 달. 나도 당년 소시때론 남은 꼬리수이 흐르기를 얼매 월매고였더니 세월이 지르고 하여 춘하녹을 다 되었다. 늙어지니 하리롭네. 방자 슈 하고 달려드니 춘향목 깜짝 놀래. 슈라니 웬놈이냐? 어? 이 밤에 웬놈이요? 방자 올시다. 방자만 이놈.

내 집에 웬일이냐? 아, 사또자제 도련님 모시고 왔는데 아, 세수 없이 왜 이렇게 떠드시오? 아이고 이 자식아. 아 그러면 진즉 말을 할 것이지. 도련님 누지의 왕님 하시기는 천만 이유로 소이다.

알심 있는 춘향모 도련님 말문을 열리난디 귀중하신 도련님이 누지에 오셨는디 무엇을 대

아니면 청춘 백발 두 목숨이 사생이 거룩하니 그런 말씀 한마 없이고

미녀한 디노솔 생은 시뇨솔련 33천 천공 3제 28숭 지궁 3제 동서남북 48방 천지사방의 조립 3제 이영만리의 영마 3제 거리로중 낙상 3제 천리타야

동로 삼재 홀로 단식고 난 삼재 왕래 출입 부정 삼재 인간 상봉 이별 삼재 형제지간 상충 삼재 부부지간은 원진 삼재 혼인정사 주당삼재 상부하여 과숙삼재 상처하니 고진삼재 자녀출산에 삼신삼재 평생다병 육해삼재 일신주

산팔목으로 받쳐놓고 남방병정 들어가서 저 개동자를 불러내어 적용소를 빌어다가 이칠화로 다 받쳐놓고 서방

건명 이대까주 금일금차 지극정성 발언으로 삼재 반란 우한질구는 영이 소멸하고 동서남북 48방 왕래 출입에 상봉 길경하고 불봉 재앙하며 제수대통 운수대길 학업자 학업성취 사업자 사업성취 사대강건 육군청정 심중소구 여유엄만 성취지 발언이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원만하다라는 말이 있죠. 한자로는 둥글 원, 찰만자를 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성격이 모난 데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라는 뜻, 또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는 뜻,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다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원만하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일상이 늘 그렇게 둥글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뾰족해지는 날도 있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만하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은 둥글게 돌아갈 길을 찾아보는 마음, 그런 자세에 가까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더위도 깊어지고 장마도 오가고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일상만큼은 최대한 원만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 휘모리 잡가 비단 타령입니다. 소리의 임정란, 장구의 이윤경입니다.

발명주 세명주 내주 포주 합사주 분주 수주 알랑주 은주 생주 삼동주 남방사주 자원주 피치고운 팔랑주 세기주

왼손 시면 좋은 양태문 봉호 사면 세양사 길상사 여의사 도리불수 불갑사 강생초 진라사 을라사면 운조사 별문관사 진관사 모사교사 월라사 비사주사 나통사 진공단 목공단 진궁초 목궁초 진숙소 목숙소 진법단 목법단 진교직 목교직 모직 나직 사롱직 당목광목 옥당목 일목진목 서양목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임정란, 장구의 이윤경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원만하다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모난 데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그 뜻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모습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이 매일매일 원만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하다는 건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태도에 가까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평소엔 그냥 넘길 일도 괜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가 옳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 상대에게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한번 더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7월도 원만하게 흘러가길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령산 듣겠습니다. 단소의 조성래, 양금의 조유회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국악방송이 오랜 시간 공들여 기록한 새 음원 시리즈 속 보물 같은 곡들을 엄선하여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6년 제작된 오지영의 가야금 명창이고요. 함께 감상할 곡은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고고천변에서 관대장작까지입니다. 수군가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려는 자라와 꽤 많은 토끼가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 들으실 고고천변은 별주부 자라가 처음 육지에 올라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중중보리 장단의 경쾌한 흐름을 따라 푸른 산과 맑은 물, 꽃과 새가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요. 이어지는 관대장자는 수궁을 무사히 빠져나온 토끼가 자라를 향해 마음껏 큰 소리를 치는 대목인데요. 위기를

0: 슬기롭게 벗어난 토끼의 재치와 유쾌한 기운이 통쾌하게 살아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들려줄 오지영은 젊은 가야금 병창 명인으로 2014년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럼 오지영의 가야금 병창, 이용구의 대금, 이태백의 장단으로 듣겠습니다. 수군가 가운데 고고천변에서 관대장자까지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1: 그때여 용왕이 우연 특병하여 명이 다려무는 헌즉 토끼의 간이약이 된다기로 수궁 충신 별주부를 보내어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 명을 내렸겄다. 그때여 별주부는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오는디 수정 문박성 나선이 경치가 전혀 좋던 것이었다.

이렇듯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가진 고생 끝에 토끼를 만났겄다. 그 꽤 많은 토끼를 꼬여 수궁에 들어가서 용왕 앞에 배를 꼭 따이게 되었는디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 나오는디 자라 등 옆에서 나오던 것이었다.

이렇듯 토끼가 수변을 당도하여 당장 뛰어내려 쓰더니 이놈이 자라를 보고 욕을 드립디 퍼붓고 달아나는 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저.

이렇듯 토끼가 수변으로 깡짱깡짱 뛰어나오더니 이놈이 수궁에서 살아나왔대서 귀를 털고 발을 떨며 왠갓 방정을 한번 떨어보는디.

판소리의 재미와 가야금 병창의 섬세한 멋을 한자리에서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군가 가운데 고고천변에서 관대장자까지 11분여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이충선 해금 경기 대풍류 긴연불에서 당하까지입니다. 해금의 이승희, 장구의 손정진, 타악의 방지원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이충선 해금 경기 대풍류 긴 연불에서 당악까지 들으셨습니다. 해금의 이승희, 장구의 손정진, 타악의 방지원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회를 시켜 먹으면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나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면 내일 먹어도 괜찮을까? 특히 연어처럼 양이 넉넉한 회는 한 번에 다 드시지 못할 때가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회는 대표적인 생식식품이라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회는 가능한 구입한 당일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손질된 회는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상태 변화가 시작되고 세균이 자랄 가능성도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둔 뒤 다음날 그대로 드시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온에 오래 둔 적이 있거나 날씨가 더운 시기였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회가 남았다면 그냥 생으로 두기보다는 양

관념에 재워두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어장은 간장을 기본으로 설탕이나 마늘, 고추 등을 넣은 양념에 연어를 담가 냉장 보관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나 맛의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양념에 재웠더라도 다음날 안에는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냄새가 시큼하게 나거나 표면이 미끈거리거나 색이 탁하게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회는 남겼을 때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당일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제주도 서우제 소리 듣습니다. 소리의 김영순 외 여러분입니다.

들으신 곡은 제주도 서우젯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김영순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인데요. 남창가곡 개면조 두고 악양루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이호규입니다.

남창가곡 개면조 두고 악양루의 일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소리의 이호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 행복한 어린 왕자 듣겠습니다. 연주의 놀이터입니다.

0: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북 괴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결고추와 김장 문화로 잘 알려진 괴산군이 이번에는 빨간색을 테마로 한 관광택시를 시범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더 레드입니다. 괴산군은 그동안 고추축제와 김장축제, 빨간맛 페스티벌처럼 지역의 대표 농산물 색깔을 살린 행사들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괴산의 자연과 농특산물을 조금 더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택시에도 빨간색 이미지를 입혔습니다. 더 레드는 모두 5대가 운행되고 4시간, 6시간, 8시간 코스 가운데 원하는 시간과 코스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용료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시간당 2만 원이고요. 괴산군이 요금의 40%를 지원합니다. 또 탑승 인원에 따라 2만 원에서 3만 원의 로컬 푸드 모바일 할인 쿠폰도 제공됩니다.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옥폭포와 산막이 옛길, 화양구곡을 돌아보는 괴산 쉼표 코스가 있고요. 또 연풍성지와 충북 아쿠아리움, 괴산 생태뮤지엄, 문광 저수지를 둘러보는 괴산 한바퀴 코스도 있습니다. 예약은 티머니 고와 코레일 톡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는데요. 차 없이 괴산을 찾는 분들이나 가족끼리 편하게 여행하고 싶은 분들께 참 반가운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 흥보가중 화초장 타령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난초, 북의 김영석입니다.
1: 떨떨거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흥보가 화를 내며 어허, 풍화 때 발가락 물렸네. 너 이놈, 너 내가 큰 놈 너 마누라들 이렇게 하라고 너 시켰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그건 그래 두고 흥보야, 척해진 못 쓰겄다. 내 쌀아, 내가 이쁜 놈으로 세장가 보내주마. 그건 그래 두고 흥보야, 네가 요새 밤이슬을 맞은다면서? 아이고 형님, 밤이슬이 뭡니까? 야 이놈아, 도적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선양세 시키지 않는 도둑질을 제가 어찌했단 말씀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오영무 출사가 너를 잡으려고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 내가 네 형인디 너 잡아간 꼴 보겄더냐? 그 사람들 따져 보내느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그 사람 또 너를 잡으려고 우리 집을 찾아올 것이오. 그러니 너그 처자 권석들을 데리고 저 우주 압록강을 건너 한국 상해를 들어가서 10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에다 손을 대면 네 아들놈이다. 아이고 형님,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그럼 네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 형님 제 얘기를

0: 들어보지요. 형님 설아를 떠나 그니 살아갈게.
1: 아.
0: 먹을 것은 없어 죽기로 작정하고 우르물을 적에 대사가 하나 찾아왔지요. 대사가 찾아왔어? 그래서 대사가 집터 하나를 잡아주길래 그니 살아갈게. 제비가 날아왔지요. 제비가 날아왔어? 그래서 제비가 날아와서 알을 까 새끼를 낳아서 날개 공부 힘쓰다가 툭 떨어져 다리가 작심분질러졌지요. 당사실을 얻어 명태 껍질로 창창 동여 제집에 올려놓으니 그 제비 죽지 않고 그 이듬해 강남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박씨를 하나 물어왔죠. 박씨를 물어왔어?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크게 세 덩이가 열렸지요.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은 없어 박 속이나 끓여 먹을까 보고 한 통을 탁 탐게 쌀과 돈이 나오고 박통 속에서 또 한 통을 탐게 비단이 나오고 또 한 통을 탐까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흥보야, 그 부자 되기 천하 쉽구나.
1: 암만.
0: 너는 제비다리 하나 분질러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디 그 흔한 놈 제비다리 한 대게 똑깍똑깍똑깍똑깍 분질렀으면 천하 거부가 되겠구나.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랑 저거 무엇이냐?
1: 아만.
0: 형님, 저거 화초장이 옷이다.
1: 시고.
0: 화초장?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금보화가 가득 들었지요. 흥보야, 저거 날 돌아. 아이고, 그런데도 형님 드리려고 못 끼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지금 있게 말이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흥보야, 너 형제 윤기 아냐? 형제 윤기란 게 무엇인고 하면 가령 내가 어디 가서 죽을 때가 있으면은 네가 대신 가서 죽고 또 네가 어디 가서 죽을 때가 있으면은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어찌 그런고 하면 나는 장손이라 선영을 모셔야 한다 이 말이여. 흥보야, 나 건너갈란다. 가서 제비다리 분질러야 쓰겠다.
1: 아만.
0: 아이고 형님, 지금이 어느 다른데 제비가 있단 말이오. 내년 춘사머리나 돼야 되겠다.
1: 아만.
0: 흥보야, 저 멜빵해라. 나 건너갈란다. 아이고 형님,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 지호 보내지요.
1: 아이고.
0: 멋이 어째? 나 건너가면 그 속에 있는 은금 보화 다 빼버리고 빈 껍데기만 보내려고 그러지? 아이, 이런 도둑놈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한단 말이오. 나 본연의 멜빵혀. 그럼 멜빵하지요. 이때야 놀보가 이 짐이 흐는 놈이라 하초장 노래를 외우면서 건너가는디.

0: 무엇이여?
1: 좋다.
0: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여?
1: 좋지.
0: 천재야.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이난초, 북의 김영석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우리 음악. 이번에는 이민영 외 여러분이 연주한 유대봉류 가야금 입체 산조입니다. 산조는 보통 한 명의 연주자가 짜인 가락을 풀어내는 음악인데요. 입체 산조는 연주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의 가락을 보완하고 주고받으며 연주합니다. 가야금 산조 이중주라고도 불리는 만큼 함께 어우러지는 가락과 중간중간 펼쳐지는 독주가 색다른 재미를 더합니다. 유대봉류 가야금 입체 산조 연주의 이민영 외 여러분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대복류 가야금 입체 산조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이민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이어드리죠. 미린에 듣겠습니다.

0: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예전엔 너무 흔해서 밥상 옆에 툭 놓여있던 게 있습니다. 조금 못생겨도 맛만 좋으면 됐고 한 바구니 사다 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나눠 먹던 것. 바로 노랗고 달큰한 여름 과일 참외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외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찬물에 담가둔 참외 몇 개, 마당 수도가에서 팍팍 씻어 식칼로 쓱쓱 깎아내던 노란 껍질, 씨를 발라내는 집도 있었고 씻재 개의치 않고 와작와작 먹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전부터 여름에는 참외가 참 흔했습니다. 귀하게 먹는 과일이라기보다 장바구니에 넉넉히 담아와서 밥 먹고 하나, 마루에 앉아 또 하나, 이웃 오면 또 하나, 시도 때도 없이 깎아내는 과일이었죠. 1900년대 초반 어느 기록에는 조선 사람들이 한 해 중 가장 즐기고 양껏 먹는 것이 참외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절이 되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값도 비교적 만만해서 입도 즐겁고 배도 든든하게 해주는 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참외가 요즘 새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요, 참외 또는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산 참외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막내 같던 과일이 어느 날 국제 무대에 나가 박수를 받고 있는 셈인데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귀한 줄 몰랐던 것, 흔하다고 여겼지만 알고 보면 오래된 역사와 농부들의 손길, 품종 개량의 시간이 쌓여있던 것, 그 노란 참외 한 알 속에 담긴 이야기들, 음악 한 곡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들으실 곡은요, 전라도 담양 둥글둥글 수박사고입니다. 소리의 김성래입니다.
1: 둥글둥글 수박사고, 노랑노랑 참외사고, 아차학관박 잊었구야, 한모팅이 돌아오다 생각하니, 우리 댁 서방님 초아허신 청두복승 잃었구나. 또다시 돌아가서 청두복승 사음식에는 사여당고 집이라근 열두 대문 안에 들어서니, 어느 때는 비남 없지 알았더니 이내 양손 떨쳐들고 소멀질이 돌아오니, 기상의 첩을 포를 긋고 남보디기 등불아가네. 내가 사람 벗어를 고 한강수라 지품물에 소리 없고 자추 없지 죽을라고 길심하고 한강수라 지품물에.

0: 들어가니 억지로야 죽을라니 이내 내가 못 죽겠고 해나침은 죽을까 하고 일락서산 해지기만 개만 쳐다 보고 안 갔으니 일락서산 해가 지길래 이내 치매를 물음하고 죽을라고 길쌤이여 앉았으니 우리 댁 서방님 어쩌나 아르시고 애씨 같은 포신발로 두주흙을 물끈지고 천둥만 둥 쫓아와서 이내 포를 흐트러졌고 가세가세 지비를 와세 띠기에다 평경 달고 열두 대면 붙이놓고 무시스러 죽을랑가 동네 처분 임시사랑 기상의 처분 혼탁사랑 자네 사랑은 퉁득사랑 무시스러 죽을랑가 가세가세 어서가세 두줌허거 흐트러졌고 일어나쳐 어서가자 사정하니 아이 죽고 따라와서 본인께로 동네 첩도 떨어지고 기상첩도 떨어지고 자네 부모 희락받고 우리 부모 길단받고 중책 놓고 중날받으 상책 놓고 상날받으 백년 해루고 은양매진 우리 부부 그렇다고 죽으면은 쓸 것인가.
1: 네, 구수한 느낌의 전라도 담양 둥글둥글 수박사고였습니다. 소리의 김성래였습니다. 오늘은 참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참외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던 과일입니다. 삼국시대 무렵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옛 참외는 요즘 참외처럼 달고 아삭하고 오래 보관하기 쉬운 과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50년대 이후 일본에서 들어온 은천 계통의 참외가 우리 농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품종은 일찍 수확할 수 있고 당도도 좋아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후 우리 농가와 종묘 회사들이 꾸준히 품종을 개량하면서 더 달고 더 아삭하고 더 보기 좋은 오늘날의 노란 참외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참외는 우리 땅에서 우리 입맛에 맞게 오랜 시간 다듬어진 결과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정작 우리가 품종을 들여온 일본에서는 이후 멜론 중심으로 과일 시장이 바뀌면서 참외 재배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는 참외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본에서 이제 한국산 참외가 참외, 코리안 멜론 이런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 1인 가구가 먹기 좋고 또 고가의 멜론보다 가격 부담이 적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한국산 참외는 일본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되기도 했답니다. 참외에 들어있는 가바 성분이 일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란 껍질을 깎으면 하얀 속살이 나오고요. 달고 시원한 과즙이 퍼지는 맛. 여름의 더위를 잠깐 잊게 해주던 그 맛. 그랬던 참외가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트나 시장에서 참외를 보신다면 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야, 너 출세했다더라. 이런 한마디가 나오죠.

소세원의 사계 여름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지혜리, 장구의 김웅식이었습니다. 오늘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던 그렇지만 이제는 세계로 쭉쭉 뻗어가고 있는 참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해 랩소디입니다. 연주의 앙상블 신화위입니다. 동해안에서 연주되는 자진무리와 드렁갱이 장단의 자유로운 즉흥 연주를 들려드리는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동해 랩소디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앙상블 신화위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순서 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주문 외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주문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외쳐보실까요?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적어두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해야 할 일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도 마찬가지죠. 기억은 시간에 따라 흐려지지만 메모는 오래도록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어떤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행복했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이한철의 청혼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양방언의 음악이었습니다. 제주의 왕자 함께 들어봤어요. 자, 일상을 더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제한되잖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억을 할 것들이 있고 잊어버릴 것들이 있는데 기억할 것들을 메모해 놓으면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 꾸준히 머릿속에서 되뇌어지고 또 기록되는 거잖아요. 우연히 본 좋은 문장, 지나가면서 본 식당 이름, 마트에서 장볼 목록 뭐 이런 것들, 잊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빼곡히 기록해 두시는 습관 필요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7월의 첫날 2026년 하반기 시작이 상쾌하게 시작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2026년의 목표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나눠보죠. 새로운 절반의 2026년을 어떻게 채우고 싶으신지, 뭘 이루고 싶으신지 사연 나누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도전해보고 싶은 일, 뭐 여러분 이야기 나눠주시면 제가 다 이루어지라고 잘 될 거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김효영의 생황연주, 황영자의 해금연주로 7월 꿈꾸는 바다 듣습니다.

0: 사이의 연주로 7월 꿈꾸는 바다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구민지가 노래하고 작곡 편곡 연주는 이채연이 했습니다. 계절이 주는 마음 함께 들어봤고요. 두 사람은 또 구임이라는 팀으로도 또 함께 활동하는 분들이죠. 자, 남은 2026년의 목표는 뭔지 사연 마주 해보겠습니다. 5282님, 올해 안에 운전면허를 꼭 따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꼭 이루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운전면허 따시는 그 매번 뭐 실기나 또 필기,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씩은 바뀌고 규정도 바뀌니까요. 요즘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7104님, 작년에 건강검진 결과 보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2026년 새해 목표를 주 3회 운동하기로 잡았습니다. 빠밤. 그런데 주 3회는커녕 월 1회도 못하고 있어요.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그 약속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또 너무 안 하다가 주 3회, 특히 요즘같이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을 때 바깥에서 운동하시다 보면 건강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주 1회 정도 시작해서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분더 볼게요. 1639님, 영어 공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유창하게 샬라샬라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여행 가서 길 묻는 정도는 자신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길 묻기, 화장실 어딘가 묻기, 가격 얼마인가 묻기. 가격 얼마인가 묻기도 중요하지만 들었을 때 그게 얼마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 잘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영어로 응원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용우, 장명서가 함께 부르는 청춘과 듣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2026년 하반기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죠.
1: 가는 곳마다 정들여 놓고 이별이 잦아서 나 못 살겠네. 주나추동 사시절에 소년 행락이 얼마나 될까. 청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 사네. 못 사는 세월을 허송을 말아. 청춘 청춘 말로만 말고 청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김용우, 장명서가 함께 부른 청춘가에 이어서 조지가 김현철 씨의 데뷔 앨범 수록곡 오랜만에를 리메이크한 버전 함께 들어봤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남은 2026년의 목표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나누고 있는데요. 4723님, 선생님이시네요. 2026년 7월 1일 올해 하반기 저의 계획은 지금 일하고 있는 두 곳의 수업을 잘 마무리 짓는 겁니다. 3년간의 경력을 증명받는 경력 증명서 받아두면 뿌듯할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친 지 24년 됐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번 하반기도 학생들과 좋은 시간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해서 하는 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즐기고 계신 것 같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그렇게 잘 채우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0853님 반가운 소식을 주셨어요. 와, 어제 대림역에서 6411번 버스 타고 가는데요. 버스 안에 광고를 여우락 페스티벌 홍보 영상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버스 광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비록 손잡이 안 잡았다고 기사님에게 혼났지만요. 라고 하셨어요. 손잡이 잡으셔야죠. 근데 사진 찍으시느라고 잠시 손잡이를 내려두셨나 봅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저도 버스 타면서 꼭 이 광고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윤아의 노래 국밥 타령 들어보죠.

이은아의 국밥 타령에 이어서 전영랑과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함께 노래와 연주했습니다. 왕서방 연서 듣고 왔어요. 자, 이한철의 청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3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동양고주파와 최예림의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공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본 동요 악어떼를 모티브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음악극입니다. 3인조 밴드 동양고주파와 국악인 최예림이 무대를 펼치고 거기에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동양고주파와 최예림의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는 7월 11일 토요일 3시 국립극장 다로름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노래 먼저 듣고 문제 드릴 거예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동방 나가오면 장림숲 선원사도 좋사고 북문방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도 좋사고. 예. 교룡산성 혹시 가보셨어요? 예. 남원의 주산이 교룡산입니다. 서문방 나가오면 부연한 관악노의 천고 영웅의 어제련도 다 보고 남문박스를 나가오면 광활로 오작교 영주가기 좋사오니 고려님 처분대로가 없어서 예 그건 이 말을 듣더라도 광활로가 좋을 듯은 나귀 환장 지어 사또 아르시지 않게 삼문 밖으로 데려가해라.
1: 잘 들으셨죠?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방자가 이도령한테 남은 경치를 자랑하는 대목이에요. 지가 저번 날에 고모랑 남원에 댕겨왔는데 오. 광한루가 진짜 좋았어요.
0: 야 진짜 좋았겠다. 그래서 광한루에 대한 퀴즈를 갖고 온 거구나.
1: 네. 이제 문제 드려요. 춘향가의 무대가 된 광한루는 조선 초기에 어떤 명제상이 세운 누각인데 그 명제상은 누구일까요? 1번 이몽룡, 2번 박연, 3번 황희, 4번 광희? 좀 어려워요. 이분은 조선에서 영의정을 가장 오래 지낸 분이래요. 그래갖고 이름 뒤에 정승이란 호칭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0: 네 오늘은 춘향전의 배경 남원 광한루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광한루를 세운 조선시대 명제상은 누구일까요가 문제고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이몽룡, 2번 박연, 3번 황희, 4번 광희입니다. 무려 5명의 임금님을 모시고 조선에서 영의정을 가장 오래 재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창호 말대로 정승이란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몽룡 정승, 아하, 박연 정승, 황희 정승, 광희 정승? 아하, 과연 누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하실 분 이름이요. 허정승 씨입니다. 신마지 제석굿 파트 1 함께 들어보죠.

0: 허정승의 노래 신마지 재석굿 파트 1 듣고 왔습니다. 청어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남원에 있는 광한루, 이 광한루를 세운 조선시대 명재상은 누구일까요? 조선에서 영의정을 가장 오래 재임한 인물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1번 이몽룡, 2번 박연, 3번 황희, 4번 광희까지 4개의 보기 중에 125님 몇 대의 왕을 거쳐 90살까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신황희정승님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행복하게 일을 하셨겠죠. 1510님 정답 3번 날씨가 흐리네요. 기분 좋게 방송 들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칭찬을 주시다니 날은 흐리지만 기분은 맑다. 청호에 드린 햇살과 함께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국 날씨 봤더니 서울, 경기, 그리고 충청북도, 남도, 경상북도까지는 흐림으로 보이고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대구, 제주 이쪽은 지금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되면 또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또 펼쳐질 것 같으니까요. 지금 그냥 흐리고 오늘 비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산 안 가지고 나가시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496님 황희정승이 정답입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 보면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황희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0: 어잉.
1: 황희정승이 세운 광한루에서 춘향이랑 이몽룡이 처음 만났잖아요. 그게 황희정승이 춘향이랑 이몽룡의 숨은 큐피트 아니에요?
0: 그리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야, 그러고 보면 명재상은 여러모로 남달라 그지? 누각을 하나 지었을 뿐인데 사랑의 명소가 됐잖아.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3496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2376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8555님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496, 2376, 8555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센티멘탈 로그의 축제 듣습니다.

0: 남원에서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풍경을 그린 음악이었습니다. 센티멘탈 로그의 축제 함께 들어봤고요. 자, 1부 끝곡은요. 국립국악원 국악 디지털 음원 활용 창작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장날의 조한듬이 작곡한 업고 놀자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 춘향이가 하는 말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사온 말씀만 하시나이까. 그럼 우리 오너라 업고 놀자.

걷는 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희 어머니는 소식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하셨다고.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이한철의 청어이들인의 쌀 2부 첫 곡은 경기 소리 그룹 앵비의 소리로 사철과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청어이들인의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3초 지났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제가 이 팀의 음악을 알게 된 지가 올해 초니까 몇 달 안 됐는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벌써 오늘 네 번째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단이라는 밴드의 음악인데요. 여러분, 저만 좋은 거예요? 저만 좋은 걸까요? 아니, 저는 이 팀의 음악이 진짜 좋거든요. 장르를 넘어서 이 송라이팅 측면에서 봐도 작곡의 길을 안다고 해야 될까? 진짜 곡을 다 잘 써요. 제가 들려드린 곡을 살펴보면 락스타가 된대도 너만 있으면 돼, 뭐 ADHD, 떠야 해 이런 노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또 결이 다릅니다. 지나간 그 짧은 시간 속에도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는 락적인 거친 연주는 좀 덜어내고 80, 90년대 감성을 담은 레트로풍의 노래인데요. 이 곡 역시 군더더기 없는 멜로디, 가사, 거기에다가 풋풋한 사랑이 떠오르는 말랑말랑한 띵띵띵띵 그 벨소리 사운드까지 사운드 메이킹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좋으시다면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이 팀이 정말 정말 잘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스케줄 살펴보면 얼마 전에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는 페스티벌에 출연했었고 또 세종시에서 열리는 보헤미안 스테이지에도 오르고 또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부산 락 페스티벌에도 출연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자, 함께 들어보죠. 양치기 소년단의 지나간 그 짧은 시간 속에도.

양치기 소년단의 지나간 그 짧은 시간 속에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수요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시사평론가 조현정 씨와 함께 RR 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아. 매일 아침 봐야 되는데 수요일로 코너 위치를 옮겼습니다. 자, 뉴스 살펴볼 텐데요. 낭만적이어야 할 고교 야구가 혐오와 조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구 부원들이 상대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을 했다고요?
1: 네,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서울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제일고등학교를 향해서 지역 비하 응원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충암고도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조롱 섞인 응원을 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광주일고하고 경기할 때 예. 더그아웃에서 예.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예, 탱크데이 이런
0: 얼마 전에 큰 무리를 네. 일으켰던 거잖아요.
1: 사실 이 오고는 이제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매장 전국 다 문을 닫고 뭐 네. 역사 교육한다고 하고.
0: 아 맞아, 지난주에 했어요.
1: 예, 대국민 사과할 정도로 뭐 그런 파장이 큰 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스타벅스라는 것이 호남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를 의도를 해서 말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0: 그렇죠.
1: 어떤 뭐 대구 팀이라든가 어디 다른 팀이랑 했을 때.

0: 이 대목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1: 콕 집어서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팀에게 네. 이걸 한 거잖아요.
0: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또 이제 여기까지가 배재고 얘기고 충암고는 또 경기 끝난 상태에서 서로 인사 주고받는 때에 이제 뭐 혀를 내밀면서 놀리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광주는 내란의 요람이다라고 말했다는 허허허. 주장이 나왔습니다.
1: 심하네요.
0: 이제 이 내란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일부 뭐 폭도들이 일으킨 내란이다 이렇게 폄훼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1: 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다니요.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교롭게도 충암고가 한때 고통받았던 적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맞아요.
0: 네.
1: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김용현 네. 전 국방장관 이분들 모두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0: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충암고 라인이다 해가지고 예. 워낙에 뉴스에서도 계엄 이후에 대대적으로 나올 때였고 이때는 뭐 고등학교를 뭐 특정한다기보다는 그 계엄을 작전을 짠 사람들의 어떤 인맥과 라인을 소개를 하다 보면은 정치 시사 프로에서도 이 라인이 계속 나와서 맞아요. 언급이 됐던 거였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충암고 학생들이 막 계엄고라는 소리 들으면서 이때 학생들이 창피하다고 교복도 막 벗는다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던 시절이 네. 얼마 안 됐어요.
1: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학생들도 있네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암고가 뭐 내란의 요람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온라인에서는 자기소개하냐
1: 예,
0: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1: 그럴 수도.
0: 광주일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광주 지역이 80년대에 사망자가 워낙 많았고 예. 그래서 봄에 제사가 참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광주일고에서도 그 당시에 2학년 박성용 군, 1학년 전재수 군 등 재학생 중에서도 총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1: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에요.
0: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1929년에는 일제 항거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주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셔야겠네요. 자,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어떤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0: 예, 일단 격렬한 반응이 나오면서 학교폭력으로 민원을 넣는 시민들도 늘고 있고요.
1: 아, 예.
0: 그래서 뭐 학폭으로 넣어서 대학 입시나 프로 입단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1: 폄훼한 학생들에 대해서요.
0: 네. 그래서 스포츠 정신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어요.
1: 그럼요.
0: 정치적 해석도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든 상대를 폄하하는 식의 응원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예.
0: 이게 꼭 뭐 민주화, 뭐 내란 이 얘기가 아니어도
1: 떠나서, 네.
0: 뭐 외모라든가 어떤 그 방식이 폄하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1: 예.
0: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배재고 지도자들, 코치진들은 뭐 했느냐.
1: 아.
0: 이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광주일고에서는 교장이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항의서한을 제출했고 협회는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개최 절차에 착수했고요. 배재고는 이제 배재학당 총동문회 쪽에서
1: 예.
0: 사과문을도 아주 성심성의껏 내기도 했는데 이번 사안이 또 광주일고만 당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1: 예.
0: 광주 진흥고, 광주 동성고까지 유사한 정황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1: 예.
0: 기사에서 제가 좀 좋은 대목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1: 예.
0: 5.18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의 야구장은 단순한 운동 경기장이 아니었다. 이웃과 자식이 군홧발 아래 쓰러져간 상처 그리고 오랜 침묵이 이어진 도시에서 야구 경기장은 함께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곳이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참 쉽게 믿기 어려운
1: 맞습니다.
0: 장면이 등장했다라는 건데요. 이 배재고가 뭐 재발 방지 한다고 사과를 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라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고요.
1: 예.
0: 사실 뭐 이걸 또 이제 학생들이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어떤 코치진이나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자꾸 폄하로 가는 그런 것들은 좀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무엇보다 우리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거운

0: 질문을 남기는 이번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0: 네.
1: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일 오늘부터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이 시작되는데요. 아, 저도 며칠 전에 이메일이 네. 왔더라고요.
0: 네.
1: 어머,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이메일을 다 보내네 했더니 그게 이 내용이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0: 예, 오늘부터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이 돼요. 그동안 그랬잖아요. 뭐 실비에서 도수치료 너무 남용했다.
1: 아하.
0: 병원들이 도수치료 장사했다 등등등 비판이 컸고
1: 네.
0: 그러면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적자로 이어지고 그래서 제한을 걸기 시작을 했죠.
1: 예.
0: 그게 7월 1일자라고 못을 박아둔 거고.
1: 오늘입니다.
0: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에 도수치료 잘 받고 있던 환자들이라고 해도
1: 예?
0: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오호.
0: 도수치료의 수가는 43,850원으로 책정이 됐고
1: 예?
0: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1: 오.
0: 예.
1: 보통 이 도수치료 많이 받으시는 분은 막 연간 100회 가까이
0: 네.
1: 받는 분들도 있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1: 야.
0: 1년에 15번까지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로밖에 안 되네요.
0: 그렇죠.
1: 24회를 할지라도.
0: 네.
1: 결과적으로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고요.
0: 네. 왜냐하면은 시행 횟수가 줄었으니까 병원도 그 물리치료사를 두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기에는
1: 아.
0: 이게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1: 맞네요. 그러니까
0: 절차는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병원들이 도수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중인데 의료계는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특히 도수 치료하는 병원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 예.
0: 일례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가 최근에 이제 오늘자로 7월 1일부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를 했고요.
1: 오,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중단을 해버린 거네요.
0: 네. 뭐 한 사람이 1년에 12번, 24번밖에 못 하는데
1: 하면.
0: 물리치료사 두기 그걸 두기도 힘들고.
1: 물리치료사 분들 실직도 영향을.
0: 벌써 이미 통보받으신 분들도 많대요.
1: 오, 안타깝습니다.
0: 그리고 제일 우려가 나오는 거는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되면 뇌졸중, 소아재활 등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치료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1: 이분들도 도수치료가 필요한 거죠.
0: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거를 치료받았더니 효과가 없더라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1: 아하.
0: 그게 너무 어렵죠.
1: 어렵네요.
0: 예, 그래서 이런 행정을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거고 그래서 중단하기로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1: 예?
0: 그래서 국회에는 소아청소년 도수치료의 별도 급여 기준 설정이나 예외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도수치료 받으려면 뭐 열치료 같은 사전에 기본 물리치료 해보고 하는 건데
1: 아, 예.
0: 생후 5개월 아기가 이게 가능하겠느냐.
1: 그 피부도 약할 텐데요.
0: 네. 그리고 지금 서울 빅5 병원 중에 한 곳도 이제 점차 도수치료를 이번 달부터 축소할 거라고 하고
1: 예.
0: 일부 개원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치료사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도수치료를 축소하면 생기는 부작용들 많은데 뭐 또 더 어떤 거 있을까요?
0: 이게 이렇게 해서 건보재정을 지키면 괜찮은데요.
1: 예.
0: 그나마 그러면은 불편은 하지만 돈이라도 이제 뭐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풍선효과 그러니까 환자에게 대신에 다른 비급여를 끼워넣는 거예요.
1: 아.
0: 비급여 주사라든가 체외 충격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의사들이 개원이들이 벌어가는 돈은 똑같겠죠. 비슷하겠죠.
1: 예.
0: 그리고 환자들이 내는 비용도 많고.
1: 이야 이거 쉽지 않네요.
0: 예. 그래서 정부는 제도가 자리 잡힐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풍선효과,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1: 그래야겠습니다. 자, 평소에 도수치료 자주 받으시던 분들 오늘부터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2강으로 진출하기 위한 32강전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32강 진출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자진 사퇴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고 하던데요.
0: 네.
1: 어떤

0: 인지 살펴볼까요?
1: 예, 한국은 이번에 조별리그 A조에서 1승 2패, 승점 3점으로 3위에 그치면서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0: 예.
1: 체코전은 승리했는데 이후에 멕시코에게 졌고 마지막에 남아공전에서 이게 정말
0: 뼈 아팠어요. 아파요. 지금도 뼈가.
1: 정말 아프신 것 같아요.
0: 예.
1: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저는
0: 예.
1: 이제 축구 보면 한디님 생각이 늘
0: 나는데.
1: 그래서 이때 비기기만 해도 됐었는데
0: 예.
1: 패배를 했죠. 그래서 한국의 최종 순위가 34위.
0: 34위.
1: 이거는 역대 월드컵 최하위권 성적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그 전에 많은 해외 감독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0: 예.
1: 한국 대표팀 맡고 싶어서. 그게 이번에 그 선수 풀이 되게 좋다는 거잖아요.
0: 아니 뭐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1: 네.
0: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 이거 아무나 뛸 수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1: 그래서 진짜 역대급 전력 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0: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선수들도 개인 커리어도 참 월드컵 커리어 쌓는 것도 얼마나 또 그
0: 중요하잖아요.
1: 네, 축구 선수 인생에서 그게 되게.
0: 아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라도 제가 말 안 할 텐데 4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요. 선수 생명 길어봤자 뭐 10여 년 될 텐데.
1: 그 사이에 이제 나이도 들고 예. 또 환경이란 것도 또 달라지는 것이고 몸 상태도 그렇고요. 뭐 김민재 선수였나? 이제 팀에서 네. 32강 못 간 선수 혼자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0: 안타깝습니다.
1: 이강인 선수도 스페인에서 그 조별리그 베스트 11을 선정을 했던데
0: 네.
1: 아시아 선수 중에 유일하게 11명에 꼈고 또 32강에 오르지 못한 선수도 이강인 선수뿐이더라고요.
0: 네. 홍명보 전 감독 어제 새벽에 귀국을 했고요. 귀국에 앞서서 사퇴 기자회견도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1: 예, 홍명보 감독은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 기대했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귀국할 때 인천경찰청이 경찰 160명을 인천공항에 배치했어요.
0: 예.
1: 경호 인력 막 대대적으로 더 늘려서 배치할 정도였고 그렇지만 축구협회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사실은 이번에
0: 있었었어요.
1: 월드컵 때뿐만이 아니잖아요.
0: 2년 전에 엄청난
1: 그때
0: 또 있었잖아요.
1: 당시 막 박주호 선수였나요?
0: 예.
1: 막 이렇게 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축협 그때 정몽규 회장 내려오라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0: 여기 상암 경기장에서 정몽규 나가 합창했었잖아요.
1: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나가실 줄 알았거든요.
0: 그게 무마가 됐어요.
1: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남았고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 과정도 그렇고
0: 예.
1: 이제 결국 이게 근데 대통령도 이걸 지목을 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얘기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축협이라는 곳이 세금을 또 받고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을 또 들여다볼 것 같고요. 붉은 악마도 성명을 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팬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한국 축구를 망가뜨린 구조적 문제까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BBC도 이번에 우리를 분석했는데
0: 그래요.
1: 여기도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이 불투명했다. 대한축구협회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0: 네.
1: 한국 축구가 과거에는 아시아를 선도했었는데
0: 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의 호랑이였잖아요.
1: 우리 그래도 아시아에서만큼은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세다 이런 거 있었는데
0: 절대 강자였는데
1: 최근에는 그 J리그 중심으로 이제 일본 축구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0: 맞아요.
1: BBC에서 나왔고요.
0: 저 유튜버들 축구 유튜버들 거 많이 보는데
1: 네.
0: 우리나라 2부 리그 선수가 일본 4부 리그 가도 겨우겨우 막 힘들게 경기하던데요.
1: 그렇죠. 일본 축구가 오랫동안 탄탄하게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을 다져놓은 것
0: 노력을
1: 같아요.
0: 노력을 했어요.
1: 네.
0: 우리도 해야죠 이제 앞으로.
1: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렸잖아요.
0: 네.
1: 그럼 어쨌든 우리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0: 예.
1: FIFA 랭킹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0: 그래요?
1: 예, 32위까지.
0: 20몇이었는데.
1: 예, 4년 6개월 만에 최저 순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독은 사퇴를 했지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감독 한 사람의 문제인지 한국 축구 전체 시스템의 문제인지 앞으로 더 큰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감독이 축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고요. 진짜 경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전략, 전술을 잘 짤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일자도 모르는 건 판무시기로다로 시작되는 유지숙 명창의 소리 투전 불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우, 진짜 월드컵 축구팀 경기 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푼 듯합니다.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서도민요 투존프리 듣고 왔습니다. 자,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한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해외 음식 문화와 결합된 이색적 레시피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거죠?
1: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김치찌개.
0: 뭐요? 파인애플 김치찌개요?
1: 네.
0: 이상하다.
1: 저는 일단 좀 뜨거운 파인애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0: 뜨거운
1: 달궈진 파인애플.
0: 파인애플,
1: 그래서
0: 구운 파인애플 이런 거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1: 근데 이제 파인애플 김치찌개가 되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거
0: 긍정적인요?
1: 외국에서는.
0: 긍정적인?
1: 네.
0: 우와.
1: 그분들 입맛에는 맞는 거죠. 예,
0: 그래요.
1: 멕시코에서 올린 영상인데요.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에다가 구운 파인애플 넣고 끓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0: 불맛 나는 파인애플이라니.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디님 같은 반응이었어요.
0: 예.
1: 선 넘었네.
0: 넘었네, 진짜.
1: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랬어. 그리고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0: 예를 들면 아이스 커피 이런 거 인정 안
1: 네,
0: 하잖아요, 이탈리아
1: 맞아요.
0: 사람들.
1: 무슨 에스프레소 아니고 뭐 아메리카노? 그리고 피자에다가 파인애플을 넣는다고?
0: 와.
1: 그거 엄청
0: 아,
1: 싫어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피자에 파인애플 넣는 거.
0: 아, 하와이안
1: 네,
0: 피자.
1: 이탈리아에서는 왜그 도우 이렇게 얇은 도우에다가 이렇게
0: 예. 네.
1: 먹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심플한 피자.
0: 어허, 그 얘기구나.
1: 예, 우리는 파인애플 넣는다고 엄청 싫어해서 이탈리아 사람들 괴롭히려면 한국에 있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파인애플 피자 먹인다고
0: 고구마
1: 그랬거든요.
0: 피자도 한번 먹여주고
1: 아,
0: 싶군요.
1: 고구마
0: 이탈리아
1: 피자
0: 사람들에게.
1: 제일
0: 맛있는데.
1: 좋아하는데,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의외로 맛있을 것 같다라거나 신김치가 산미를 내니까 달궈진 파인애플이 단맛을 올려줄 거다. 생각해 보면은 탕수육에도 파인애플 넣잖아요.

0: 그렇긴 하네요.
1: 예. 네.
0: 와, 이거 익숙해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걸까요?
1: 저도 의외로 괜찮을 것
0: 완전
1: 같아요.
0: 또 발상의 전환.
1: 왜냐면은 너무 신김치면은 예. 그 시큼한 맛 잡으려고 설탕을 또 넣기도 하잖아요.
0: 결국 설탕 넣어야 되는 거니까.
1: 네.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멕시코의 대표 음식이랑 좀 결합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알파스토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빨갛게 양념한 돼지고기를 파인애플, 다진 양파, 고수 등과 함께 먹는 타코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콤한데 또 달콤하고 맵단 좀 이런 건가 봐요.
0: 네.
1: 그리고 멕시코는 아무래도 달콤한 과일하고 매콤한 양념 조합에 또 익숙한 곳이라고 하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식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0: 그러네요.
1: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들이 익숙한 거 첨가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을 해보는 것 같아요.
0: 아 좋네요. 오. 일본에서는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에 까망베르 치즈 통째로 넣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 네, 저는 치즈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요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0: 치즈 김치찌개?
1: 근데 막 쭉
0: 네. 하기 전 라면에도 치즈 넣잖아요.
1: 맞아. 그래. 저는 라면은 꼭 치즈를 넣는데,
0: 와우.
1: 요 까망베르 치즈는 일반 또 슬라이스 치즈랑 다르니까
0: 예.
1: 뭔가 꼬롬한 느낌이 날런지.
0: 아 맞네. 예. 금큼한 냄새 나잖아요.
1: 네, 그래서 또 특이할 것 같기도 하고.
0: 오.
1: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일본의 특성이 있는 게 일본 사람들이 또 매운 음식을 우리보다는 잘 못 먹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렇게 치즈를 통째로 넣어버리면 매운맛이 좀 중화되는 우유 같은 역할을 해버리니까요.
0: 예.
1: 그리고 이 외에도 미국 뉴욕타임스도 소개한 게 있는데
0: 예.
1: 이것도 한때 핫했거든요. 고추장 캐러멜 쿠키.
0: 고추장. 잠깐만 상상해보세요. 고추장 캐러멜 쿠키예요?
1: 네.
0: 오.
1: 그래서 그걸 싹 베어물면
0: 네.
1: 안에 필링 같은 게 이제 고추장
0: 캐러멜.
1: 나와요? 네. 고추장 캐러멜.
0: 맛있나?
1: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고추장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0: 아, 우리 이게 머릿속에 얘기... 있는 이 패러다임을 네. 좀 깨야 되겠네요.
1: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고추장이라고 하면 너무 매일 먹는 거니까 냉장고나 장독에서 푹 퍼먹는 그 고추장이 쿠키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그죠.
1: 근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좀 캐러멜이랑 고추장 좀 몇 스푼 넣어서 이렇게 살짝 매콤함을 첨가해서 좀 그 거부감을 덜어주는
0: 우리가 먹는 그 생 고추장 이런 게 아니라
1: 그대로 넣은 게 아니고 어떤 필링을 이렇게
0: 그러네요.
1: 제조를 해서
0: 그러네요.
1: 넣었다고 생각하면 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고추장 피자 또 이런 것도 있고요.
0: 고추장 피자. 네.
1: 그래서
0: 재밌네요.
1: 네 뭔가 다양하게 또 한식이 즐겨지는 것 같아서 이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하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전통 문화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늘고 있지요. 요즘 집들이 선물 인기 아이템이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라 앵마기 명태?
1: 네.
0: 이걸 요즘 집들이 할 때 가져가요?
1: 네.
0: 우와.
1: 앵마기 명태 진짜 인기 많거든요.
0: 네, 뭐 현관문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이런 거를 운테리어라고 불러요.
0: 아,
1: 네.
0: 운명과 인테리어의
1: 네.
0: 그 어떤 내 합성어군요.
1: 운 예전에 막 개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행운을 불러다 준다거나 좀 액땜을 하고 운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해두는 걸 운테리어라고 하는데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은 드린다라는 의미고 이거 중에 대표 주자가 이 앵마기 명태인 거예요.
0: 예.
1: Z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 행운 소품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재밌네요.
1: 예, 앵마기 명태뿐만이 아니라 달 항아리, 소금 단지 등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왜 낡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0: 낡은 문화고 가끔씩 작업실 같은 데 가면
1: 네.
0: 이 앵마기 명태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막 친구네. 막 핀잔 줬었거든요. 뭐냐고.
1: 아 그때는 진짜 명태였던
0: 네.
1: 거죠?
0: 네.
1: 예. 지금은 진짜 명태가 아니고 명태를 되게 귀엽게 나무 조각해놓고
0: 진짜 명태인 줄 알았는데요.
1: 네.
0: 저거 북엇국 끓여 먹자 막 이랬는데 친구한테. 아 그게 아니군요.
1: 예. 요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무 조각으로 명태 모양 이렇게 아니면
0: 예쁜데요.

0: 네,
1: 아,
0: 그쵸.
1: 이런 거구나.
0: 패브릭으로 명태를 꼬아가지고 만들었다던가 캐릭터화 시킨 거죠.
1: 네.
0: 아무래도 지금도 좀 진짜 명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떤 이런 운테리어, 뭐, 명태를 둔다, 소금 단지를 둔다 하면은 옛날에는 뭐 할머니가 시키고
1: 예.
0: 팥을 뿌려야 된다, 뭐 물을 떠놔야 된다, 소금을 뿌려라 이런 거 할머니들, 조상님들이 하던 뭔가 구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또왜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가 먼저 하는 거예요.
1: 예.
0: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예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된 측면이 큰것 같고요. 그리고 달항아리 같은 데 것도 이제 뭐 풍요와 재물을 상징한대요.
1: 오.
0: 그래서 거실 같은 데 두면 좋은 기운을 이 넓은 달항아리가 뭐
1: 네.
0: 담아준다라고 해가지고 실물뿐만이 아니라 항아리를 두기는 좀 공간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액자 형태로도 많이
1: 오, 좀
0: 두시더라고요.
1: 많이 본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자,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행운 소품에 열광한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0: 네, 이 럭키 맥싱이라고 합니다.
1: 예.
0: 행운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려는 소비 문화 이렇게 얘기를
1: 오,
0: 하는데요.
1: 럭키 맥싱.
0: 예, 요즘에 보면은 아무래도 20대 때가 한창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막 타로, 사주, 운세 이렇게도 많이들 보러 가는데요.
1: 네.
0: 실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행운 아이템을 가져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대가 50%, 20대가 40%로 가장 높았어요. 이
1: 그러네요.
0: 세대에서. 그리고 한국 조폐공사가 출시한 돈명태 마그넷도 출시 직후에 완판이 됐는데
1: 예.
0: 저 이거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이게
1: 그래요.
0: 뭐냐면은
1: 돈명태.
0: 버려야 되는 지폐 조각 다 쪼개가지고
1: 아, 예.
0: 명태 모양으로 다 집어넣어서 그 지폐 넣어서 마그넷 형태로 하면 이거 들고 다니면 진짜 지폐 쪼가리가 들어있는 명태니까
1: 네.
0: 정말 나한테 어떤 재물운을 가져다 줄것 같은
1: 우와, 좋은데요?
0: 예,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1: 오호.
0: 뭐 행운, 액마기, 명태 관련 상품 판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1년 동안 전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진짜 명태 달고 이런 거 아니니까 장벽도 좀 낮아졌고 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은 위안과 희망을 소비하는 방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알면 할수록 스마트 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보내드리면서 심박서클의 바라는 마음 듣습니다. 이곡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0: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2: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예술 치유 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열린 콘서트가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대치동 C스퀘어에서 열립니다. 하바해는 하늘, 바람, 햇살의 앞글자를 따 만든 이름인데요. 장애 아동 가족들에게 위로와 쉼을 전하고자 결성된 예술 치유 그룹입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배드사이드 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하바의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장애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인데요. 공연에선 하늘이가 햇살 누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하는 바람의 이야기가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배우 이한이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음악 낭독극을 함께 꾸미며 무대에 특별한 감동을 더하고요. 따뜻하고 친근한 음악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은 여름밤, 음악이 건네는 작은 위로를 하바해의 콘서트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온 국악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레퍼토리 국악극 대청여관 2가 7월 3일과 4일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대청여관 2는 6.25 전쟁 당시 피라한 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갈 곳을 잃은 국악인들이 부산 대청동의 작은 여관에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전통예술을 이어갔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리와 춤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삶, 그리고 예술로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데요. 특히 경기민요와 정가,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성악이 극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국악의 매력은 물론 인물들의 감정까지 더욱 깊이 있게 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예술을 지켜낸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 그리고 전통 예술이 가진 위로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대청여관 2, 올여름 부산에서 우리 예술의 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정재만 추모 12주기 공연,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이 7월 12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이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고 정재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연인데요. 명무 한성준, 한영숙, 정재만으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벽사 전통춤 보존회가 준비했습니다. 공연 제목도 참 인상적이죠.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 무거운 바윗돌을 발에 매단 듯이 춤을 추라. 생전 정재만 선생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는요, 그 가르침과 예술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재만 선생이 생전에 아끼고 사랑했던 대표 전통춤들이 무대에 올라 선생의 춤을 이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깊은 예술 세계를 관객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춤이란 게 동작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남긴 마음과 정신까지 함께 이어지는 예술이잖아요.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춤의 계보와 전통춤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